0: 말?
1: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0: 우리가 뭘 어쨌다고.
1: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꿀벌이 우리를 꽃의 암술머리에 데려다 줄 수가 없거든.
0: 우린 그...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아!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6: 말도 안 돼!
7: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6: 어떻게?
4: 사실대로 말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8: 절대 절대.

0: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2: 네!
1: 자.
3: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수리수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길이 길이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0: 60은 됐을 거야.
1: 어? 정말?
2: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0: 냄새가 난다, 핀!
2: 땡겨!
0: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3: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2: 잠깐! 내 소시지!
4: 이건 뭐냐, 빈?
3: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0: 저기, 저기! 아닌가?
1: 잠깐만 말해!
5: 와, 10초쯤 지났나?
3: 30초 경과.
2: 뭐라구요?
0: 저기,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다!
2: 이렇게 된 이상!
0: 하나만!
3: 시간 종료!
6: 대박!
0: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2: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0: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3: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0: 정신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보세요.
1: 네!
2: 뭐부터 해볼까?
1: 이리게! 내가 먼저라고!
2: 안 돼!
3: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0: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4: 가위바위보!
2: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바라봐! 빠르게 할 거야.
3: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아, 까먹었잖아!
3: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2: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3: 이리 줘!
1: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3: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망치게 해! 안 돼!
5: 시간 부스리.
1: 걔, 네가 빼앗아서 그랬잖아.
2: 네가 먼저 했잖아.
1: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3: 그만, 그만.
6: 오늘만 벌써 세 번째.
2: 망했어, 망했다고.
6: 너희 싸우려고 만나니.
7: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3: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6: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8: 이건 어때?
9: 됐다.

0: 짜잔!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1: 어,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1: 알겠어.
2: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준이! 도니! 변신!
0: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3: 그런 게 있긴.
0: 너는 왜 이렇게 된 건데?
4: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할
1: 회복의 마법!
0: 회복의 마법?
4: 회복의 마법은?
0: 에? 마법 병력 10년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4: 이제 다 끝났어.
0: 그럼 10년에 10분으로 줄이자, 핀!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1: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0: 10년에 10분으로 줘!
3: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0: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5: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6: 그럼요.
1: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3: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네? 그런데 준이, 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4: 아이, 그게...
3: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7: 네!
3: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1: 네!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막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1: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2: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또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2: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1: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2: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1: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2: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1: 네.
2: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1: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1: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2: 물놀이요?
1: 뭐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2: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1: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2: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2: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1: 네.
2: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단어.
2: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3: 저는 오른쪽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2: 오른쪽이요.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네.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3: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책가방으로.
1: 물놀이 한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2: 그러게요.
1: 물놀이
2: 한바탕.
3: 네, 한바탕.
4: 오늘은 첨벙첨벙 쳤어.
2: 이 정도로 한번
1: 네, 좋습니다. 네.
2: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3: 어허.
2: 성엄 씨가 이 가사를 보고
3: 네.
2: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2: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2: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2: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2: 네네 네,
1: 오 멋있다.
2: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아이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2: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2: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2: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2: 나는 해주는데 Children Song 동요 네.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2: 네. 그 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2: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곡이 네.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90년대 노래 같아요. 약간 좀 옛날 노래인데.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하나,
0: 둘, 셋.
1: 오,
0: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했잖아요.
0: 네네.
1: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허.
1: 제 성호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스타일에
1: 네.
0: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1: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1: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1: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0: 아, 근데 확실히
1: 네.
0: 재밌네요. 그
1: 그래?
0: K-pop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0: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파도를 올라탄다. 시작은 언제나 0%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불가능이란 말에 접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능성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50년의 동행 한국수출입은행.
8: 아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9: 병원 가자.
10: 이미 병원 가자.
11: 병원 가자.
12: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13: 마이브라운만 믿고
14: 병원 가자. 용기 있게
12: 마이브라운.
15: 매일 함께 산에 오르며 동화 같은 우정을 쌓아온 반려견과 스님이 있습니다.
16: 해초야, 가자.
15: 아, 젊은 날에 오셨군요.
16: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5: 야생동물을 만나면 단숨에 제압해 버리는 해초. 스님의 호위부사랍니다.
16: 뱀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이 오면 제압하고, 허브 신장이라 해가지고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신장이기도 하고.
15: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짝꿍이죠.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함께 즐기는 짝꿍도 있습니다. 아우 예뻐라. 너도 엄마 껌딱지니? 아우 너무 귀엽게 생겼다.
17: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 근데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요. 아유.

0: 감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1: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놀라게 하는 예민 폭발견 팽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해초와 팽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요. 어, 여긴가 본데요.
2: 우와, 명당이다.
1: 다들 수은하고 얌전하네. 어, 넌 낯선 제작진이 불편한 거야?
3: 당장 나가라고 했지.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와.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0: 아,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2: 이게 왜 이렇게 짖어요?
0: 아, 이게 문제야, 우리 집에.
1: 어우,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요.
2: 왜 그러는 거예요?
0: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이러고 있어야 돼.
2: 손. 싫어.
0: 손. 손. 이쪽 손. 어. 나 몰라. 어, 야, 여기 이해. 세 살 때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그 알라살 직전에 구조해갖고 오는데 이래요, 지금. 7년 동안. 목욕을 못 시키고. 전혀 안 되니까. 뭐 미용도 안 되고, 집에서는. 요 배 좀 봐봐, 배요, 여기 지금 상태가. 이래,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 근데 병원 가서.
2: 미안해.
0: 아, 갑자기, 아, 왜 이래. 왜? 내가 꼬리 쫑고 손 갔다고.
2: 예민 보수다, 너.
0: 어, 예민 보수.
2: 11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0: 보리라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11살인데 남편분이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고 그래갖고 막 맨날 피똥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떠돌이게. 떠돌이게. 유기견인지 떠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아지 그냥 봐주다가 너무 추운 날 또 구조하게 됐어요.
1: 방치된 아이들과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그때 산책을 마치고 온 아빠 보호자. 덩치 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4: 안락사 하루 전날 보호소에서 구조 안 했다. 캐나다로 입양을 가려면 소형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여기 작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계속 지저대니까 얘가 순식간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리시킨 거야.
1: 원래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구조해 입양 보내길 반복하다 보니까 12마리로 늘어났답니다.
4: 그 지금 유기견들 보면 눈에 딱 띄면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내가 볼 때는.
0: 뭘 병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그 아이들 구조해서 그렇게 키우다가 또 입양도 보내고 제가 계속 키우진 않아요.
4: 처음에는 좀 반대했죠. 왜냐면 뭐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다 일일이 그걸 다 구조하고 다니냐.
2: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0: 했죠. 뭐랑 하니까. 그러다 나간다 그랬죠. 여기서 나가서 그럼 내가 혼자서 살겠다. 그럼 못 나가게 하더라고. 나 원룸만 얻어 가겠다.
2: 그래도 아내분을 사랑해서 따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4: 여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1: 완전 사랑꾼이신 거 맞죠? 두 분은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 응대, 빨래와 청소 같은 펜션 관리는 남편이 알아서 척척. 24시간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미용이나 산책 같은 기본 관리는 엄마 보호자가 도맡고 있답니다.
4: 형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1: 어, 산책 시간인가요?
4: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1: 산책은 페이크. 8개월 만에 팽이 미용하는 날이래요.
0: 나 가만히 있게. 손척. 이게 왜 안 돼? 된 거야?
4: 아유, 간신히 쉬었다.
2: 데카라를 하고도 막 물려고 해.
4: 아, 그럼.
0: 지금 봤잖아요.
4: 입마개 하면은 입이 피트성이 된다니까.
2: 왜 피트성이 돼요?
4: 막 잇몸이 그 혓바닥이 다 깨밀어서.
0: 지금. 그거 이제 막 부닥치기가 다 피트성이야. 그 입마개 못 해요. 이상님들 입마개 어떻게 해.
4: 이거 데카라 끼우면 힘들어질 것 같아.
5: 이것도 막 뒤에서 이렇게.
4: 기다려.
5: 찌릿네. 아, 찌릿네.
2: 찌릿네?
0: 오줌이 다 계속 묻으니까.
5: 털이.
0: 떨어져 깎아지 못하니까.

0: 아유, 펭귄은 빗질이 싫구나.
1: 펭귄 기다려.
2: 다른 아이들과 달리 펭귄은 두 분이 같이 해도 감당이 안 된대요.
3: 엄마 보냐면서 약간 좀 겁내는 사시네요.
4: 누이야, 봐봐, 몇 년 동안.
2: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는데, 아유, 요 팽이야.
1: 너 안 그러면 마치 부산 한번 가야 돼.
2: 입질과 부상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 후 미용을 받았던 팽이.
1: 갈싸, 안 죽여, 너.
2: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러다 다칠 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팽이. 털을 제대로 깎기도 힘든데요. 아유, 팽이야, 너도 힘들지? 어릴 때 앞다리가 두 번이나 골절된 팽이. 아직 철심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1: 잠이나 또 부러질까봐, 심하게 할 수도 없고. 8개월 전에도 병원 가서 전신마취 해가지고 털을 싹 다 밀은 거지, 다. 점점 마취해서 깨어나는 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전에는 거기서 다 깨갖고 왔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제 못 시키겠는 거야.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4: 정신적으로.
1: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고, 막. 내가 옆에 살짝 걸어만 가도 나한테 건벼서 물라 그러고.
2: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팽이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온 가족들.
4: 팽이야, 산책 나니까 너무 좋지. 바다 보니까 너무 좋지. 아유, 물 봐. 아유.
2: 산책할 땐 예민 모드 해제. 아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러죠? 산책이 싫은가 본데요? 아유, 럭키야, 왜? 걷기 싫은 거야?
1: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걷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놀이터에서는 잘 걸어 다니니까 목줄만 해놓으면 이렇게 안 걷네. 일로 와, 럭키.
2: 접착제로 붙인 듯 모래사장과 한몸이 된 럭키. 너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집에선 어떨까요?
4: 럭키, 일로 와. 럭키야, 일로 와. 아, 이쁘지? 자꾸 도망가, 오지도 않고.
5: 처음부터 그랬어요?
1: 처음엔 좀 덜 했는데, 산책 한번 시키려고 하네스 채우고 가려니까 끌고, 안 가려니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4: 그 뒤로.
1: 그 뒤로.
4: 이렇게 사람을 또 경계하더라고요. 또.
2: 럭키와 형제들은 동네 어르신이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비좁은 닭장 안이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6: 제가 옆에 사는데 와서.
2: 열악한 환경을 본 지금의 보호자가 어르신을 설득해서 아픈 아이들부터 구조했는데요. 제일 아픈 손가락이 바로 럭키랍니다.
4: 이봐, 럭키. 어머, 이제 똥 질질 싸. 나 미치겠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디, 어디. 잡았어. 가자. 천천히 갈게,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렇지, 가자.
2: 견사 박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펜션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네요.
4: 가자. 이렇게 가자. 산책 가자. 안 돼, 싫어. 세워갖고 좀 밀어줘봐. 응. 밀어줘봐. 좀 밀어. 밀어줘. 응. 걷게. 응. 가자. 가자. 밀어줘. 그렇지. 그렇지. 가자. 밀어줘.
1: 아이, 주저앉잖아.
4: 아니, 좀 더 해봐.
1: 안 돼, 안 돼.
4: 응. 가자. 응. 그렇지.
1: 이게 그런 거냐,
4: 이거. 거. 응. 걸어. 아이고, 잘한다.
1: 가.
2: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 구조한 아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1: 그러게. 럭키.
2: 어휴, 떠는 것 좀 봐. 럭키야, 그렇게 무서워?
4: 럭키. 아유, 더 지졌네, 더 지졌네.
1: 럭키, 일로. 럭키.
7: 안 간다니까요.
8: 안 돼. 하지 마. 이거 제발 하지 마.
9: 아, 이게 목줄을 어렸을 때 안 차본 애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길어집니다.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가. 럭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산책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0: 너무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호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1: 오케이. 간식을 주면 움직일까요?
2: 럭키.
1: 럭키야, 먹어봐, 어?
2: 럭키, 간식.
3: 간식도 안 먹네.
2: 간식도 안 먹어. 일단, 간식.
4: 원래 간식은 잘 먹어요?
2: 먹어. 처음에는 환장하고 먹었잖아.
5: 엄마, 아빠 마음 좀 알아주라.
3: 엄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안 줘. 마음 안 주면 괜찮은데 산책을 해야지 살지.
4: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강제로 좀 강압적으로 하지?
3: 나 그러면 갈 줄 알지. 전에도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거든. 안 가다가도 내가 몇 번 끌으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서 갔는데 얘는 안 됐다.
2: 아예 안 끝까지야.
3: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4: 그게 아마 럭키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을
3: 거야. 그 트라우마인 것 같아. 그게 미치겠어. 속상해 죽겠는 거야. 아.
5: 어떻게 해야 럭키의 마음이 열릴까요? 럭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한편 마당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어, 여긴 뭐죠?
2: 여기가 견사예요. 강아지 집하고 어? 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에어컨도 달아놓고 히터도 달아놓고 여기 전기장판도 깔아놓고.
5: 와, 냉난방에 소파까지 완벽한데요.
4: 누구 제안이었어요?
3: 제가 저달라 했어요.
2: 그러니까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그냥 아주
3: 그래서 크게. 아니 지금도 아쉬운 게 그 당시에는 애들이 한 세네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진 거야. 근데 애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좀 뒤져봐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 이렇게 애들이 늘어날지 몰랐지.
6: 놀다가 지치면 여기서 쉬어요.
5: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이면
3: 자, 가자!
5: 실내로 입장하는 아이들. 저녁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매일 고기를 준비하신대요.
3: 쟤네 먹는 것마다 배부르고 안 먹으면 막 쫓아다녀서 먹이게 되고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또 이제 늦둥이 키우는 거지 뭐.
5: 노령견 아이들 고기는 더 잘게 썰고요.
7: 에이, 알았어.
5: 다른 아이들은 습식도 섞어주신대요.
3: 이제 기다려, 앉아. 앉아. 야.
5: 배고플까봐 마음이 급해진 아니, 엄마.
3: 이렇게 또 기다려. 어머, 큰일 났다. 노란 거. 아, 이게 잠깐, 이게 바뀌었어. 아유. 그나 누구 앉은 거야? 응. 이거 봐, 안 돼. 어디 갔어? 아, 잡아줘. 여보, 아우, 쟤 왜 안 들어와?
5: 바로 달려온 남편.
4: 혼자 주면 뭐가 문제예요?
3: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다 먹었잖아, 지금. 고기가 싹 먹고 빠졌으니 누가 먹었냐고, 그걸.
2: 오케이.
3: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5: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아이들. 맛있게 먹어.
3: 어디야?
2: 어디 일로 와?
4: 어, 못 보던 얼굴이 등장했네요.
3: 어, 얘는요.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갖고 거실에서 그냥 함께 지내요.
2: 얘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무슨 검은 비닐봉다니가 도로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강아지인 거. 일단 내려서 버스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이제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지. 검진하니까는 자궁충농증이 이제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가지고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터져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3: 번식장.
2: 번식장에서 키웠던 애기기도 같기도 하고.
3: 얘 배 보면은.
2: 애 새끼도.
3: 새끼가 몇 마리 낳았다고 하더라고.
2: 한 두 번 정도 난 것 같아.
3: 아니야, 먹어야
5: 돼.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구조 당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부부의 보살핌 덕에 다 회복했답니다.
2: 그렇게
3: 다. 넓게 깔고. 자, 소파에 자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5: 세상에, 고양이 식구도 있었네요. 어이, 귀여워. 각자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한 아이들.
6: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5: 얘들아 모두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3: 큰일 났다.
5: 팽이의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는데요.
2: 뿌려.
3: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 손으로. 아, 깜짝이야.
5: 역시 쉽지 않네요.

0: 거죠? 털 말리는 건 괜찮을까요? 어, 팽이야, 너 왜 이렇게 얌전해?
1: 팽이야, 여기저기 한번 털 좀 밀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0: 목욕할 때도 좀만 참아주지.
2: 훈련소도 한번 교정 한번 시키려고 갔었는데 그때 조금 교정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되더라고.
1: 여러 가지 책을 사갖고 엄청 집에서 봤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쟤를 한번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려고. 아, 안 되더라고. 못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0: 마취 없이는 관리가 힘든 패닉. 마취 후 회복도 점점 힘든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목줄 산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럭키.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설세, 도와주실 거죠? 한 지붕 두 문제경. 팽이와 럭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아, 네. 아유, 노래 들이구나.
5: 팽이가 안 보이네요.
3: 네, 방에 있어요. 지금.
4: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3: 네.
5: 네.
6: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4: 아는 아이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1: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4: 네.
1: 또 제가 구조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호소에서.
4: 다 유기견? 유기네, 다 유기견?
1: 네. 네.
0: 설쌤, 팽이 여기 있어요. 얼른 와보세요.
5: 겁도 많고, 오케이.
4: 네, 지금 팽이랑 럭키가 문제인 거죠?
1: 네.
4: 럭키는 딱 봐도 소심해.
1: 쟤는 제가 목줄을 한번 해고 나서부터 나한테 곁을 안 줘요. 전혀 안 그랬는데.
4: 팽이도 마찬가지고 럭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하면 망해요.
1: 그거 봐.
4: 이게 뭔가 하나 한번 억지로 하면 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용도 그렇고 이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름이 왜 팽이에요?
1: 보라, 저놈이 왜부터 지 꼬리도 막 물그렸어, 저
4: 아마 이럴 거예요. 꼬리 보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그럴 거예요.
1: 네, 맞아요.
4: 진단명으로는 지금 부분 발작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CSPS라는 게 있어요. 감각처리 민감증. 개의 감각처리 민감증이에요. 얘는 우리가 닿는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맞아요.
4: 미용하거나 이럴 때 못 참겠는 거예요.
1: 맞아요.
4: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교육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에서는 어때요? 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는?
2: 괜찮아요.
4: 그러면 먼저 해볼 게 마취까지 가지 말고 원래 항불안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좀 낮춰주고 안전한 약으로 그런 감각을 조금 둔감화 시켜주고 약간은 진정을 시키고 불안을 낮춰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 봤더니 두 분이 조금 연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0: 팽이야, 불안해? 괜찮을 거야.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준비한 설세.
4: 꺼주고 얘는 가로로 놓을 거예요.
1: 네.
4: 좀 버무려주세요. 이게 너무 이 약이 좀 써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서.
0: 입맛이 까다롭다는 팽이. 과연 약이 섞인 사료를 먹을까요? 팽이야, 왜 그래?
4: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남들 죽이기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
2: 남은 죽이 싫군?
4: 네,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야. 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0: 30분 넘게 지켜봤지만 계속 사료를 숨기는 팽이. 어떡하죠?
4: 우선은 럭키는 지금 줄을 너무 싫어하죠?
2: 네.
4: 줄 하면 안 걷는 거죠?
2: 아, 제가 주저앉아버린다.
4: 주저앉아버린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제가 반응 한 번만 우선 볼 거거든요. 가장 짧은 줄로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가장 짧고 가벼운 줄로. 이거 걸어서 목에다가 걸어서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우리가 줄을 손에다 들기 시작해야 돼요.
2: 럭키야.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긴장했어요.
2: 럭키 일로 와. 일로 와.
4: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연습. 칭찬해 주시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0: 길로 와.
1: 그렇지, 긴장해도 이게 연습이야, 이게. 그렇지, 좋아.
0: 네. 응.
1: 옳지. 얘가 지금 처음부터 짧은 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산책줄 연습을 할 때 절대 짧은 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긴 줄로 약간 자유를 주면서 해야 돼요. 딱 제가 잡은 대로 잡으세요. 여기 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아버님 또 가보세요.
0: 럭키.
1: 당겨지는 느낌 지금 최대한 안 나게 할 거예요.
0: 럭키. 럭키.
1: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렇죠.
0: 에이,
1: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너무 로봇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로봇 같아요.
0: 긴장은 얘가 해야지. 잠시만요. 일로 와.
1: 잘 하면서 따라가세요.
0: 럭키. 아이고, 이뻐. 아유.
1: 자, 이제 또 하나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약간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줘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잡아당기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럭키. 럭키.
0: 럭키.
1: 럭키. 럭키.
2: 어, 이게 된다고요?
1: 그냥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앞에서 잡아당기는 연습. 그렇지, 반대로.
0: 아유, 아유.
1: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뻐.
0: 럭키.
1: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럭키.
1: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0: 럭키.
1: 천천히,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발 맞춰서.
0: 럭키. 아, 럭키.
1: 어, 여기 있다. 간식 주고.
2: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1: 그렇지. 네. 천천히, 아직 당기지 마세요. 세게. 그 줄이 느슨해 있어야 돼, 항상. 줄이 항상 느슨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겨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3: 그러네.
1: 배움이 전혀 없어요. 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당겨짐에 대해서 배워요. 느껴요.
3: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얘는 닭장 안에만 있던 애잖아요.
0: 맞아,
1: 그렇지. 좋아요.
3: 맨날 하려네.
1: 맨날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 줄이라도 연결해놓고 너 혼자 놀으라고.
3: 어.
1: 예전에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3: 우리가 이제 방금 무조건 잡아당기기 원했어.
1: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줄을 접하는 아이들은 줄이 달려있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당기는 거에는 너무 싫어해요. 저라도 싫어하겠어요. 1단계가 줄 달고 돌아다니기예요. 그리고 2단계가 줄을 길게 하고 내가 줄이 당겨지지 않게 잡고 따라다니기예요. 3단계가 앞에서 살짝 당겼을 때 간식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럭키가 겁많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던 곳에 불안한데 방금 나오자마자 냄새도 맡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2: 럭키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한편 2시간을 더 버틴 끝에 겨우 약을 먹기 시작한 팽이.
1: 팽이 미용 조금 불안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되게 우선 낮게 약하게 먹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내 칼라부터 한번 좀 씌워볼게요.
2: 이번엔 좀 순조롭겠죠? 어우, 깜짝이야.
4: 봐봐. 아니, 뭔가.
5: 아니, 할 수 있어. 나 갔는 자고 내가 안심을 했어. 미안.
1: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예 자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살짝 낮춰놓고 그래. 그 전보다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2: 팽이 반응부터 봐야겠죠?
1: 자, 조금 너무 싫어 한번 빼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아니.
5: 이걸 안 해놔야 돼요.
1: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5: 아이고, 잘하네. 우리 팽이.
1: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앞에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랑 딱 타이밍이 맞을수록 좋아요. 옳지. 그래서 강도를 처음엔 가장 약하게.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싫어하죠? 지금 딱 두 번 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도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애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결정돼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2: 한 번은 괜찮지.
1: 옳지. 지금 자기는 한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야, 이제 싫은 거야. 이런 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정신연령이 사람으로 보면 3-4살이에요. 3-4살에 지금 자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 참고 싫어하는 거를 막 꼭 참고 있자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2: 미용할 때도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팬이.

0: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미용은 어떻게 하죠?
1: 바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동부터 느껴야 돼요. 이러면서 칭찬해. 봐봐요, 지금 싫어하죠 벌써? 이거부터 좋아져야 돼요.
2: 맞아, 그걸 거부하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냥 그날 한번 어떻게 하고 끝. 우리 그 뒤로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좋아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교육도 되지만 너무 억지로 해서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 정도의 경험.
0: 한 번은 참는 팽이.
1: 옳지. 자, 지금 이런 것들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옳지. 차분하게. 옳지. 아우씨. 딱 세 번. 두 번까지 참아.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와,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0: 진동과 소음이 있는 이발기는 어떨까요?
1: 그래도 잘 참고 있어요. 아주 잘 참고 있어요, 이 형님.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져.
3: 오, 참았어.
0: 빗질은 두 번까지만 참아준 팽이. 어, 잘 참네요.
1: 클리퍼가 낫겠는데? 빗질보다?
0: 아유, 기특해라.
1: 지금 좋아요. 지금 잘 참을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닦겠어. 어, 닦겠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응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3: 그날은?
1: 네.
3: 목욕도 날리시는데 목욕은 또 어떻게 되냐, 답답해 죽겠어.
1: 목욕은, 근데 봤더니 우선 지금 샤워기 안 쓰시죠? 샤워기 쓰셨어요, 그동안?
3: 네.
1: 감각처리 과민증 있는 애들 샤워기 쓰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1: 네, 그 받아서? 수압과 소리에 예민해요.
4: 아, 그럼 그냥 바가지로.
1: 바가지로. 네, 저기 전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로 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뒤에서 그냥 찬방찬방. 그리고 미리 비눗물 희석 많이 해서, 많이 헹구지 않게.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거든요.
3: 아, 그래요?
1: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하신 건 드라이룸이에요. 말리는 게 제일 어려울 텐데.
3: 잘 들어.
1: 네, 드라이룸 쓰세요. 이런 아이들은 드라이룸 써야 돼요.
3: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1: 그러니까요.
4: 거 자.
1: 우리 럭키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근차근히 해주면 럭키 바깥에서 산책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찾아낳기는 했지만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미용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3: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또 희망이 좀 보였어요.
1: 네.
3: 뭐 아이들이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은 다 바뀔 것 같아요. 본연인 대로 와서 애들 또 구조해서 또 케어해서 또 좋은 가정으로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게 제 지금 꿈이고 삶이에요.
5: 너무 멋진 마음입니다, 네. 진짜.
1: 관심 있는 분들 네. 계신다면 네. 꼭 네, 새나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6: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아우, 이 까만 아이는 누구예요?
7: 네, 우리 절의 깜순이에요.
6: 제가 만나러 온 백구는 아니네요.
7: 아, 해초요?
6: 해초는 지금 어디 있어요?
7: 해초는 스님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어요.
6: 아, 어느 쪽 산이에요?
7: 저기 위에 저희 산밭에 있는 산.
6: 한참 올라갑니까?
7: 예, 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0: 날도 더운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8: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0: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8: 오, 저 오렌지색 저 뭐지? 저게 뭐 희한한...
0: 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8: 텐트인가? 아닌데? 해먹인가?
6: 안녕하세요.
0: 네가 해초구나. 반가워.
8: 아, 스님 이렇게 저 뒤통수에 인사를.
6: 아니, 반려견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9: 저는 이렇게 놀아요.
6: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9: 요가, 플라잉 요가 박쥐 자세 하고 있어요.
6: 아, 박쥐요?
9: 네. 이도 요가 좀 할래?

0: 이거 좀 해놨어.
1: 올라가자.
2: 와, 공중에서 요가하는 스님은 처음 보네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한두 회 수련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 너무 멋있죠? 매일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3: 태초는 거의 껌딱지라고 보면 됩니다. 6살인데 자기 엄마가 그 호구 얼룩 진돗개인데 자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7번째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사가지고 제가 우유미개가 키웠죠.
2: 해초의 엄마인 문수가 절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았는데요. 막내였던 해초에게 젖도 주지 않았대요.
3: 크다 보니까 오로지 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4: 해초야, 가자.
5: 네, 스님. 제가 안내할게요.
2: 스님이 수행을 끝내고 산을 돌아보실 때도 수행비서처럼 동행하는 해초. 어? 해초야, 왜 그래?
6: 해초가 저렇게 가다 멈추는 거는 스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3: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야지만 갑니다.
2: 와, 스님 속도에 딱 맞추네요.
7: 으쌰.
2: 어, 여기서 뭐해?
7: 해초, 으쌰. 으쌰.
5: 스님,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까요?
6: 이 산 자체가 스님한테는 수련장이네요.
3: 뭐 놀이터죠, 놀이터.
7: 해초야,
3: 사만뿌리 뭐라?
6: 뭘 캐신 겁니까?
3: 아, 시삼이라 해가지고 시럽과 뿌리는 삼삼이에요.
6: 산삼이요?
3: 예, 새끼삼인데 이게 3년 됐어. 3년. 3년 됐는데도 요밖에 안 커요. 자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큰 삼이에요. 해초야, 자, 먹어.
2: 어, 어휴, 쓸 텐데?
6: 예, 해초가 삼을 먹어요?
3: 예, 늘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옆에서 주스 먹다 먹게 잘 먹어요.
2: 너도 귀한 걸 알아보는 거니? 스님이 산에 뿌린 씨앗이 곳곳에 자라나면서 산 전체가 산양삼 밭이 된 건데요.
3: 올라와 있어.
2: 산양삼을 킬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3: 아직도 뿌리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손으로 거의 파는 거예요. 앉아, 앉아. 먹을게요. 자, 해초야, 삼 먹을래? 삼 먹고 건강해야 돼.
2: 또 먹는 거야?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네. 해초야, 꼭꼭 씹어 먹어.
3: 먹어. 맛있냐? 오, 맛있다.
6: 많이 먹으면 몇 뿌리나 먹어요?
3: 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한 30뿌리도 먹어요.
6: 에? 30뿌리요?
3: 네.
6: 그러면 해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삼을 먹었을까요?
3: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6: 6년 가까이 삼을 먹은 거예요?
3: 그렇죠.
6: 우와. 그래서 이렇게 토실한가요?
3: 예, 벽이 없어요. 일단은 뭐 감기, 뭐 잔잔한 병, 피부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6: 우와. 예. 해초짱. 부럽다. 개부럽다.
3: 한번 드셔보세요.
6: 아, 저요?
3: 네.
6: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먹는데요?
3: 털을 뿌리고 잡으면 돼. 니도 같이 하긴 뭐.
2: 와, 등산한 보람이 있네요. 어, 맛이 어때요?
6: 아니, 쓴맛이 있는데요?
3: 예. 지금은
6: 아,
3: 이제.
6: 이 쓴맛을 해초가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3: 예.
6: 와. 아니,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쓴맛도 참고 먹겠는데.
3: 네.
6: 아, 근데 해초는 이 맛도.
5: 이 정도는 기본이죠.
6: 기운이 난다. 너도 기운이 나니?
5: 설쌤, 보고 계시죠?
8: 행복하겠어. 응? 이런 산에서 이렇게 줄 풀려서 놀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아니 근데 사람도 이거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쓰지 않나? 애들 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인삼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뭐 더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흥분 각성도 좀 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이걸 먹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이나 좀 너무 흥분이 많은 개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흥분각성과 연관된 게 심혈관계 질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기력까지 보충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 해초가 제작진도 챙기네요. 해초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스님 옆을 막아서며 돌변한 해초. 저거 뱀인가요?
3: 근데 옆에 보니까 뱀이 왔어요. 뱀.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흔들어, 머리를. 막 흔들어, 반동아리가 딱 나버려. 그래, 뱀이 죽었죠.
6: 독사는 아니었겠죠?
3: 독사 많아요.
6: 아, 그래요? 독사네요?
3: 예. 까치독사 많고, 또 너구리도 한 번씩 잡아와요. 너구리 잡아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어요. 너구리가 깨가 얼마나 많냐 하면 죽은 척이에요. 죽은 척 해가지고 딱 나가면 먹어서 딱 나요. 물고 있다가. 놓으면은 딱 바위에 얹어가지고 빨리 집에 도망가. 뭐 금방 도망가요. 가자, 해초야. 가자.
2: 위기의 순간마다 스님을 지켜준 해초. 스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신나게 놀고 뱀까지 잡았으니 지칠만도 한데 끄떡 없는 해초.
3: 해초야, 하도 묵자.
2: 네? 아이스크림이요?
3: 하도 묵자, 하도 줄게.
2: 야호, 신난다. 빨리 주세요, 빨리. 어머, 이거 하루 이틀 먹어본 게 아닌데요. 해초야, 천천히 먹어야지.
3: 또 날씨엔 하도가 제일이다.
2: 어이, 단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 아우,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주실 거죠?
6: 보니까 스님 드시는 거 다 그냥 해초 주셨네요.
3: 거의 다 내 거 빼뜨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빵도 먹다 보면 지금 버덕 먹고 빨리 달래요. 쳐다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2: 오후의 첫 일과는 텃밭 관리.
3: 가자, 여기 앉아 놀아.
2: 스님 옆에 있을래요. 텃밭으로 모인 사찰 친구들. 깜순이는 해초의 친누나래요.
6: 해초와 깜순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3: 아, 제가 지었어요. 해초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초를 지었고요. 늘 염불을 할 때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지었고, 얘는 옆에 있질 않아요. 풀어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에서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에요, 감순이는.
2: 두 분이 밭농사까지 하시려니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0: 저희 이제 도반 스님들이 해초 보고서 그 옹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신장님 같다고, 하얀색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스님이 안 보이면 해초가 보면 해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스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항상 스님을 지켜주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 화엄 신장님처럼.
2: 점심 공양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아이들 점심은 돼지 등뼈.
1: 그래, 이 맛이야.
2: 해초는 안 먹는데요?
3: 먹어. 왜 안 먹어?
2: 폭식 중인 깜순이와 달리 입맛이 없어 보이는 해초.
0: 안 먹으면 스님이 뭐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얘는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빵 먹을걸요?
3: 앉아. 이거 줄까? 이거 줄까?
2: 세상에, 진짜?
3: 자,
2: 고기보다 빵이 좋다고?
0: 스님들은 빵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입맛이 좀 비슷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닮은 꼴이 많다. 그래서 전생에 혹시 스님의 부하는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2: 이건 무슨 소리죠?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스님이 다 만드신대요.
3: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더우면 그늘을 있어야 되고.
2: 오늘의 과제는 해초를 위한 그늘막 제작.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해초야, 그렇게 좋아?
4: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3: 아, 잘 됐습니다.
2: 스님을 따라다니는 해초 맞춤형 그늘막이네요. 해초 집까지 놓으니까 더 근사하죠?
0: 막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해초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3: 그래, 여기서 이제 움막처럼 해가지고 예, 이동식 움막. 예.
2: 해초야, 스님 마음 알지? 이제 비 맞지 말자.
3: 가자 해초야. 가자.
2: 또 산에 올라가세요?
3: 야간에 비박하면서 기도하러 가요. 명상도 하고.
6: 해초도 같이요?
3: 예, 늘 같이 다녀요.
2: 산중 명상은 해초와 스님 둘만의 시간이랍니다.
9: 요즘 이제 강아지들과 캠핑이나 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우는 SFTS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예방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피제도 뿌리고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살인 진드기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좀만 더 힘내세요. 다 왔어요.
3: 아야야야.
6: 그건 뭐예요?
3: 사탕이에요.
6: 손님 드시려고요?
3: 아니요. 네? 해초 주려고.
6: 해초 사탕도 먹어요?
3: 예.
2: 에? 어떻게 먹어요?
3: 고생한 데까지.
2: 자연의 기운에 의지해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늘 해초가 함께한대요.
3: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6: 예. 그렇게 자주 올라오세요?
3: 예예. 예.
6: 그때마다 해초가 늘 똑같이
3: 올라옵니다.
2: 해가 저물고 나면 정신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스님이 새벽 4시까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동안 항상 옆을 지키는 해초. 어유, 너무너무 듬직하다야.
3: 계룡산, 뭐 지리산, 아. 예, 태백산 할 것 없이 명산은 가가지고 비박을 많이 하죠.
6: 혹시 그때 비박하실 때 해초 없을 때와 그때는, 지금 할 때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그때는 이제 신경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외부적으로 뽀지락뽀지락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해초가 있으니까 해초 알아서 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2: 해초야. 지금처럼 스님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3: 자유롭게 많이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늘 같이 기도하고 또 도반처럼 해가지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민 폭발견 팽이는 꾸준히 미용 연습 중이고요. 산책 거북견 럭키는 180도 달라졌어요. 목줄 적응 후 마당 밖으로 진출. 산책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오디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디야,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0: 안녕하세요. 해병대 김서방입니다.
1: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저 개는 개병대.
2: 다 그냥 적극적이에요.
1: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묶여 살았으면.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여름철 힘 불끈 솟게 만들어주는 임니자 요리연구가의 보양 한상.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맛을 찾는다면 정답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개운한 국물 한 숟가락에 속이 확 풀리는 든든한 장국밥부터 가지의 변신은 끝이 없다. 된장과 만나도 찰떡궁합. 한국인 입맛 저격한 인기 만점 가지 된장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비 찰떡 광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5: 네. 선생님, 네. 이 뜨끈한 국물에 꼬들꼬들한 밥을 말면 네. 그만한 별미가 또 없습니다.
6: 맞아요.
5: 자, 푹 끓여진 진한 맛이 좋은 장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6: 네, 오늘 이제 고기 육수, 이제 사태를 이용한 고기 육수를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5: 오, 구수하겠는데요?
6: 네, 다시마하고 예. 또 이렇게 냄새 좀 없애는 통후추, 이렇게 근고추 예. 이런 걸 넣고 육수를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5: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국밥은 진한 국물도 좋지만 같이 네. 먹는 재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6: 그래서 오늘 예. 고사리, 콩나물, 예. 도라지를 준비했어요.
5: 또 여기 밥까지 네. 아주 푸짐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6: 네.
5: 선생님, 이 국밥은 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맞아요. 어떤 걸 쓰시나요?
6: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색이 탁해지면 안 되잖아요.
5: 예.
6: 그래서 이제 국간장하고
5: 예.
6: 이제 이렇게 맑은 액젓,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5: 자, 국간장과 참치 액젓.
6: 네네.
5: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 장국밥 한 그릇 들이키면 몸도 개운해지고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 같은데요.
6: 네.
5: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끈하고 푸짐한 장국밥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6: 오늘 장국밥에 네. 육수가 좀 중요해요. 아까 사태 육수를 끓이기로 했잖아요.
5: 예.
6: 그래서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되는 게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
5: 예.
6: 육수를 끓이러 갈까요?
5: 그럴까요?
6: 네.
5: 이제 국밥이니까.
6: 맞아요.
5: 국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6: 맞아요.
5: 아.
6: 그래서
5: 네.
6: 오늘은 사태를
5: 네.
6: 한 이런 정도 크기면 물에다가 좀 한 3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핏물을 네. 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5: 그럼 만약에 소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 소량일 때는 키친타올에 이제 톡톡톡톡 해서 핏물을 빼면 되고요.
5: 일단 네. 핏물을 제거했고요.
6: 네. 그래서 이걸 예. 이제 여기다 넣고요.
5: 예.
6: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파도 넣고
5: 예.
6: 무도 넣고
5: 네.
6: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요. 이렇게 고기 누린내를 좀 없애야 되니까.
5: 예.
6: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다시마도 좀 있어요.
5: 예.
6: 다시마도 여기 넣기 좀 크면은
5: 예.
6: 반 부러뜨릴까요?
5: 그럴까요?
6: 이렇게 이게 좀 찢어도 돼요.
5: 푸짐하게 네. 아주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6: 네. 자, 이렇게 넣고
5: 예.
6: 그다음에 이게 또 마른 고추가 들어가면
5: 네.
6: 칼칼하면서도 냄새가 덜 나고요.
5: 건고추 넣고 통고추 넣고
6: 그냥 이건 뭐냐 하면은 소주예요.
5: 예, 소주.
6: 네, 소주 넣고 냄새 예. 좀 없애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넉넉하게
5: 네.
6: 자, 이렇게 넣고
5: 불량의 물.
6: 네, 육수가 오늘 또 필요하니 맛있어야 되니까
5: 예.
6: 찬물부터 제가 끓이도록 하려고요.
5: 자,
6: 불을 자 이렇게 센 불에서
5: 예.
6: 끓여야 되는데
5: 네.
6: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무가 이제 한

0: 5분 내지 10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무는 건져내서 또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네. 무랑 다시마는 건져내려고요.
1: 어, 네. 그러면 맛있는 맛이 우러나는 동안 네.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볼까요?
0: 네네네. 네, 네. 그럴게요.
1: 자, 일단은 저는 이 국밥같이 네. 육개장 먹을 때도 이 들어가는 재료들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0: 맞아요.
1: 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건더기가.
0: 네네네. 네, 네.
1: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랑 네. 콩나물이랑 이거는 뭐예요?
0: 도라지가 들어간 좀 신기하죠?
1: 네, 맞아요.
0: 이 장국밥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나물이랑 예? 고기, 뭐 탕국 이런 거 막 남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섞어서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예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먹었구나.
0: 네네. 그래서 이 나물들이 많은데 예. 이제 도라지를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야 되거든요.
1: 오.
0: 약간 쓴맛을 빼야 되니까.
1: 그럴까요?
0: 그래서 여기다 넣고 예. 소금을 약간 넣고 조물조물 해보도록 할게요.
1: 얼마큼 더 넣을까요?
0: 네, 제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넣어보세요.
1: 네.
0: 네. 여기 좀 말랐으니까 예. 물을 조금만 넣고, 자, 아이고, 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조물조물 하면은 네. 쓴맛도 빠지면서 그 도라지에 약간 좀 뻣뻣한 게 부들부들해지기도 해요.
1: 어, 맞아요. 항상 이제 재료를 절이고 나면 네. 그 기본적으로 좀 뻣뻣하던 게 부들부들하게 되잖아요.
0: 네, 네, 네.
1: 수분이 살짝 빠지면서.
0: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저기에 장국밥에도 도라지가 들어가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나 네. 나물을 드시고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 안 먹네 그러면 이렇게 국을 끓여 드셔요.
1: 어, 맞아요. 그리고 이 도라지도 향도 좋고 네. 식감도 좋기 때문에
0: 요즘 또 요럴 때는 이런 도라지를 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1: 그렇죠? 네. 어, 좋으니까.
0: 그러면은 이걸 이제 헹궈서 쓰시면 되고요.
1: 네.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네. 옆에 네. 저희 맛있는 육수가 네. 지금 부르르 끓고 있어요.
0: 한번 가볼까요?
1: 자.
0: 이게 막 끓어요.
1: 네.
0: 왜냐하면 무만 왜 건져내냐면은 네. 무를 조금 약간 삶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살캉하게 된 거를 썰어서 나중에 장국에 또 사용해야 되고요.
1: 오, 맛있죠.
0: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예. 이제 건져내고 나머지는 이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1: 예.
0: 이거는 그냥 계속 끓여서
1: 그쵸.
0: 고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쑥 들어갈 정도로 한 30분은
1: 익혀야겠죠.
0: 네, 익혀줘야 되고요.
1: 네. 어, 국물이 아, 진하게 우러나는데.
0: 네.
1: 한 20분 정도 네네. 더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맞나요?
0: 네, 그렇죠. 왜냐 이걸 건져내고니까 20분, 25분이
1: 예.
0: 맞네요.
1: 예.
0: 네.
1: 자, 찔러서 쑥 들어갈 정도로 네네. 익혀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그 다시마는 필요 없는데 무는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1: 아,
0: 무는 주시겠어요?
1: 자, 무만 한번
0: 네.
1: 썰어볼까요?
0: 자, 무를 예. 어, 나박나박 썰어야 돼요.
1: 나박나박.
0: 장국밥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살캉하지만 안까지는 아니건 요런 정도 지금 딱 좋거든요.
1: 맞아요.
0: 예. 네.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특유의, 무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 향도 있고요.
0: 네네. 그래서 나박나박인데 제가 좀 자르기를 좀 잘 못 잘랐네. 그죠?
1: 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이제 취향에 따라, 그쵸?
0: 뭘 잘 잘랐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1: 한 입 크기로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0: 약간 도톰하게 무는 썰어주는 게 좋아요.
1: 예.
0: 고기는 얇게 썰어야 되지만.
1: 아무래도 물러서 부서질 네. 수 있으니.
0: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도톰하게.
1: 네. 확실히 네. 이런 무는 네. 음식에 들어가면 약간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어떨 때는 뜨끈한 걸 이렇게 먹어갖고 네. 땀을 쫙 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0: 그것을 2열?
1: 치열.
0: 치열.
1: 네, 맞아요.
0: 덥다고 네. 계속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속이 너무 차갑게 되고.
0: 네. 네. 그래서 이럴 땐 좀 따뜻한 걸 먹고 땀도 흘려주어야 되거든요.
1: 예, 네, 맞습니다.
0: 네.
1: 자, 저희가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하는 동안
0: 네.
1: 옆에 네. 우리 사태를 끓였던
0: 네.
1: 재료들이 자, 그 사태가 네. 다 익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0: 한번 찔러볼게요.
1: 예.
0: 자. 이렇게 고기가 보이잖아, 그죠?
1: 예. 자, 한번 건져줄 때 한번 찔러주세요.
0: 네.
1: 자,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0: 자,
1: 익었는지 과연.
0: 쑥 들어가네, 오! 그죠?
1: 예.
0: 그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오.
0: 그러면 이제 고기는 썰어서 사용을 하고 이 예. 국물은 식혀서 이제 육수로 사용하면 돼요.
1: 그럴까요? 그럼 고기를 예. 먼저 덜어놓고
0: 네.
1: 육수를 한번 건져볼게요.
0: 네, 불은 끌게요.
1: 예. 여기 걸러볼게요.
0: 자, 볼게요.
1: 네.
0: 원래 이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예. 얘를 이제 걸러주어야지 기름이 쫙 이렇게 빠져서 더 깔끔하게 예. 예, 육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1: 이거 보세요. 국물 지난 것도 보세요.
0: 네.
1: 아, 세상에 이렇게 고기까지 네. 다 준비가 됐습니다.
0: 이제 고기는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썰어야 되니까 예. 썰어볼게요.
1: 썰어볼까요?
0: 네. 자, 요거를. 자.
1: 야, 사태 부위 사실은 왜 삼겹살을 아니 그 육개장 할 때도 사태 부위를 사용한다고 네. 하잖아요.
0: 네.
1: 확실히 이런 국에는 사태 네. 부위가 잘 어울리나 봐요.
0: 맞아요. 너무 두꺼우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1: 이 사태 부위가 그렇게 또 씹는 식감도 좋다 그러고.
0: 맞아요.
1: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쫄깃쫄깃한 맛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0: 이게 지금 사태가 여기 보면 막 줄 있잖아, 그죠?
1: 예?
0: 네. 그래서 얇게, 보면, 얇게.
1: 예,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그죠?
0: 맞아요.
1: 다른 부위랑은 좀 씹는 식감이 달라요.
0: 쫄깃하죠. 그리고 뭐 양지나 국거리로 해도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사태를 준비했어요.
1: 아, 진짜. 고기의 양이 뭐 대단하게 많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썰어 놓으니까 네. 꽤 돼요.
0: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조금 끓이면 예. 그 저기 맛이 조금 이렇게 충분히 덜 우러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끓여 놨다가 예. 제가 한 1인분씩 냉동을 해놨다가
1: 아 소분해서
0: 네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네. 이제 냄비에다 그걸 끓이는 거예요.
1: 네.
0: 끓이다가 밥을 거기다 말아.
1: 예.
0: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1: 아 오늘 이렇게 만드는 장국밥을 네. 소분해서 냉동했다가 네네.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더
0: 그렇죠,
1: 맛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매번 이걸 끓이기는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끓였다가 그렇죠.
0: 네.
1: 넉넉하게 끓여서
0: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썰었거든요.
1: 요거 다 버무리신다고요?
0: 오늘은 전부 다 같이 버무려야 되니까
1: 아, 그러면
0: 좀 큰 냄비 예. 예, 큰 볼을 주시면 고기도 들어가고. 이제 밑간을 하는 거죠.
1: 아,
0: 네. 저, 그래서
1: 네.
0: 이제 무도 네. 여기다 이렇게 넣고
1: 무도 넣고
0: 모든 나물을 다 넣는 거야 이제.
1: 네.
0: 자 이것도 여기 넣고
1: 고사리도 넣고
0: 그다음에 도라지 아까 소금으로 조물조물 헹 거
1: 네.
0: 물에다가 한번 살짝 헹궜어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것도 넣고
1: 네.
0: 콩나물 또 살짝 삶아놓은 거 넣고.
1: 네.
0: 이제 제사 진행을 나오면 이렇게 막 나물들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국간장.
1: 네. 맑은 국간장.
0: 진간장 말고. 네. 그래서 아. 이걸 넣고.
1: 네.
0: 그다음에 다진 파마늘 또 넣고.
1: 파마늘 넣고요.
0: 네. 마늘 넣고.
1: 네.
0: 후추도 넣고.
1: 후추 넣고.
0: 네. 그다음에 깨소금도 넣고.
1: 네.
0: 참기름도 넣고.
1: 참기름 넣고.
0: 나머지 액젓이랑 그다음에 또 이거 저기 소금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네. 간을 부족하면 그때 간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1: 네.
0: 이렇게 섞어가지고
1: 이렇게 양념을 저희가 미리
0: 네.
1: 밑간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섞은 걸
1: 네.
0: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한번 끓여볼까요?
1: 준비됐습니다.
0: 네.
1: 밑간까지 완벽하게 했고 저희가 아까 사태로 맛있는
0: 네, 육수도 내놨어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고
1: 예.
0: 바로 물을 붓고 육수를 붓고 끓여도 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한번 볶고 싶어요. 살살 볶다가 하려고요. 자, 자, 예. 요거는 또 양념을 닦아서 쓸게요.
1: 예.
0: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들들 볶는 거예요.
1: 예.
0: 아까 양념을 해놓은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얘를 이렇게 좀 볶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육수를 여기다 좀 헹굴게요.
1: 아직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0: 그죠. 스톱. 그래서 요거를 양념 헹궈, 볼을 이렇게 좀 헹궈서.
1: 예.
0: 이제 나중에 부을게요.
1: 예.
0: 불을 이제 세게 해서 볶다가.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붓게요, 육수를. 자, 그다음에 저 나머지 육수도 다 붓고요. 자, 부어주세요.
1: 네. 확실히 국물이 충분하네요,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불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불을 좀 줄여, 중불에서. 중불에서 이게 서로 잘 어우러지고 맛있는 맛이 나려면 적어도 한 25분, 30분 정도는 끓여야 맛있어요.
1: 이 들어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또 부드럽게 씹혀야 잘 익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죠?
0: 네.
1: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정말 맛있는 향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한 25분에 30분 정도 저희가 아주

0: 진드감치 한번 끓여봤어요.
1: 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0: 예.
1: 우와, 우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네요.
0: 예.
1: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였더니 예?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죠.
0: 맞아요. 딱 씹었을 때 예. 이 재료들이 부드럽게 씹힐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족한 간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국간장 네. 밑간을 좀 하긴 했지만 국간장을 이제 넣고 간을 조금만 예. 더 해주고요.
0: 이때 막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1: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액젓도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금 간은 이제 이걸 한번 간을 보시고 네. 소금 간을 얼마나 넣을지 이제 간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 요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네. 자. 선생님, 저희가 넉넉하게 네. 오래 끓였기 때문에 네. 맛도 깊고 구수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 정도 끓였으면 이제 된 건가요?
1: 다 됐어요.
0: 네. 세상에. 자, 이제 한번
1: 담아보도록 할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육개장 같이 빨간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얘는 이제 약간 요런 밝은 색깔이에요.
0: 예. 조금 담백하고, 그쵸?
1: 이게 장국밥이니까 밥을 이렇게 좀 담고, 자, 이렇게 이제.
0: 오, 선생님, 네. 약간 향이 어떠냐면, 우리 소고기 목할 때.
1: 맞아요.
0: 그 향이 나요. 좀 진하게.
1: 네.
0: 국물이 잘 우러났나봐요.
1: 잘 우러난 맛이 지금 있게 보여요, 지금.
0: 이야, 선생님, 이거 보양식 같아요, 보양식.
1: 맞아, 이거 드시면서 땀을 좀 흘리면. 예. 다른 보양이 필요 없어요.
0: 이 무의 단맛과 그다음에 콩나물 도라지의 이 시원함이 어우러져서 네. 국물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국물을 좋아하시는 광인 씨는 예. 이렇게 국물을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0: 넉넉하게.
1: 돼요. 넉넉하게.
0: 네네. 진짜 끈끈하게.
1: 네.
0: 저 냉방병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장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장국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핏물 뺀 소고기, 대파, 무, 마늘, 다시마, 건고추, 통후추, 소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물을 넣은 뒤 주물러 씻어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무, 다시마를 건지고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무는 도톰하게 나박 썰어주세요. 소고기를 건진 뒤 체에 육수를 걸러줍니다. 이때 육수를 식힌 뒤 걸으면 더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소고기는 얇게 편 썰어주세요. 소고기, 무, 고사리, 도라지, 삶은 콩나물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냄비에 양념한 재료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젓,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장국을 부으면 장국밥이 완성됩니다.
0: 초간단 여름 반찬, 가지 된장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가지 오늘 하나면 충분해요.
0: 네, 가지 하나.
1: 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나는 파프리카 조금 준비했고요.
0: 네.
1: 오늘은 된장으로, 네. 된장 양념을 할 건데,
0: 네.
1: 된장도 중요하지만 된장에 유자청을 조금 넣었어요.
0: 네.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은데요.
1: 네.
0: 짭조름하고 고유해서 입맛 돋우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선생님께서 이 가지랑 파프리카는 네. 미리 썰어주셨어요.
1: 가지를 써실 때는 예. 반 갈르셔가지고
0: 네.
1: 약간 어슷어슷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0: 도톰하게.
1: 예, 요렇게 썰어주시면 좋고요.
0: 예.
1: 파프리카는 뭐 아무렇게나 괜찮은데 아무래도 요거랑 어울리려면 이제 이렇게 삼각썰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놨고.
0: 네.
1: 자, 양념을 된장이 그 염도도 조금 줄이고 해서
0: 네.
1: 물에다가 여기 네. 된장을 좀 이렇게 섞어요. 자.
0: 사실은 이런 볶음 네. 같은 거 할 때 네. 물론 고추장 양념 그다음에 뭐 간장하고 고춧가루로 네. 많이 하지만
1: 네.
0: 이럴 때 된장으로 한번 볶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1: 왠지 그 가지에 된장이랑 볶으면 간장 소금으로 한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네.

0: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된장을 요리했을 때 더 구수한 네.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자청을 넣고 섞어보도록 예. 할게요.
1: 아니, 이 유자청하고 된장이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0: 예.
1: 막상 해놓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0: 예. 어차피 유자청도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섞어놓고
1: 네.
0: 나머지는 이제 불로 가서 가지를 볶으면서 나머지 줄줄 넣으면 되거든요.
1: 아, 조리를 하면서?
0: 네네네네.
1: 사실 이제 날이 더울 때는 네. 반찬 걱정을 하기도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맞아, 맞아.
1: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네,
0: 간단해야 돼요. 불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1: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네. 들어가는 이 가지랑 파프리카가
0: 네.
1: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재료들이에요.
0: 맞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식재료예요.
1: 네.
0: 자, 이제 팬이 따뜻해지면 네.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요.
1: 올리브유 넣고.
0: 자, 여기 넣고 스푼 하나 주시면.
1: 네.
0: 넣고 넣고
1: 네.
0: 이제 향을 파 다진 마늘 파를 향을 조금 내려고요.
1: 다진 파 마늘 향을.
0: 네네네. 이렇게 자 여기 향을.
1: 네.
0: 파 향 마늘 향을 좀 파기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1: 아 벌써 좋은 향이 나네요 선생님.
0: 네.
1: 이 파 마늘 향은 요리에 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요 가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이렇게.
1: 근데 사실 이제 가지에서도 수분이 많아가지고,
0: 네.
1: 볶음은
0: 네.
1: 수분이 덜 나와야 네. 더 맛있잖아요.
0: 그래서 요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은
1: 오.
0: 맛도 있으면서도 기름, 물이 그렇게 수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1: 오, 진짜 향긋하네요, 선생님.
0: 그죠?
1: 예.
0: 보통 저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가지를 밥 위에 쪄주셨어요.
1: 예.
0: 근데 뭐 밥도 보라색? 가지도 흐물흐물 해가지고 예. 제가 예. 사실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1: 사실 선생님 이렇게 예.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줄 몰랐어요. 가지를 선생님은 가지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가지를 좋아했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0: 그런데 이렇게 해 먹으니까 예. 또 다른 느낌이 나서
1: 그렇죠.
0: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저는 또 이게 좋더라고요. 쪄서 먹는 것보다는.
1: 오히려 뿌듯한 색감도 있고
0: 예.
1: 보라색도 더욱더 예쁘고 색감도 그렇죠.
0: 네. 자, 요렇게 이제 볶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된장 양념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1: 팬 싹, 다른 쪽에, 다른 네. 팬에.
0: 자, 싹싹 긁어서. 자, 그러면 이제 된장을 한번 볶는 느낌이 들잖아요.
1: 따로요, 예. 네, 섞이기
0: 네,
1: 전에.
0: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섞어주면 돼요.
1: 근데 이 과정은 왜 필요한 네. 거예요?
0: 왜냐면 된장을 좀 볶아주면 훨씬 더 맛이 깊거든요.
1: 약간 풍내도 날아가나요? 그
0: 염도도
1: 된장에.
0: 조금 날아가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좀 한쪽에 자글자글 좀 졸이는 거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섞어주는 게 더 좋아요.
1: 그래서 그랬는지
0: 예.
1: 이 된장의 고소한 향하고
0: 예.
1: 유자청의 향긋한 향이 잘 섞였어요.
0: 그쵸? 유자향이 확 올라오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히다가.
1: 예. 양념이 들어간 후로는 많이 익히진 않죠?
0: 많이 안 해도 돼요.
1: 불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0: 불세기는 제가 중불 정도 했어요.
1: 중불 정도?
0: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들어간 거,
1: 예.
0: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1: 예.
0: 그 다음에, 깨소금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1: 깨소금이요?
0: 네, 여기다 이제 확 구워주시고.
1: 다 넣어요?
0: 다 넣어주세요.
1: 고소하게 네. 먹겠네요.
0: 깨소금 좋아해요.
1: 저도 좋아해요.
0: 자, 요런 이제 다 됐거든요.
1: 예?
0: 밤께만 하면 돼요.
1: 자, 옮겨볼까요?
0: 네.
1: 구수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유자의 향긋한 향도 나면서,
0: 네.
1: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0: 자, 요렇게 해서 맛있는 맛.
1: 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자, 이렇게. 그쵸.
1: 그리고 네. 이 된장 양념이 잘 네. 가지에 엉겨가지고.
0: 네.
1: 정말 볶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분 없이.
0: 맞아요. 이렇게 우와. 하고, 빨간 홍고추, 저기 파프리카도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1: 예.
0: 다 됐어요.
1: 자.
0: 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된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 된장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된장, 유자청을 넣어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기름으로 가지

0: 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담을 도시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증정.
2: 오, 하나로
3: 운전자, 화재, 뉴스,
4: 배상 책임,
5: 상해
2: 이렇게 다 된다고?
6: 네, 됩니다. 삼성화재 더 든든 우리 집 행복 지킴이.
7: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세우던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도
6: 됩니다. 운전 중은 물론 뒤탑승 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장.
7: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에 30까지 들어도, 벌금이 크게 나와도
6: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벌금은 개인됨을 각각 5장.
7: 우리 집에 불이 나면
6: 됩니다. 집은 물론 가재도구 보상까지 됩니다.
7: 우리 집 화재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나도
6: 됩니다.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괴물 피해는 물론 개인 피해까지 보상해드려요.
7: 우리 집에 물이 새면
6: 삼성화재는 누수 손해보장도 됩니다.
7: 우리 집에 물 새서 아랫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면
6: 우리 집 누수 손해는 물론 이웃집 피해배상까지 다 됩니다.
4: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우리 집개가 다른 집개를 물면
6: 됩니다.
4: 운동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쇼핑하다 진열 상품 깨뜨리면
6: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도 보장 됩니다.
5: 넘어져서 부러지면,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6: 상해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운전자 화재 누수 배상 상해까지 보험료도 20년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8: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존잼. 너무 재밌어요.
1: 안녕! 네. 아!
2: 눈물.
1: 몰라, 눈물.
0: 아!
3: 완전 싸싱도 되겠지.
4: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5: 여기는 놀라운 지혜의 땅.
6: 마마.
5: 음식 앞에서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자연은 펼쳐진 경전이었습니다.
7: 아, 이 고소한 땅의 냄새.
5: 다 신이 내린 음식이라 했죠. 페루인들의 생명의 원천. 하루 사계절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며 먹어보겠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24시간을 날아갑니다. 한반도의 6배에 이르는 넓은 땅. 이번 여정은 페루의 도시와 산과 바다 두루 걸어보려고요. 리마에서 시작합니다. 리마는 페루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첫 인상은 회색빛. 비는 오지 않는데 항상 안개가 서려 있죠.
8: 이곳 리마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과거에 약탈한 보물과 황금들을 스페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막 위에 세운 도시인데요. 해안가와 접하고 있어서 이 해안의 습기와 사막의 열기가 만나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 안개를 잉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5: 왠지 페루 같지 않네요. 전통복의 원주민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간단히 먹을 걸 찾아봤어요. 리마엔 패스트푸드점이 많네요.
9: 보통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리어카에서 그 빵 안에다가 뭐 치즈나 뭐 아보카도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빵꽁 깨서라고 그런 샌드위치를 먹는데 리마는 아무래도 좀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샌드위치에리아?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5: 물가가 꽤 비싸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메뉴는 페루식 햄버거.
10: 안에 고구마 튀김이랑 그 다음에 치차론이랑 양파가 조금 들어가 있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9: 빵이 바깥에는 엄청 쫄깃쫄깃한데 안은 또 부드럽고 이 치차론이 수육 같은 맛이 조금 나면서 적당히 짭조름한 게 빵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0: 다 이제 걸어볼까요? The road is long. 페루 최고의 번영을 자랑하는 중심가.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리마의 윗동네, 달동네예요. 상경한 가난한 이주민과 원주민들이 삽니다.
1: 여기 리마에서 부끄러움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을 찾아서 가보고 있어요.
0: 벽이 도시의 풍경을 확 갈라놓습니다. 산등성이에 세운 만리장성 같은 벽. 80년대 안전을 명분으로 세운 벽이 계속 길어졌대요. 나라간에도 없는 장벽이 국경선만큼이나 선연합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1: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확연하게 다른 두 세상이 보여요. 딱 보기에도 이 오른쪽은 고층의 건물들, 잘 닦인 도로들이 있는 반면 왼쪽에는 빼곡하게 벽돌 색깔의 집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길이 나 있지 않아서 이쪽에 있는 지역분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어서 넘어가시지를 못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높이 올라갈수록 집들은 더 흙빛. 돈이 생길 때마다 천천히 짓는다는 미안성의 집들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2: 이 다비 주니어. ¿Qué ocupación quieres ser? ¿Cuál es tu sueño cuando?
3: Policía.
2: Policía. Policía. Qué padre. Qué chévere.
3: Ah, sí. Mi familia no.
2: Ah, sí, claro. La familia es. Gracias. Que tenga un buen día. Gracias.
0: 꿈꾸는 사람들의 동네였네요.
4: Toda la pandemia nosotros hemos hecho muy común.
5: Muchísimas gracias.
0: 들어가 봤죠. 이제 막 식사들을 끝내고 돌아갔대요. 우리로 치면 사랑의 밥집 같은 곳이랄까요?
6: Todos trabajamos voluntarios para podemos dar a nuestro sector
7: sí.
6: Lo que necesitan más.
7: Ah. Entonces hoy, ¿cuántas personas que vinieron aquí para comer? ¿Cuántas personas?
8: Hoy día fueron 78.
0: Ah.
9: Hago acá hoy como con mucho gusto, con mucho cariño. Yo lo atiendo a las personas.
10: Me respeto muchísimo. Haciendo muy, muy buen trabajo y yo puedo sentir su corazón.
1: 누군가 행복하게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6: Ay, gracias, muchas gracias.
11: Sí, gracias.
6: Ay, feliz de.
11: Muchas gracias.
0: Chao. 그런데 며칠 후.
6: Buenas tardes. Gracias.
0: Con amor. 약간의 정만 보탰을 뿐인데 감사의 마음을 보내왔어요. 음식은 종종 마음을 보듬기도 합니다.
1: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0: 빈부를 안 가리는 음식도 있죠.
12: Hola, buenas. Sí, yo quiero probar esto. ¿Me das una, por favor?
13: Sí, picante, por favor.
14: ¿Un picarón?
13: Sí.
14: Bien.
13: Sí.

0: 지역에서 많이 먹는 전통 도넛 같은 건데요.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해가지고 지금 기대하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1: Lleva harina, camote, zapallo, anís y huevo.
0: 반죽이 엄청 차졌어요. 튀김 소리만 들어도 반할 맛. 노릇노릇 바삭하게 튀겨내면 남녀노소 만국공통. 국경이 없을 음식이죠. 침 넘어갑니다. 깔리엔테! 엄청 따끈따끈한데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안에는 엄청 쫀득쫀득한데 쫀득하기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방금 갓 구워내서 따끈따끈하고요. 기름에 튀겼는데도 그 느끼한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귀여우시죠? 많이 사가셨어요. 부순의 할머니도 사업하는 남편도 도너츠의 오랜 팬. 따뜻한 음식이 생각납니다. 이마는 오후를 넘기면 좀 쌀쌀해져요. 도시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음식을 찾아봐야겠습니다.
2: 여기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딱 배가 출출했는데.
0: 이 음식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결정했습니다.
3: 예방. O esto, gallina, ¿cierto? La gallina, las papas amarillas, el apio, el zapallito. Ese es el mejor plato de los peruanos.
0: 그냥 면 스프가 아닙니다. 닭의 각종 내장까지 들어간 닭곰탕.
2: 식당의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생강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추울 때 딱 먹으면 에너지가 확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
4: El caldo de gallina es una sopita que normalmente se usa cuando las personas salen y trabajan hasta tarde de noche o van a divertirse de noche. Tienen el cuerpo un poquito así malestar y toman la sopita de caldo de gallina y los revitaliza. El famoso levanta muerto.
2: Ah, un levanta muerto.
4: Claro, porque estás así, y con el caldo de gallina, estás así, con el caldo de gallina ya.
2: ¡Muy bien!
0: ¡Está bien! ¡Lo he comido! ¡Lo he comido! ¡Lo he comido! ¡Lo he comido! 태평양을 마주한 신도심 언덕 끝자락. Baby, I was fading. 여긴 늘 파도가 치열합니다. Baby, I was waiting for someone out there. 태평양의 습기는 안데스를 넘지 못해 수산하죠.
2: 이마 해안가에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세차게

0: 조금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부는데요?
1: 여기 이 절벽 바위, 사연이 좀 있었어요.
0: 저기 지금 누가 서 있는데요.
2: 올라!
0: 올라!
2: 올라!
3: 뭐 하려는 거지?
0: 뭐 하시는 분이 저기서 저렇게 서 있는 건지. 어디?
1: 보란 듯이 멋지게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0: 10m, 20m는 돼 보이는데? 괜찮으신 건가 저게?
1: 바위의 사연보다 이분의 사연이 궁금해졌어요.
0: 예.
2: Algo.
0: Algo. Pero usted, ¿por qué saltaste aquí?
2: Inmortalizando una historia de amor.
0: Ah, historia
2: de amor. De un fraile que se lanzó y murió. A Dios gracias, este hombre no puede morir.
1: 아, 사랑의 전설은 왜 다 슬픈 거죠? 이분 수도사의 전설을 재현하는 다이버세요.
2: Mi pasión. El día que yo no pueda saltar me voy a morir de a poquito. ¿Verdad que sí? Cada que yo salto vivo. ¿Verdad que sí? Me siento muy bien.
0: 저는 여기서 얼마를 준다 해도 절대 못 뛰어내릴 것 같거든요.
2: 슈퍼맨.
4: 아, 슈퍼맨.
2: 슈퍼맨.
1: 재미로 시작했다 이 지역의 명물이 되셨죠. 나비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 벌처럼 한 방에 입수. 여기 오시면 매일 이분을 만날 수 있답니다. 회색빛 도시에 핑크빛 한 방울 얹어갑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가 보죠. 파라카스로 갑니다.

0: 가운데 뜻밖의 사막입니다. 한폭을 추상화네요.
1: 아, 여기 진짜 어디 다른 진짜 행성? 화성 이런 데 온 것 같아요.
0: 바다를 품은 사막이라니. 게다가 바다 옆 절벽 위의 사막입니다. 열대지만 뜨겁지 않고 바다 옆이지만 극도로 건조한 땅. 태평양과 안데스, 거대한 산과 바다가 만나 그려낸 절경이죠. 두 자연의 에너지가 페루 땅의 천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1: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바다가 더 넓게 펼쳐져 있고요. 반대로 이 뒤쪽에는 모래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이 파라카스는 모래비라는 뜻인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모래들이 거센 바닷바람에 흩날려서 아마 모래비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0: 모래가 정말 비처럼 흩날렸어요. 하지만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2: 어, 저기 물고기 잡는 배도 있어요.
0: 의외로 페루는 해산물 강국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죠.
2: 네, 여기다 알았어, 가고. 아, 따로 quanto minutos?
3: 15 minutos.
2: 아, 15.
0: 가는 길에 우리 친구 됐어요.
2: Hace cuántos días que trabajas aquí con sacar coche?
3: Yo me dedico a esta actividad un aproximado de 20 años. Feliz, pues feliz porque he trabajado y estoy llevando un sustento para mi hogar, pues una ayuda para mi familia. Feliz.
2: ¿Aquí es muy popular este concho?
3: Sí, acá sí, en la zona de acá sí. Porque es un trabajo más remunerado.
2: ¿Moverá eso, no?
3: Ah, ya, ahora sí. ¿Listo?
1: Perú, para dar un poco diferente. 부산 바다랑 달라서 바다에 딱 좋죠.
0: 물살이 셉니다. 차가운 페루 해류가 흐르는 풍요로운 어장이죠. 와, 이분 많이 잡았더라고요. 파라카스 반도는 세계에서 해양 생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도 실력 만만치 않습니다. 페루 해산물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시겠답니다.
1: 그 머구리라고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0: 입수.
1: 공기방울이 올라오는데 저 밑에까지 들어가셨나 봐요.
0: 산소줄도 줄줄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심 7m. 손이 엄청 바빴어요. 와, 바닥의 이 가리비들. 막 쓸어 담았어요. 순식간입니다.
1: 오, 대박! 아니, 이 다시 데려가 갔어. 오,
0: 와, 얘들 좀 보세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수다스러운 애들인지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입수. 보물찾기 들어갑니다. 플랑크톤이 많아서 물도 녹색. 다 가리비 밭입니다. 가리비 천국. 자연 양식장이었어요. 우리 친구 고생 많더라고요. 그래도 뿌듯하겠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먹어보면 알 거랍니다. 탐 나는 속살. 소독은 확실하게 해뒀죠.
2: 살롯!
3: 살롯! 살롯!

0: ¡Está rico!
1: ¡Qué rico! ¡Riquísimo!
0: ¡No
1: me
2: ha hecho! ¡Sabroso!
1: ¡Bien sabroso! ¡Omchong pudurobgo! ¡Sogumirang! ¡Lemon의 맛이 엄청 환상적으로 어울러져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Uno más, por favor!
3: 이번엔 제 방식대로 먹어보죠.
4: Ese es un salsa de Corea. Y le enseño cómo en Corea.
2: Ok, está bien.
4: ¿Te gusta picante?
2: Sí. Claro.
4: ¿Está bien?
2: Sí.
4: ¿Seguro?
2: Sí.
3: 해산물엔 초고추장이죠.
4: Ahora, con B.
2: Una expresión. Con B.
4: Con B.
2: Está rico.
4: ¿Seguro? Pues no pica.
2: Tiene un poco de picante.
0: Yo no he probado.
3: Yo no he probado. 그렇게 해질녘이네요. 파라카스 해안가엔 식당이 즐비합니다.
4: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일이에요.
3: 흔적해서 혼자 앉아 즐기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문한 음료는 한국에선 좀 흔치 않은 음료. 계란 흰자가 포인트죠.
4: 우유, 수간, 수모의 리몬, 피스코.
3: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 이 맛 궁금합니다.
4: 지역의 특산주, 이 피스코 사월입니다. 엄청 상큼해요. 계란 흰자가 들어가서 조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상큼하고 하루의 그 고달픔을 좀 씻겨내주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0: 있다. 이 땅의 모든 대자연이 신성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 파라카스의 주인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20분만 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섬으로 갑니다.
1: 바이에스타스라는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장권은 5솔 정도 됩니다.
0: 같은 바다지만 돈을 내야 갈 수 있는 섬. 그 섬 새들의 왕국이래요.
1: 와, 저는 바다의 딸이랍니다. 아빠가 부산 분이시고 엄마가 제주도 분이세요. 그래서 바다는 저한테 매우 익숙한 것이죠.
0: 배에서 내릴 순 없습니다. 배 위에서만 봐도 장관일 거랍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사막. 그리고 거대한 그림 하나.
2: Okay, señores. Este es el candelabro, miren.
3: 진짜 신이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내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0: 촛대를 닮아 이름이 칸델라브라. 누구는 잉카의 창조주 비라코차의 삼지창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해적들의 등대 신호라고도 하고 나스카 지상화의 수수께끼만큼이나 상상하게 만드는 그림이죠.
1: 아, 그림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거를 누가 그렸는지 너무 신기하다. 누가 이거를 그렸을까요?
2: A ciencia cierta no se sabe quién lo hizo. Cultura Paracas. 2000 años antes de Cristo, pero para ellos es una planta. Por eso que se piensa que los Paracas lo hicieron en honor al Cactus San Pedro.
0: 이 사막의 촛불은 켜질 날이 올까요?

0: 아주 이게 가까이 바다 가운데로 가니까 파도가 진짜 많이 치네요. 어휴, 봐. 갑니다. SNS 막 예쌉?
1: 그런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 많다던 새는 안 보이고 무인도에 섬이 하얗습니다. 햇살에 반사돼서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어요. 가까이 갈수록 하얗게 덮인 바위들. 게다가 냄새까지.
0: 왜 내 말? 냄새가.
2: 아, 냄새가.
0: 어, 장난인데. 이 생선 비린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3: El popó de las aves.
0: 뽀뽀?
3: 아예.
0: 뽀뽀?
3: 아예.
0: 여기는 싸지 마. 여기 싸지 말아줘. 아, 여기.
3: Ahora.
0: 아, 블랑코.
3: 블랑코. 오. Las aves hacen mucho popó y ese popó es utilizado como fertilizante para plantas. El año pasado sacaron 98,000 toneladas de popó para plantas. Bueno, esas son las casas de las personas de la seguridad que se encarga de cuidar el guano para que los pescadores no roben.
0: 구아노가 엄청 중요한 그런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무퉁적하도록 사람을 배치해놨나 보다.
1: 19세기 중반 페루 수출액의 80% 이상을 이 섬의 새똥에서 얻었습니다. 덕분에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했죠. 새똥을 둘러싼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결과는 칠레의 승리. 페루는 이후 단 한 번도 그전의 영광을 찾지 못합니다. 새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3: Porque hay un pingüino allá arriba parado. One pingüin.
0: Hay dos. ¿Dónde?
3: Al lado de él. Hay uno de costado.
0: Ah, sí. Ah, dos pingüin. 펭귄 두 마리가 저기 앉아 있어요. Hola, pingüino.
3: Solo tiene una pareja para toda su vida. Si pierde su pareja, deja de alimentarse y muere de depresión y de pena.
0: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Pero romántico, ¿no?
3: Romántico. Triste, pero romántico.
1: 여기 펭귄이 찾아올 만큼 차갑고 먹잇감도 많았대요.
3: Normalmente esto para lleno de lobo. Cada roca llega a tener 20 a 30 lobos. Solamente que ahora no hay.
0: Ahora no.
3: Niño.
0: No.
1: 사실 더 바글바글한 풍경을 기대했답니다. 새들이 군무를 이루고 또 펭귄과 물개로 새까만 무인도를 상상했죠.

0: 더는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새들도 해양생물도 더 이상 그만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온도는 달라졌고 먹이도 줄었습니다.
1: 저기 지금 물에 막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선을 잡아먹고 그 다음 다시 날고.
0: 문득 잉카의 창조신 비라코차의 전설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실망해 태평양 너머로 가버렸다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여정이네요. 안데스 산의 모라이로 갑니다. 해발 3,600m 안데스 고원의 이 분지. 초록의 원형 경기장 같은 이곳. 오랜 세월 수풀에 덮여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500년 전 여기서 페루 음식의 혁명이 시작되죠. 처음 이곳을 만났을 때 순진한 저의 감상은 이랬죠.
2: 여기 엄청나게 큰 이런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산에다가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왠지 나스카 문양 같은 거 볼 때도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설 있잖아요. 왠지 여기가 그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댔던 그런 곳이 아닐까요?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길 보고 그런 상상을 했답니다. 여기는 유독 온도차가 심한 지형.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실험이 시작되죠.
3: 모레이 ha sido un centro experimental agrícola. Se ha hecho con el fin para aclimatar plantas. Traían de otras zonas para aclimatar acá en el sitio. Y las plantas ya aclimatadas llevaban a otros sitios las plantas. Y cada andén, el primer anillo del andén, cada andén tiene diferentes microclimas. De acuerdo a que va subiendo, tiene el más fondo es, tiene un poco más cálido el
1: este clima. Sí.
0: 특정 온도에서만 자라는 감자를 맨 아래 밭에서 키우다 한 계단씩 위로 옮겨가며 심었죠. 낮은 온도에 적응시켜 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의 출발이 여기. 그렇게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됐죠. 여기는 땅의 신에게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잉카인들의 지혜의 땅. Get 안데스 사람들은 흙으로 신과 교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여기 와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맨발로 이 땅의 기운을, 파차마마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진짜 푹신푹신하다.
0: 감촉이 시원해요. 흙이 고왔습니다. 안데스의 기운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실컷 숨쉬고 흙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만났죠. 널찍한 고원의 분지. 335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연기도 모락모락합니다.

0: 무슨 일일까요?
1: 여기 전 불이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구덩이 앞에 모여 있어요.
0: 구덩이 위로 뭔가를 올려놓네요. 연기는 갈수록 펄펄. 여기 페루식 캠핑장입니다. 휴대용 화로? 그런 거 안 쓰죠? 메인 요리는 역시 감자. 페루에선 감자를 빠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쌀이 그렇듯 여기서 감자는 영혼의 음식. 페루 감자는 종류만 3천 가지가 넘죠. 감자의 고향입니다. 열심히 쌓은 동굴을 저렇게 이제 무너뜨리는구나. 정말 자연의 것으로만 지금 오븐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리된 감자랑 구황작물들이랑 먹으면은 진짜 훈연의 맛까지 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땅의 향기가 쑥쑥 올라오죠.
1: 여기도 나온다.
0: 연기를 봉쇄해야 합니다. 압력 솥의 원리죠.
1: Perfecto.
2: Gracias.
1: 연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완료.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감자를 익기까지.
0: 모든 요리는 자연 방식 그대로. 지형 지물의 활용도 완벽했죠.
1: ¿Puede presentar su familia?
2: No, sí, ahí sí. está mi, por allá mi cuñado, mi cuñada, mi hija, mi sobrina, mi esposa y el jefe de la casa.
1: 드디어 연애요. 와.
0: 이런 게 안데스 방식. 허나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지만 땅의 기운은 강렬합니다.
1: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사우나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 땀이 나는데? 어, 안 돼! 상처! 아, 이래서 뭐라 했어. 아.
0: 이제 보물찾기. 가족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완성되기 어려운 공동체 음식. 우리가 잃어버린 미덕이 이 화덕 감자에 다 있었습니다. 아, 배고팠어요.
3: 아라 선생님 나 바빠. 브레비.
1: 아, 씨.
3: 아, 선생.
1: 이런 사람 이제 맛을 봐야겠죠?
0: 열심히 껍질 까나 아버님. 저 주시려나 했는데
1: 어, 역시 애기들 먼저 주시는구나.
0: 음식도 지혜도 삶의 방식도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겠죠?
1: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4: 오, 진짜 맛있는 냄새
1: 나. 아, 이 고소한 땅의 냄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5: Excelente.
1: Sí.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6: Sí, muy feliz con vuestra presencia.
3: ¿Y todo?
6: Bien.
3: ¿Feliz?
6: Todos felices.
5: Todos felices.
3: Felices.
7: Contamos en familia. Esos momentos son inolvidables.
1: Sí. 저도 제 가족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 너무 보고 싶네요.
0: 감자 맛은 제가 먹어본 세상 모든 감자 중에 최고. 자연 그대로의 삶으로 치면 여기 안데스 사람들이 최고였죠. 우리는 자연과 멀어지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닐까요?
5: 자연을 존경하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페루에서 배워갑니다.
8: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안 와본 사람은 저 지하로 왔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처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0: 안 됐은 사람들의 신재료 그리고 신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1: 침이 새어나오네. 밭에서 봤던 여러 가지 감자 종류인데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2: 난좀
0: 와 이거 빛깔이 너무 곱지 않나요?
3: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4: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2: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4: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4: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5: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4: 아, 깎아. 살아야 잘 살지.
1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20: 와, 이거 진짜야?
21: 에이, 설마. AI겠지?
20: 오, AI로 만든 거네.
2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들의 부실한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부에 똑같은 문구를 복사하듯 적는가 하면 학교폭력 상담 기록도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 기록부 작성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성한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학생의 특성을 기록하는 종합 의견에 사고의 폭이 넓고 집중력이 강하며로 시작하는 문구를 반 전체 학생에게 똑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4년 동안 서울 지역 고등학교 200여 곳에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0명이 넘는 교사가 51명 이상의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같은 문구를 중복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담아야 할 학교 생활 기록부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0: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적된 사례 상당수가 코로나19로 학생들과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시기에 집중됐고 교사 한 명이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의 기록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 학습 목표와 과정이 같은데 어떻게 수백 명의 학생의 기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르게 적어낼 수 있습니까? 이는 교사들에게 소설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 학교폭력 관련 기록 역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에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공식 조사가 아닌 일반 상담 내용까지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갑자기 상담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법 규정에도 없고 그런 걸 일일이 기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 기록까지 심의기구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건 지금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0: 교원단체도 감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 교육부는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교사들이 밤을 새워서 쓴 생활기록부에 문장검사나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0: 학생부 부실관리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불명확한 기록 기준 등 구조적인 모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4: 네, 국민의 생명권은 물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필수 의료는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된 의료 수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모두 1,571곳.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분만이 가능한 곳은 260곳으로 16.5%에 그쳤습니다. 산모를 받을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구조 탓입니다.
6: 고위험 산모실도 지금 150% 확장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확장 공사 중에 있는데 환자가 1.8배 늘어서 적자가 1.8배 늘었습니다.
5: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의 낮은 수익성,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7: 공공의료 기능이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 및 배후 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특히 정신의료 서비스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거꾸로 차별적이고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전문의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 현실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의료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5: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방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방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여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교수를 확대하고 의료 장비와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역 특화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전향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성공한 결과물보다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더 자랑스럽게 말하는 독특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발명품 뒤에 숨겨진 치열한 오답 노트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됐다는 학생들을 진태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0: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LED 불빛이 켜지고 곧바로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도착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초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1: 한번 문 열어보시겠어요? 그럼 LED가 켜진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0: 실제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지켜보며 시작한 아이디어지만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2: 처음에는 기술 구현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매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술이 작동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선보인 이 자리는 민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축제입니다. 올해 행사에선 화려한 결과물 못지않게 그 과정에 담긴 실패의 기록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3: 이 프로젝트를 완주하셨다는 것, 그리고 해볼 만한 도전을 하셨다는 것,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실패를 하셨다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0: 업사이클링 카드 지갑을 만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비닐이 녹아내리고 쉽게 찢어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재질과 두께, 압착 시간을 하나씩 꼼꼼히 기록하며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4: 이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용기도 생기고 모든 거에 용기 있게 도전하여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행사장 한쪽엔 실패 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AI가 나무를 신호등으로 잘못 인식했던 교통약자입부터 기대한 성능을 내지 못한 바이오패드 휴지통, 단가 조절에 실패한 위치 추적 키링까지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을 솔직하게 기록해 전시했습니다.
5: 원래는 저는 실패를 되게 두려워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다시 한번 창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좀 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지 않고 도전을 해보는 자세를.
0: 성공의 스펙보다 실패의 경험을 함께 돌아보는 기업가 정신 교육. 학생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다음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6: 네, 이상으로 7월 23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있는 곳?
7: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6: 어디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8: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옥제들을
6: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지
7: 공동의 사랑 딱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6: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9: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9: 한옥이 좋아서 샀고
10: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6: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10: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6: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금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1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6: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11: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12: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
11: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6: 집 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11: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6: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11: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13: 수정이.
11: 안녕하세요.
13: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들라 사들입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13: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예. 또 게을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13: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3: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소명자
14: 박원철.

0: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1: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0: 이 겨울은 동복 오 씨 집에만 흐른다네요.
1: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복 오 씨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0: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2: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3: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세 칸이 기본인데. 네.
2: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삼칸 초가집이거나. 예, 예, 예.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1: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3: 근데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네.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1: 예예. 예. 아,
2: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3: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2: 들어가 보실까요?
3: 네, 들어가봐도 네, 될까요?
2: 예, 네,
3: 아, 예, 좋습니다. 네.
0: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생각 못 했는데.
1: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3: 예, 이거 농가 치고 네.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네.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1: 네.
3: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0: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3: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네.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1: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3: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1: 네.
3: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네.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네. 넣었던 네. 그런 요소인데.
1: 네, 맞아요.
0: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꼽지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3: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갑창을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1: 네.
3: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도를 취약하다고 막 네.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3: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네. 진짜 아끼시길래 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네. 생각 들었어요.
1: 네.
0: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복개또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1: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예.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예.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벽재도 너무 이쁜데
1: 네.
3: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어떻게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3: 아니,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2: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 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0: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2: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일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1: 그래서 저희 시작을 했어요.
0: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2: 세제로 막 문질러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깨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일스테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3: 이 집을 제주인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3: 그렇습니다.
2: 그래요.
0: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마루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2: 그럼 이때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주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0: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1: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0: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3: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1: 네.
3: 얼마나 양파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1: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3: 왜 반대하셨어요?
2: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받습니다.
0: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2: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0: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돼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1: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0: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아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은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1: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1: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 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게 운명처럼 꿈을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 넣어두던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1: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차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3: 그래서 구를 또 성공하셨네요. 네. 네.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1: 어디 싸게 쓸 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2: 한옥집 구들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3: 아이고, 예, 예,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1: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를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0: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3: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1: 네 맞아요.
3: 여기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1: 네.
3: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여기.
1: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네.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돼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0: 돼 있었고,
1: 예.
0: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2: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죽,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1: 근데 좀 궁금한데요.
0: 네.
1: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또 지으셨어요?
3: 이 한옥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0: 24.
3: 2024년에 했거든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집을
1: 잘하셨어요.
0: 리모델링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2: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3: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0: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2: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0: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에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1: 이 장이 정말 그림액자 같더라고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긴 딱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0: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1: 네.
3: 고민을 아주
1: 좋습니다.
3: 많이 했죠.
1: 예, 보입니다.
2: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3: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다 사랑할 수 있어서.
0: 둘다 사랑해 줄수 있어서.
2: 아,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1: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 출퇴근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산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주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2: 이대개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0: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2: 아내 청혼에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0: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0: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이야야.
4: 이야야.
2: 아유, 답답증 안에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4: 맛있어요?
2: 여기선 뭘 먹어도 맛나겠지 뭐.
4: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0: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

0: 꽃을 갖고 오다가 여기 꽃밭에서
1: 숨을 쉬다가 숨을 멈추는 거
0: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 숨 쉬는 곳인데 네.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0: 숨은 또 여기서 마지막.
2: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1: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텐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3: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4: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3: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4: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한옥.
3: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2: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3: 아, 이 집이군요. 오,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2: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3: 발작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5: 어머, 소장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뵙고 싶었습니다.
3: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 또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2: 오, 이 집 정체가 뭔가요?
5: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3: 아, 여기서도 독특.
5: 네, 와,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네.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3: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네. 네.
5: 안녕하세요. 마니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2: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3: 저기 뒤에 있는 산 마니산 맞죠?
5: 네, 맞아요.
3: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5: 네, 맞습니다.
3: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3: 예,
5: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터가 예. 좋은 집이었어요.
3: 아, 그러셨군요. 예.
2: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마니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5: 마니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3: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5: 네, 서울 쪽의 한옥화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2: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에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2: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3: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5: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5: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3: 네.
5: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3: 아, 근데 보니까 비물 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5: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3: 네.
5: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3: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5: 네.
3: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5: 네.
3: 나잖아요.
5: 네.
3: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5: 네, 맞습니다.
2: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5: 들어가시죠.
3: 네.
5: 네.
2: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D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3: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격참화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첨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창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5: 네.
3: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5: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예.
5: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3: 예. 예,
5: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3: 그런 것 같아요.
5: 네, 그러시더라고요.
2: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3: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5: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 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3: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5: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2: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6: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많이 사는
5: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5: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2: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3: 아,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5: 네.
3: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5: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예. 해요.
2: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5: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박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3: 아, 뒤에 예, 뒤에 네.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5: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예, 이제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3: 예.
2: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5: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3: 예.
5: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3: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1: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0: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2: 바다 한지 창판지에다가 오칠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2: 그죠?
1: 네.
2: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1: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2: 예.
1: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1: 네, 네.
2: 너무 좋아요.
0: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 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1: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0: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1: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1: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1: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3: 얘가 먼저 올라.
0: 대체 누구실까요?
1: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3: 현 주인.
1: 전 주인?
3: 네? 네.
1: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주시고.
4: 어떠세요? 좀 이쁘죠? 기뻐졌어요, 집이?
5: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 기분 좋죠. 살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4: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5: 그렇죠. 보존하시라고.
4: 잘 보존해달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6: 이 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4: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6: 말 좀 하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사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 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아,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그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용하시길 응원합니다.
7: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8: 전세 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7: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9: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10: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9: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1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딥이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8: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9: 입원 전날부터?
12: 됩니다.
20: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2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9: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2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

0: DB라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4: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0: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2: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3: 잘 미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2: 개다리춤, 개다리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0: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밤새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해 뜨기 무섭게 바다로 질주.
5: 공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런 생각 없이 즐기는 거지. 나오면 그냥 기분 좋고 뭐 상쾌하지. 마음 편안하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죠.
4: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그 옆엔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5: 야, 오늘 진짜 멋있다.
6: 멋있네. 이럴 때 뽀뽀 하는 거 아닌겨?
5: 고맙소.
6: 저도 감사합니다.
4: 여름의 태양만큼 뜨거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풍덩 빠져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꼭두 새벽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두순 씨. 이 시간에 바다에 가는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7: 아이고, 잘생겼네. 왜 자꾸 찍지 마서.
4: 물고기들의 활동 시간에 맞춰야 하니 어부의 아침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이 시간에 뭐 마이에서 먹더라도 얼른 먹고 차놓고 그래도 바다가 또 작업하려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밀어넣어 놓는 거라 저장고에다가.

0: 고기 밥 들고 가야지.
1: 여름 낚시에 필요한 건 꽝꽝 얼린 물 한 통 그리고 싱싱한 미끼. 작은 낚싯대 하나 몰고 서둘러 바다로 나갑니다. 거칠 것 하나 없는 망망대해, 대식시의 일터입니다.
2: 고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런 생각 없이 즐기는 거지. 나오면 그냥 기분 좋고 뭐 기분 상쾌하지, 마음 편안하지.
1: 요즘 고깃배는 최첨단이라지만 대식시에게 필요한 건 줄낚시 하나.
2: 아, 네, 자 용원님이요. 오늘 줄 만큼만 주소.
3: 아버님이 주로 잡으시는 어종은 뭐예요?
2: 가자미. 배 있는 쪽에 보면은 노란 줄이 나 있는 거지. 어, 그게 주로 어종이네.
0: 가자. 잠깐만요.
3: 잡혔어요?
0: 응.
3: 봤어요?
1: 정말로 가자미가 올라옵니다. 손끝에 어군 탐지기라도 달았나요?
3: 아, 이렇게 배에 줄이 있는 게 참 가자미.
0: 이렇게 줄이 있잖아.

0: 육질이 아주 좋아요. 단단하고.
1: 이게 추리 흔드는 거는 이제 추가 밑에서 들어다 머리가 파삭파삭 일어날 거 아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지 거기도 어? 저기 뭘 게 있나 보다 이러고 돼야 되는 거지.
2: 개찌렁이 한 입 맛보려다 세상 구경을 하게 된 가자미.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대식 씨에게 바다는 몸과 마음의 고향. 서울살이 힘들 때마다 아른거리는 바다를 못 잊어 결국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3: 내려오실 때 어머니는 뭐 감망 같은 건 없으셨어요?
1: 뭐 우리 애기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노란 게 없어요. 뭐 무조건 여세 바보난 여자라. 지금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멋있었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참고
3: 어머님이 뇌절을 진짜 잘하셨네.
1: 항상 고마워요.
2: 바다가 좋아 바다 같은 아내를 만났나 봅니다.
3: 어머니 이렇게 바다에 나와 계시면 어머니 걱정은 안 되세요?
1: 뭐 마음이 좀 짠하지. 참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생기는 못 되고 본인보다도 그냥 주위가 되면 웃으냐 신랑 우리고 애들이고 뭐 어머니고 본인은 그냥 뭐 하지 말아래도 자기는 없어 그냥.
2: 평생 고마운 사람. 대식 씨 짝꿍 두순 씨는 남편 바라기.
4: 자, 그 바닷가 쪽을 보시네요.
5: 아, 지금 우리 신랑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2: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항구를 지키고 있는 두순 씨.
5: 파도 치면 얼른 들어오라고. 근데도 빨리 안 들어와요. 어떨 때 보면. 다른 분들은 다 들어오는데 그럴 때 마음이 되게 조이지. 잘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지, 안전하게. 아이고, 고생하고 오네. 날도 뜨거운데 빨리 오세요. 고생했어요.
2: 남편 배만 보아도 웃음이 납니다.
5: 날 뜨거운데 일찍 들어오지. 얼굴이
6: 저기 퇴근했습니다.
5: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얼굴이 너무 새까마해가지고.
2: 수조를 가득 채워온 대식 씨. 게다가
6: 오늘 안주거리 한 마리 잡았다.
5: 뭐는 또 잡았어?
6: 오늘 딱 술 안주거리 한 마리 잡았다.
5: 많이 잡았네. 고생했쇼.
6: 많이 잡아야 바뀔 거 아니라.
2: 잡아온 생선은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업판장에 경매로 내놓습니다.
1: 입장결 되려나?
5: 한 내가 보기에는 한 15달러 정도.
1: 오늘 한 피곤하다고 한 잔 먹으라고 또 거둬 안주거리 한 마리 또 잡혀있네.
5: 그러게.
2: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하루. 출근도 빠릅니다. 오후는 부부의 데이트 시간.
5: 나들이 합시다.
6: 나는 아무리 봐도 좋다. 실증이 안 난다.
5: 네, 나는 아무리 봐도 실증 안 나네, 신랑.
6: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5: 아무리 봐도 신랑 실증 안 나네.
6: 아, 그래요? 이야 동문.
5: 이야 동문입니까?
2: 동네 마실이라도 하루 한 번은 꼭 콧바람을 쐽니다.
5: 이야.
6: 아, 좀 봐라. 당신들 갈매기들도 와있으라니까 다 와있네.
5: 오, 멋있네.
2: 오늘 데이트 장소는 죽변 해변. 죽변 앞바다엔 위험천만한 암초들이 색다른 장관을 만드는데 모노레일을 타고 바다 위를 미끄러지며 암초 해변을 구경합니다.
5: 고기 있는 대로 고기가 저게 멀리나 봐.
7: 지금 하면 짠장하면 절대 이거 혼자 다니고 안 되는 거니까.
8: 바다는 바다보다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7: 아유, 바다는 그렇죠. 마냥 좋지 뭐.
8: 어? 우리보다 더 좋아요?
7: 그건 아니지. 바빠.
8: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비결이 뭐예요?
7: 시키는 대로 하면 돼.
5: 맞아,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풀어줄 때 풀어주고 서로서로 이해해주고 여기 하나 쓸 때 조금 참고 내 하나 쓸 때 조금 참고 이러면 절대 안 써.
7: 무시였어도 또 이런데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1년에 내 맘먹고 내가 멋지 올라면은 계획 잡으자고 오자고 우리는 매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2: 이런 절경을 매일 보고 산다면 없던 금슬도 생겨날 것 같죠?

0: 자, 그러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1: 자연마트.
2: 야채 사러.
3: 자연마트는 바로 텃밭.
0: 아버님 저기 오시는데?
1: 놀아도 돼. 따로 놀면 돼.
3: 대식 씨는 바다, 두순 씨는 텃밭이 놀이터입니다.
0: 이걸 원래 대가리를 돌려놔야 돼. 그래야 저쪽으로 못 치는 거라. 이 호박이 아이가야 뭐 까짓게 뭐.
3: 아내 편하라고 밭을 정리해주는데.
1: 아 이거 뽑으면 안 돼. 왜 그래? 어머. 잔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우야 아우 아우는 아우. 야 우리 신랑은 채소에 대해서 뭘
0: 아니
1: 장모가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사해 주는 거래 아우기 아 미치고 환장한다
0: 야 뭐 하지마
1: 닭줄라 닭 진짜 농사일에 아무것도 몰라요
0: 우리가 해봤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만 옆에만 있어라 하니까 나는 좋지 인사 주는 것만도 도와주는 거야 내가
3: 아내 말 잘 듣는 대식 씨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1: 애기 같아 그 아들 키운다니까
0: 그래도 내가 하루에 세 번은 웃게 만들어줍니다
1: 뭐, 세 번보다 웃기는
0: 그렇지 웃기는 거는 많이 웃기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내가 세 번 이상은 뭔 얘기를 하든 배꼽 잡게 만들어줍니다. 어이, 당신이요.
1: 네, 당신 입에 먼저 가봐. 먼저 가봐. 내가 이어줄게. 내가 이어줄게.
3: 바로 이렇게 웃음을 줍니다.
0: 입이다 줬어.
1: 입이다 줬어. 아이고, 무거워라.
3: 이건 무슨 기계인가요? 껍질이 벗겨져 나오네요.
0: 요즘 뭐 세월이 좋아가지고 기계를 하니까 많이 수월해. 이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차라리 잡는 게 낫지. 갔다 와가 이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 오죽하면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기계가 낫다 버렸지.
3: 뼈째 먹는 가자미는 칼질에 힘이 많이 드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처음에 시골 내려와서 서울에서 시골 내려와가지고 막 주야장장 해주더라고요. 힘드니까 어느 날 딱 아유 기계 사야겠다. 그래 기계 사더니 또 이제 또 쓰는 게 힘들다고 얼마 가다가 또 쓰는 게 해놓고 하더라. 아이고 이제 못 먹겠다 힘들었어 이러더.
0: 그래도 있잖아 막 방송인데 그래도 자주 해먹어요 이래야지 아이 고기 잡사는 그거는 너무하지 횟수가 좀 줄어들었더니 해야지
1: 와 우리 신랑이 이리 말 잘하니 마누라는 말 좀 배워야겠다
0: 완전 연구를 만들어라

0: 얘기 방식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고 자기 가도 없고. 뭐 비율이 따로 없어.
1: 오늘 잡은 가자미에 오늘 따온 채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0: 물을 봐. 그렇죠.
2: 정말 맛있게 생겼어.
0: 이 사람은 당신 줄라고 이 사람 그 잡는다고 애 먹었다.
2: 아 야들야들하게 맛있게 생겼네.
0: 그럼.
1: 각시 한 입, 신랑 한 입.
0: 아 고마워.
1: 아직도 신혼입니다.
2: 표현할 수 없이 먹어봐야 알아요. 끝내줍니다 먹어보면.
0: 맛있게 먹어주니까 뭐 더 이상 더 즐겁고 기분 좋을 수 없죠.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해주고 싶지. 나도 해줄게.
2: 맛있냐?
0: 그렇죠.

0: 최고의 여름 피서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벽 바다.
1: 아따 해입니다.
0: 일출 보기 딱 좋은 날씨네요. 바로 이 풍경을 선물하고 싶었던 거죠.
2: 아, 멋있네.
3: 야, 오늘 진짜 멋있다.
2: 멋있네. 이럴 때 뽀뽀함을 하는 게 아닌가?
3: 고맙소.
2: 저도 감사합니다.
0: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앞에선 불볕더위 별것도 아닙니다.

0: 적당히 지혜롭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노동이자 운동이라고 보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풍년이야.
1: 아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참 실제로 수시로 느끼지.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쭉.
4: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할부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어느덧 8강이 되었네요. 골반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어떠세요? 좀 많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뤄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항상 병원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음식이 어떤 게 좋나요?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음식이 좀 약해요. 뭐 어떤 걸 먹으면 좋냐고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못 해드리는데, 어떤 운동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진료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진료 시간 내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반의 올바른 균형과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장요근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 외전근 및

내전근 강화 운동,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의 정상적인 모양을 이 상태라고 보신다면 골반이 전방경사, 앞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모양이 좀 달라져요. 정면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따가 또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뒤로 기울어진다, 후방경사가 되면 저와 같이 됩니다. 날카로우신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골반에서 비구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많이 열립니다. 많이 더 많이 보이죠. 저와 같이 고관절 구조가 경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옆에서 볼게요. 원 위치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저렇다고 한다면 전방경사일 경우에 앞으로 기울어져요. 후방경사일 때는 뒤로 기울어지면서 이와 같이 기울어집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원 위치일 때는 골반이 저와 같이 보이고 비구, 양쪽에 속햇 모양의 비구가 저와 같은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요. 전방경사일 때는 비구가 잘 안 보이고 비구 쪽이 뭔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죠.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원위치. 후방경사일 때는요. 비구가 많이 열립니다. 비구 쪽 소켓이 많이 보이죠. 고관절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저와 같은 자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퇴골두. 대퇴골도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위치인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방경사일 때와 후방경사일 때 대퇴골두가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죠. 전방경사일 때는 골반에 의해서 대퇴골두가 많이 가려집니다. 왠지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죠? 후방경사일 때는 대퇴골두가 많이 열립니다. 좀 불안정해 보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대퇴 비구 충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상적인 구조에 비해서 뼈가 튀어나왔어요. 블룩블룩 튀어나온 뼈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방경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와 전방경사에서 정상적인 관절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냥 균형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블룩하게 뼈가 튀어나온다면 전방경사에 의해서 충돌이 악화되겠죠. 그림과 같이요. 그럼 저 부위에 비구순이 조금 더 짓이겨지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퇴비구 충돌 형태를 가지신 분들에서는 지나친 고관절의 전방경사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저렇게 전방경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동작이나 운동이나 자세도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이 작다. 어떤 질환이었죠? 비구 이형성증입니다. 저와 같이 비구 이형성증, 비구가 작은 경우에 만약에 골반이 원위치가 아니라 후방경사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약간 열리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비구 쪽을 잘 보세요. 저와 같이 비구가 작아졌어요. 비구가 작아진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위치라면은 뭐 역시 비구 이형성증이 있긴 하지만 후방경사일 경우에 골두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서 연골 마모가 더 빨리 되고 더 불안정해지면서 비구순 파열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에 후방경사가 생기면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되고 연골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분들에서는 골반을 지나치게 여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동작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코어 근육의 대표적인 굴곡근 중에 하나인 장요근이 있는데요. 장요근이 어디인지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번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만 강하고 단단하고 스트레칭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뒷근육도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뒷근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근인 햄스트링, 이제 아시죠? 저 근육의 밸런스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코어 근육들이 밸런싱이 잘 맞아야 골반이 정위치에 위치하게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고 단단한데 골반의 코어 근육, 장이요 근육이 약해요. 그러면 골반이 뒤로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후방경사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은 너무 지나치게 유연하고 약한데 코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고 강해요. 그러면 골반의 전방경사가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골반의 균형이 근육의 균형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서는 코어 근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 장요근을 먼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동작입니다. 반대쪽 무릎은 앞으로 빼고 뒤쪽 스트레칭할 다리는 뒤로 뺍니다. 몸을 앞으로 밀면서 뒤로 뺀 다리의 앞쪽이 쭉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스트레칭한 자세에서 8초 내지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을 몇 세트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은 스트레칭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장요근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대쪽 다리는 지지를 위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요. 강화하려는 쪽 다리를 이렇게 쭉 편 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목을 위로 당겨서 힘을 주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들었다 내렸다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적정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도 근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는 운동 아시겠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등은 다 아실 거고요. 쉽게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수건을 발바닥 아래에다 껴서 저같이 당겨주면서 쭉 들어올리면은 햄스트링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연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들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끝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되 유의할 점은 무릎을 쭉 펴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관절의 골반의 균형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이 외전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강화시키려는 다리를 저와 같이 쭉 뻗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들었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서서도 하실 수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실 때 의자 같은 거나 잡을 것이 있다면 그걸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그것도 매우 효과적인 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그때 주의하실 점은 그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통을 기울이시면서 움직이다 보면은 외전근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통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체를 고정한 채로 외전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내전근 강화를 하는 것도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내전근 강화 운동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다리를 이렇게 막 모으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강화시키는 운동이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비구유연성증이 있으면서 과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할 때 관절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내전근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다리를 바닥에 붙이기 때문에 관절을 굉장히 안정시킨 상태에서 내전근,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그 아래쪽 다리의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이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관절이 뻣뻣해졌을 때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과도한 스트레칭을 자꾸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안전한 스트레칭인가를 제가 한번 인형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나무 인형인데요. 자,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제일 처음 양반다리가 잘 안 되거나 사자다리가 잘 안 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하는 쪽 다리의 발목을 반대쪽 발목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래도 다리가 좀 뜹니다. 이것도 꽤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상태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중력 때문에 다리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뻐근함이 느껴지면서 다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간다고 느껴지시면 발목을 반대쪽 무릎 아래까지 올려요. 이게 2단계 운동입니다. 그런 상태로 또 유지하다 보면은 이렇게 붕 떠있던 다리가 점점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뻐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뻐근함이 된다면 3단계로 넘어가세요. 3단계에서는 이제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까지 올립니다. 이제는 거의 4자 다리 테스트가 된 거죠. 이 4자 테스트에서 무릎이 떠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점차 내려감을 느껴지신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반대쪽 무릎까지 굽히는 거예요. 반대쪽 무릎까지 굽히면 꽤 많은 동작의 관절 가동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누운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있으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더 유연하신 분들은 저 상태에서 반대쪽 허벅지를 당기게 되면 이제 왼쪽 고관절은 상당히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동작 어떤 경우에 하면 안 될까요? 대퇴비구 충돌 하지 마십시오.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저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고관절에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저와 같은 동작까지는 따라하지 마시고 아까 동작에서 3단계 내지 4단계 정도까지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과 고관절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은 곧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자, 통기타 이번에 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고 많이 아는 노래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A 마이너 코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A 마이너에서 검지 그대로 두고 D7. 네, 검지를 사이에 두고 중지와 약지가 위아래를 잡죠. 자, 그 다음 G 코드로 갈 겁니다. G 코드 갈 때는 새끼손가락 먼저 1번 줄에 걸어주세요. 요렇게. 마치 낭떠러지에 새끼손가락으로 매달려 있다라는 요 느낌. 힘있게 걸어주시고, 중지와 약지로 5, 6번 줄.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거까지가 G 코드죠. 자, 다음에 G 코드에서 중지 남겨놓고, 약지가 중지 아래로. 약지가 조금 뒤로 물러나야겠죠. E 마이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A 마이너로 올 텐데, E 마이너 잡고 있는 요두 손가락이 그대로 아랫줄로 내려가고 검지가 2번 줄. 2번 줄 같은 경우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검지로 살짝 갖다 대면 1번 줄이 걸리면서 2번 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A 마이너 짠. D7 짠.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E 마이너.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마이너, D7,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E 마이너까지. 자, 이번에 연습할 곡은 이네 개의 코드가 계속 순환되는 코드예요. 한 마디씩 해볼게요. A 마이너, D7, G, E 마이너. 한 마디씩 스윙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A 마이너 D7 G E 마이너 한 번 더 할까요? A 마이너 D7 G E 마이너 자 이렇게 됩니다. 스윙 리듬 연주할 때 안 까먹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운스 텅텅 튀는 이 느낌을 계속 생각을 하고 연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주된다고 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이 코드 A 마이너 D7 G E 마이너 이게 무슨 노래이냐? 자, 벚꽃 엔딩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하나.

자,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 봄바람이 날리며 여기서부터는 짠 치고 나서 그냥 쉬고 있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짠, 탁, 카, 탁, 카, 탁, 카.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짠. 이렇게.

넣어 시작. 이렇게 합니다. E 마이너부터 해볼게요. 시작. 봄바람이 날리며, 높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코드는 굉장히 쉬운데 음역이 굉장히 높은 노래죠. 자, 제가 평생학교 통기타 편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타는 기세와 허세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세와 허세로 앞에 있는 관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방금 벚꽃 엔딩 요 정도, 뭐 코드 4개만 살짝살짝 쳐주면 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덧 기타리스트의 반열에 요만큼 다가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F코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는 이제 하이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잡았던 어떤 코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코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기타의 한칸한 칸, 1프렛, 1프렛은 반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여기서 잡았는데 그 코드를 그대로 한칸 옮겼다. 그러면 반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드를 이대로 올리면 F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코드에서 잡고 있는 줄은 3, 5, 4번 줄, 요세 줄만 잡고 있고 이 손가락을 옮겼다 해도 1, 2번 줄과 6번 줄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1, 2번 줄, 6번 줄도 옮겨줘야 돼요. 이 코드에서 반음 올라온 F 코드. 자, 그림 보시면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요걸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F 코드 1단계. 저와 함께 기타를 연습하실 때는 먼저 1단계 잡는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C 코드 한번 잡아보시고 C 코드 다가다가 C코드에서 중지를 아랫줄로 내려주세요. 아랫줄로 내려주고, 그리고 손가락을 다 폅니다. 검지를 펴서 F코드나 하이코드를 잡을 때는 손목이 꺾여야 돼요. 손목이 아래로. 이렇게 꺾이면서 F. 네. 뭐 E코드, A코드, C코드는 손목이 거의 반듯하게 이렇게 있었죠. F코드를 잡을 때 손목이 반듯하게 그대로 있으면 검지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손목이 아래로 내려와서 F. 자, F 1단계 잡아보는 거예요. 다시 C 코드. 중지 내리고 F 1단계. 네. 물론 지금 검지로 6줄을 누르는 게 소리가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모양을 빨리 잡아주는 거. 다시 C 코드에서 제가 시작 하면 잡아보세요. 시작. 다시 C 코드. 자, F 1단계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코드와 F 코드를 리듬 연습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16분음표 위주로 된 슬로우 고고 리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보시면, 단, 단, 딴, 다라, 다가, 다가, 딴, 다라. 이렇게 됩니다. 이 리듬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리듬이에요. C코드와 F코드 다 잡지 마시고 1단계를 두 마디씩 같이 해볼게요. C코드부터.

자, 이렇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치니까 단단 딴다라 다가 다가 딴다라 시간이 굉장히 길죠. 이번에는 F 코드 1단계를 잡은 상태에서 남는 시간 동안 약지와 새끼로 5번 줄, 4번 줄 잡아볼 거예요. 이번에도 두 마디씩 하겠습니다. C 코드부터 시작. 한번 더. F 1단계. 자, 이제 천천히 잡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요걸 깔끔하게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F코드 1단계를 먼저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 대충 소리는 나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F1단계 잡고 남는 시간에 F를 잡아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만약에 C코드에서 연결될 때는 C코드의 중지 약지 새끼가 그대로 아랫줄로 내려간 다음에 F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코드에 많이 적응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F1단계. 그리고 중요한 거, 손목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리는 게 힘드시면 기타, 헤드 부분을 조금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뭐, 발받침대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더 편하게 연주하실 수가 있고,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F코드 아무래도 빨리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기타 연습하실 때칠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F코드 1단계. 1단계는 어려운 코드가 아니죠. 손가락 두 개로 잡는 뭐 E7과 비슷하게 중지로 3번 줄만 찾아가면 나머지는 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요거 잡으실 때 이제 소리가 더 깔끔하게 나려면 왼손 검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여기 뼈마디 있죠? 뼈마디가 1, 2번 줄 사이에 들어오게 잡아주면 소리가 깔끔합니다. 네, 지금까지 8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기타를 연습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조금 급한 느낌은 있었지만 F코드까지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밑거름은 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이 수업들 다시 돌려보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기타 연주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88 서울올림픽 당시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는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신기록 9.79초를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탄로나 금메달 박탈뿐 아니라 기록 삭제와 함께 세계 육상계에서 퇴출당했죠. 도핑의 역사는 스포츠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동물의 뿔이나 고환 분비물, 술 같은 것을 먹었고 마차 경주대회에서는 말에게 흥분제를 먹였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도핑이 선수의 건강이나 생명에 해를 끼친다는 의학적 보고들이 나오면서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더 이상 도핑을 선수의 개인의 윤리적 차원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법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올림픽에서 반도핑 정책을 도입하여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도핑 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도핑 이슈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운동선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트레이너가 보디빌딩, 피트니스계의 일반인들이 스테로이드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일반인들의 약물 사용이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바디 프로필 열풍과 몸을 키우는 것이 유행하면서 정말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헬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문체부의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주로 참여하는 종목이 1위 걷기, 2위가 보디빌딩이었습니다. 보디빌딩을 즐긴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하실 텐데요.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는데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물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 스테로이드 약물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조언하고 불법적으로 약물을 유통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물 사용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즉 동화 스테로이드는 원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남성의 성기능 저하 및 남성 갱년기 장애에 활용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이 약을 사용할 경우 내인성 호르몬의 특성상 소량 1회만 투여하여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성기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장마비로 사망에도 이르게 합니다. 다만 건강한 일반인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용량까지 실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윤리적 문제를 갖기 때문이죠. 더큰 문제는 실제 불법 약물 사용자들은 금지 약물을 의료용보다 훨씬 과용량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핑 금지 약물은 아니지만 최근 증가하는 러닝 열풍에서도 약물 오남용 사례가 나타납니다. 러닝은 아주 좋은 맨몸 운동으로 최근 MZ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달리기 모임들과 마라톤 대회가 생겨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훈련을 하면서 심폐 지구력을 증가시키며 이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기록을 재는 운동이다 보니 달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근육 통증 등을 참기 위해 진통 해열제 또는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사용은 러닝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스포츠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통제가 통증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부상의 징조라고 할수 있는 통증과 열을 은폐함으로써 경기 이후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약물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스포츠 활동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포츠 활동 중 근육이나 뼈에 생기는 부상에서는 프라이스를 기억하고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프라이스는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다친 부위를 부목이나 붕대 등으로 감아서 보호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 안정시키며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고 또 상처 부위의 지혈 부위를 압박하여 부정 부위를 방지하는 것으로 거상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상 직후에 발생되는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통증이나 염증 수준에서는 출혈이 있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근골격계 부위로 많은 혈액을 모이게 하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발열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냉찜질을 통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혀서 염증 반응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부위를 최소화시켜 빠른 회복을 유도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프라이스의 원칙은 손상 직후부터 48시간 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운동 중 약물 사용은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손상 부위의 크기를 키우고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합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스포츠 손상에는 냉찜질은 매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만성으로 넘어가는 근육 통증에는 온찜질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급성 손상인 경우 우선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온찜질을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냉찜질이 초기 스포츠 손상 시에 생기는 염증 작용을 완화시키면서 부종, 통증을 가라앉히고 출혈이 있다면 이를 경감시키며 근육 경련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격렬한 염증 반응이 지난 후 만성 염증으로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온찜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갖는데요. 또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감소시켜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냉찜

국내 일부 병원에서도 관절염 통증 완화나 사마귀 등을 순간적으로 얼려 떼어내는 방식으로 국소 부위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이 운동선수들의 근육통 완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냉찜질과 유사한 효과로 세포 내의 대사작용을 늦춰서 손상 부위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줄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내부의 출혈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느낌이 통증을 잊게 해주는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의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나 냉온찜질, 크라이오테라피 등의 처치 이후에는 치료 상황을 보면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은 손상 부위의 통증과 염증을 낮추어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 다음 스포츠 활동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커피 드시나요?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참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 속이 카페인이 유소년들에게는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용량이 유의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약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고카페인 음료나 유제품 등을 통해 과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페인이 운동 기능 측면에서 뇌에서부터 근육까지의 각성, 심박수 증가, 이뇨작용, 근수축력 향상이나 지방연소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지만, 복용량에 따라 두근거림이나 위산 과다 분비 등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카페인은 적절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도핑 금지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소년이나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의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이 성인의 절반 수준인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카페인을 과다 섭취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최대 권고량이 400mg 이하인데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를 최대 섭취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일 경우 하루 최대 150mg 정도의 카페인을 먹어야 하는데 에너지 드링크가 한캔 기준으로 60에서 10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두 캔만 마셔도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얼마 전 유소년 선수들의 약물 교육을 하는 약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학교의 인라인 스케이트 유소년 선수들이 시합 전에 고카페인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를 두세 캔 이상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대부분의 어린 운동 선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인이 도핑 금지 물질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는 도핑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가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활 스포츠와 약물 오남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최근 도핑이라는 단어가 전문 스포츠를 뛰어넘어 생활 스포츠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이나 스포츠 영양제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약국을 똑똑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약물을 선택할 때나 스포츠 보충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에는 약국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의약품이나 스포츠 영양제를 추천받으시면 좋겠고요. 모두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포츠 약사 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이막에
2: 불구에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1: 야, 진짜 멋있다.
3: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4: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3: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5: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전 대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실제 대국에서 응용되는지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9줄 바둑판은 초급자분들에게 너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9줄 바둑판으로 쉬운 바둑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둑판을 보시면요. 자, 흑이 먼저 시작을 하겠죠. 첫 수로 이 귀를 차지했습니다. 백도 이쪽 귀를 차지했고요. 흑이 이 우하귀죠? 이렇게 한번 차지해 볼게요. 그랬더니 백도 나머지 귀를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귀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에 집을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변 쪽으로 벌려가면서 내 집은 늘리고 상대방 영역은 줄이는 이런 수도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고요. 하지만 실전에서 흑은 이렇게 지키는 바둑이 아니라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댁이 감히 어디를 들어오냐 하면서 공격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과감하게 끊어갔어요.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곳을 두지 않으면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끊어간 거는 아주 잘둔 수고요. 자,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백의 다음 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백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퀴즈를 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가,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나.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단수에 백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수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수죠. 그래서 내 도를 먼저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흙도 이제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를 눈치채고 바로 연결을 했어요. 흙, 백 모두 아주 잘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이 이쪽을 두었습니다. 자, 이 수는요, 흙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단수를 치고요. 흙이 나오더라도 이쪽으로 두어 간다면 여기는 일선이기 때문에 흙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 축을 노리고 이렇게 실전에 단수를 쳐서 이 흙을 공격을 한 건데요. 근데 이 흙이 실전에 이 축을 못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를 나갔는데 백이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이두 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 부근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자, 하지만 바둑은 지금 중반전이죠.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흙도 계속해서 이득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흙이 이렇게 막아서 이백한 점을 잡으러 갔어요. 자, 과연 이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백이 얘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자, 흙도 따라서 막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두면서 나 얘네랑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백은 바둑은 또두 번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뒀죠. 그리고 나서 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단을 했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흙이 여기를 두다 보면 백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연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백이 선택한 수는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자, 그랬더니 흙이 이쪽부터 이 백을 압박을 해 옵니다. 자, 백이 막아가고요. 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백 다섯 점이 흙에게 둘러싸였죠. 또 우리가 배운 게 나온 거예요. 바로 사활이죠. 백이 사활에 걸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포위 당했을 때 완생의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사활에 걸렸을 때는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과연 이 백은 흙집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실전의 백이요. 여기를 뒀어요. 자, 그러면 흙이 다음 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활의 급소를 정확하게 두어 간다면 이백 전체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바로 여기가 급소였죠? 실전의 흙이 이 자리를 치중해서 들어가니까 이 백이 잡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면 물론 이흙한 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의미가 없죠. 흙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200 전체가 단수가 되면서 여기는 흙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슬프게도요, 흙이 이렇게 치중을 가버리니까 200 전체가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을 보시면 이쪽에서는 흙이 축을 몰라서

이렇게 나가서 손해를 봤죠. 근데 이쪽에서 백이 4활에서 실패를 하면서 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어떨 때는 흑이 좋다가 또 백이 좋다가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둑은 아직도 한창 중반전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쪽 부근이 아직 변수가 많아요. 자, 흑이 여기를 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이흑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두지 않고 흑이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이쪽에 흑집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두 가지의 의미를 노리는 거고요. 자, 여기를 두니까 흑이 이쪽을 막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강하게 여기까지 막아뒀어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둘수 있어? 너 여기 약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간 거죠. 자, 백은 이게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흑이 이렇게 반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점이 단수죠. 바둑에서는 이쪽 끝에를 일선이라고 하는데요. 일선은 또 사망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쪽에 두면은 바로 잡힌다고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나가더라도 막히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백의 전략은 얘를 사석으로 희생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을 치는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를 두면요. 만약에 흑이 여기서 이거 내가 잡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두는 거는 큰 실수가 되는데요. 왜냐면 백이 이한 점을 잡는 순간 이백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서 백돌은 강해지고요. 이흑두 점은 안에 갇혀서 다 잡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또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한 점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서로 단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백도 단수, 이 흑도 단수에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먼저 두는 사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점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한 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은 흑과 백의 타협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흑이, 나 단수네? 하면서 여기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를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백이 잡고요. 일단은 이두 점이 잡혔죠. 근데 단수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나갔어요. 하지만 백한테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수읽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이 어디 둘지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수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초급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상대방 수, 딱두수 앞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우위에 서실 수가 있어요. 뭐 프로 기사들은 예전에 이창구 단 같은 경우에는 백수 앞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초급자니까 딱두 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실전에 백이 여기까지 단수를 치면서 이흑세 점이 잡혔어요. 자,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두니까요. 이제 끝내기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쪽에 막아가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흑이 집을 늘렸고요. 자, 그랬더니 이쪽으로 내려와서 백집의 경계를 늘리고 있어요. 흑도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에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아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 그리고 들어가고요. 막은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바둑이 다 끝이 났는데요. 보시면 흑이 집을 더 늘릴 데도 없고요. 그리고 흑집 안에 약점도 없죠. 백도 마찬가지로 백집을 늘릴 공간이 없고 백집 안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잡힌 돌이었고요. 다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 집을 메꿀 거예요. 흑이 여기에서 한 점을 잡았고 백이 두 점을 잡았었죠? 이것도 사석으로 바둑을 실제로 두실 때는 내가 잡은 돌을 내 앞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집 계산을 할때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백이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하나 잡았기 때문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세 점도 잡혔죠? 사석이에요. 자, 메꿔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네모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네. 얼핏 보기에는 흙집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흙집이 9, 2, 18, 19, 20, 21, 22, 100집은 13집에다가 또 덤을 합쳐줘야 되죠. 그러면 13집 플러스 6.5니까 19집 반이고요. 흙집이 22집이죠. 그러면 2집 반, 흙이 승리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기초 단계는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은 19줄 바둑판으로 넘어가서 바둑의 포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도원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일까?입니다. 벤자민 버튼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갓난아기로 태어나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이 순리겠지만 그는 처음에는 노인으로 태어나 점차 젊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처음 읽었던 학생 시절에 그 책의 결말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외모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멋진 젊은이로 성장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날이라 기대했지만 그 또한 보통 인간처럼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된 버튼은 다시금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적인 모습일 뿐 그는 사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치매로 사람들을 못 알아볼 지경까지 되었죠. 마침내 갓난아기의 모습이 된 버튼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유독 죽음으로부터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많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영웅의 초연한 죽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저로서는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도저히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학자인 제가 종종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나요?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대부분 어떤 기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죠.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등등 과학의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로 인해 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샹그릴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1933년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히말리아 산막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언급되는 가상의 지명인데요.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란 뜻입니다. 소설에서 이곳은 어떠한 근심도 없이 늙지 않으며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령 영원한 삶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노화만큼은 억제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샹그릴라 신드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희망이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오래전 진시황의 가장 큰 소망도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중국을 통일한 그 역시 죽어야 할 운명에서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전설에서나 존재할 법한 불로불사의 명향을 찾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전쟁터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죽음들, 그리고 이를 피하려는 부질없는 몸짓들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운명은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은 진화 과정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즉, 생명은 필멸이어야 한다는 공식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들만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죠. 과학자들은 필멸의 운명 또한 이와 같은 경쟁과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론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마모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 신체가 마치 기계와도 같아서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마모되면서 서서히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뉴캐슬 대학의 토마스 커크우드 박사가 1977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반해 이 이론에서는 그 개인이 속한 전체 집단의 차원에서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인류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각각의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 이론은 주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종종 집단의 차원에서 다루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대 수명은 대략 80세 전후인데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연령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개의 경우는 대략 12세 전후에 기대 수명을 지닙니다. 이처럼 집단의 종류에 따라 그 큰 틀에서 수명의 문제가 결정되는 듯 보이기는 하죠. 마모 이론에서는 그 이유를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살수 없는지는 진화 과정에서 고심 끝에 정해진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80세인 것 또한 그러한 선택이 가장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심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의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각각의 개인이 수명이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는 우리라는 집단 또한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우리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우리 생명의 구성 단위인 셈인데요. 기계 부품이 마모되면 기계가 노화되듯이 세포가 마모되면 우리 몸 또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부품을 교체해 기계를 새롭게 하듯이 세포를 교체하면 우리 몸도 새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인데요.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말단 부위를 지칭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장구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점점 더 짧아집니다. 생명은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합니다. 낡고 병든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자기복제입니다. 이전 세포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과정인데, 그래야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는 자신을 원본으로 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이 미처 다 복사되지 못한 채 자기복제 과정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염색체는 그 길이가 점차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이때 텔로미어가 흑기사로 등장합니다. 안쪽의 염색체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짧아지면서 소중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텔로미어의 길이도 유한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점차 그 길이가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흑기사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염색체의 복사는 멈추고 세포 분열도 멈추게 되죠. 이는 곧 세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텔로미어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세포 분열의 횟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1961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인간의 피부 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세포 분열을 관찰했는데요. 아무리 배양 조건을 이상적으로 설정해도 세포 분열이 약 70회 정도 일어난 이후에는 세포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헤이플릭의 한계라고도 하는데요. 후에 이 현상이 텔로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텔로미어가 파괴되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만 있다면 세포 분열이 조금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세포들로 구성된 생명체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텔로미어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텔로미어를 합성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즈의 발견입니다. 이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지속적으로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이후에 이 텔로머레이즈가 활발히 생성되지만, 이후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혈액세포, 신경세포, 심장세포 등과 같은 기능별로 분화된 이후에는 그 생산이 멈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생물로 알려진 랍스터의 경우 이 효소의 생산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랍스터의 장수비열은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에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만능 치료제로 한창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의 비밀도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에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특정한 조직세포로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세포. 아직은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텔로모르지의 생산이 활발하기 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이 분열할 수 있고 자기 복제 능력도 매우 뛰어나죠. 조건만 잘 맞춘다면 줄기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존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개체 차원에서의 전략인 세포의 교체와는 달리 집단 차원에서의 전략은 집단의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인해전술인 셈인데요. 아무래도 구성원이 많다 보면 집단 전체의 생존 확률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먹이 사슬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동물들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호주의 토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0년 전쯤에 호주에 처음 상륙한 토끼 몇 쌍이 천적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번식하게 되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명 토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되었다고 하죠. 저도 예전에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번식도 속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토끼는 언제 어디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니 최대한 자손을 많이 남겨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모이론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마치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계란 쓰면 쓸수록 마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다간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몸의 낡은 부분을 계속해서 수선해줘야만 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택해야 하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희소성의 원칙과도 유사한데요. 자원의 공급은 희소한 데 비해서 그에 대한 수요는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경제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때 앞서 말한 두 가지 선택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몸에 마모된 부분을 수선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에 더 우선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손을 더 많이 남길 필요성이 있는 두 번째 선택지의 경우에는 몸의 마모를 수선하는데 투입할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이러한 에너지 배분 전략이 한쪽으로만 몰빵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몰아주거나 아니면 자손을 낳기 위한 활동이 에너지를 모두 독차지한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손을 남기는데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배분한다 할지라도 개별 개체의 수명이 매우 짧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성장하여 다시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수명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수명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다시 투입하는 것도 위험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어김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해갔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도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죠. 이와 같은 절멸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많이 닮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정할 수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개체가 죽더라도 적어도 소수는 살아남아 다시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배분할 때 어느 선택지에 더 우선권을 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자손의 생산을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경제학은 자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최선의 효과를 낼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무이론은 이러한 이유로 벤자민 버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필멸의 운명을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자손을 남기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몸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그 에너지의 한계 내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원망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스스로 고심한 끝에 받아들인 운명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장어는 왜 구워야 맛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기우는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찬수입니다. 벌써 7일째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는 어떻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5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노인성 질환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골다공증 골절, 당뇨,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로서 골 부피가 정상보다 낮거나 골 소실이 증가하면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뼈는 평생에 걸쳐 생성과 성장, 흡수 과정을 반복하는 장기로서 노화 시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골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골 생성 속도가 느려져 골 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골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골절이라고 하면 강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골다공증 골절은 약해진 뼈에 체중이나 낙상 등 가벼운 외력에도 골절로 이어지는 치아골절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 낙상사고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보기만 해도 아프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은 부러진 뼈가 밖으로 나오는 개방성 골절과 몸 안에서 뼈가 부러지는 폐쇄성 골절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응급처치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개방성 골절은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있거나 골절 손상 부위에 피부가 열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쇄성 골절은 피부에는 이상이 없으나 몸 안에서 뼈가 부러진 경우입니다. 특징은 다친 부분이 크게 부어오르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또는 다친 부분 아래로 아무 느낌이 나지 않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든 폐쇄성 골절이든 골절에는 부러진 뼈를 고정시켜주는 두목이나 삼각근이 필요한데요. 단단한 물체와 보자기 또는 넥타이 같은 끈이 있다면 팔 골절에 훌륭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긴팔 셔츠나 신문지도 아주 훌륭한 삼각권과 부목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뭐 삼각권과 부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이럴 때 와이셔츠로도 삼각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옷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목을 팔꿈치 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팔을 목 뒤로 감싸주시고요. 목 뒤에서 묶어주면 됩니다. 팔 위쪽을 좀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손목 부분을 좀더 위로 올라오게 당겨주면 됩니다. 다음은 부목 대신 사용할 신문인데요. 신문을 접어서 잘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 상태로 다친 팔 부위에 적용을 하고요. 똑같이 옷이나 와이셔츠 등을 이용해가지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부목이 필요한 경우는 팔목 골절이 있었을 때 팔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삼각근만 필요한 경우에는 팔이 탈골되었을 때 삼각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리를 고정해 볼 건데요. 2단 우산이 있다면 다리 양옆에 우산을 두고 개인의 우산이 있다면 다리 바깥쪽에 붙여서 넥타이나 붕대 또는 반팔 옷을 찢어서 다리와 함께 감아주시면 됩니다. 종이 박스가 있다면 아까 신문지처럼 다리 아래로 감싸서 옷으로 감아줍니다. 이 부목이 부러지지 않게 두껍게 좀 접어서 받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골절이 있다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면 자도 상관없어요. 자를 가지고도 부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부목은 기본적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해줄 수 있어야 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에 감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일 경우에 부목으로 고정을 했는데 더러운 천을 사용한다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은 나중에 폐혈병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목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에 골절이 생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친 부분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겁니다. 특히 다리는 고정이 어려운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옷이나 이불 또는 수건을 말아놓고 두 다리를 함께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매듭은 골절되지 않은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같이 고정하는 이유는 다리가 무겁고 길어서 엉덩이나 허벅지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크게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다친 부위에 잠깐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얼음주머니를 오래 대고 있으면 동상에 걸리거나 신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서 3분가량 대주고 피부색이 다시 돌아오면 해주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들것이 있다면 어른들에게 이야기해 들것의 환자를 고정한 후 여러 사람이 함께 수평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골절이라도 강제로 뼈를 맞추려 하거나 골절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땀을 심하게 흘리면서 의식을 잃으려고 한다면 다친 다리가 아닌 다치지 않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될 다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환자 상태를 구급대가 오거나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펴주셔야 합니다. 내부 골절에도 혈관이 닫혀가지고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의식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떨어진다면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개방성 골절이 생겼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개방성 골절은 신경, 힘줄, 근육 및 혈관 같은 뼈 주변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출혈이 심하다면 지혈과 감염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개방성 골절에 감염을 막기 위해선 손을 깨끗이 씻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소독된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상처 부위에 덮어줘야 하고요. 만약 이물질이 있더라도 함부로 뽑거나 만지거나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목을 이용해서 상처를 고정해 준뒤 상처의 윗부분을 눌러 지혈해 주면 됩니다. 지혈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거즈와 손수건을 사용해 주시고요. 휴지 같은 거는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휴지를 사용하시면은 휴지가 피부 상처 부위에 달라붙어서 나중에 다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환자가 목말라 하거나 음식을 먹고 싶어 해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치아 골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입안과 닫힌 이의 끝을 잡아서 가볍게 헹구고 모양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치아의 부러진 부분을 만지거나 문지르게 되면 신경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이가 완전히 빠졌다면 원래 있던 자리에 자리를 잘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가 부러졌다면 부러진 이를 우유나 식염수에 보관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알코올 솜으로 닦거나 수돗물에 담근다던가 휴지에 싸서 말라버린 채로 병원에 가게 되면 치아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빠진 자리에 출혈이 심하다면 거즈를 가볍게 물어서 지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너무 강하게 물고 있으면 신경이 다칠 수가 있으니 너무 세게 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일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충격에 의해 목뼈나 척추에 골절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목뼈나 척추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를 만지거나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출혈이 심한 환자는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출 위험이 있으니 빨리 지혈이 필요합니다. 지혈할 때 상처 부위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최대한 출혈을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만 해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물로 상처를 씻기보다 우선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된 거즈로 상처를 가볍게 닦아주고 이물질이 없다면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박혀 있다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상처 주변을 눌러서 압박해 줘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우리 몸의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는 신속히 지혈하면서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적신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한 거즈를 덮고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데 출혈량이 많아 수건이나 거즈를 덮게 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말고 계속 덧대 압박해 줘야 합니다. 만약 출혈이 멈춘다면 붕대를 이용해서 압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1분에서 2분가량 눌렀는데도 출혈량이 많을 때는 상처 윗부분을 눌러 최대한 출혈을 막아줘야 합니다. 절단되어 떨어진 부분은 젖은 거즈로 싸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 봉투를 다시 얼음물 주머니에 넣어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단 부위에 얼음이 직접 닿으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절단된 부분은 얼음에 그대로 담그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동맥출혈의 경우인데요. 압박을 해도 손을 떼면 다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아주 많은 양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응급상황인데요. 출혈이 많은 환자의 경우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땀을 흘리거나 숨을 가쁘게 쉬고 목을 말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는 쇼크 상태가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담요를 덮어주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출혈을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단과 동맥출혈의 경우도 즉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수, 음식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만약 너무 많은 피가 흘러서 쇼크 후에 호흡까지 없어지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절부터 출혈까지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복 시청하시고 숙지하시어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응급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꼭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0: 시민은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죄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1: 전 아니에요.
0: 한참 시국이 당길 때예요.
1: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1: 아니에요.
2: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2: 국과수요.
0: 국과수요.
2: 22년 동안 근무하신.
0: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3: 네.
0: 죄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3: 그렇죠.
0: 아하, 진짜요?
3: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0: 범인을 찾은 거예요?
3: 그렇죠.
0: 찾았구나.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4: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세계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 질환은 다른 대사 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 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 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 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에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 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강화되고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닿아주세요. 그렇죠. 제자리. 반대로.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른쪽 한번. 그렇죠. 왼쪽. 네, 다시 오른쪽. 자, 이 상태로 왕복 20번. 네, 상체 비틀어주면서 몸통이 꼬이고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코어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5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갑니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어,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 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의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 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 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 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숨차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주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운동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한두 개, 유산소 운동 살짝, 근력 운동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을 대략 6개 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포함한 러닝을 5에서

30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플로에서 코어, 하체, 상체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상급 운동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와 상체 홈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튼튼한 하체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갈 때 몸통이 풀려버리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가면서 네,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코어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내려갈 때 몸통 자체가 구부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야 할 로드가 분산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동작을 좀 주의하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몸통이 꼬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개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에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 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가이드 김병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0: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2: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3: 잘 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2: 개다리춤 개다리춤.
4: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5: 머리색이 변해.
4: 와, 꼬리색도 핑크.
5: 인어공주 미니.
4: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5: 인어공주 미니.
6: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9: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8: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9: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커플의 공주사전.
1: 한발 늦었구나. 심의 상태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 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야.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강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허가! 여왕님!
4: 심의 왕비의 것인가?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라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6: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0: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1: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2: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오.
0: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내가 못 살아.
1: 뭐야?
2: 블룹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1: 블룹!
3: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더빙 타임 스타트!

0: 그렇지.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2: 아, 펌플!
0: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서니.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어?
3: 미쳐버렸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1: 가자.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인간 세상 오랜만이군.
1: 원래가

0: 공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같은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 것.
1: 공주 사전 일자이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1: 핑크스타. 응? 예, 버블버블 스타.

0: 미라클 퍼펙! 변신 완료!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1: 어리석은의 손, 매운맛을 보여줘.
0: 자기 부활을 복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줌.
0: 인간들이 블럽으로 변하고 있어.
1: 네.
0: 레드. 레드야. 걱정아. 걱정아. 내 마법력을 지켜줘.
2: 그러면 공개 아니야.
0: 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1: 이미 늦었다. 건방지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1: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0: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해.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1: 모조리 없애지 마.
0: 블랙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1: 뭐라고? 감히 나를!
0: 버블, 지금이야! 블랙다이아!

0: 그 목걸이가 블랙 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다워주고 싶었었구나.
2: 공주 사전을 블랙 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릿속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마이크를 누구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좋아.

곰아, 이것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터졌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거야.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0: 기는
1: 뭐야? 그게 다야? 이러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선물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유치원 가자.
2: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2: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2: 똘똘이 유치원.
3: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곳은 재밌는 과일 공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과일을 생산한답니다.
4: 우와!
5: 우와!
6: 어떻게 하는 거야?
3: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완전 쉬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멍청한 기계 고장났네.
7: 안에 오렌지 두 개가 있던데. 네가 해보면 어떨까?
1: 2는 바로 1 더하기 1.
3: 왜 자꾸.
1: 2는 바로 1 더하기 1.
3: 맛있겠다.
7: 꼭대기에 2가 1과 1로 나뉘어서 내려왔어.
3: 나도 과일 먹을래. 이제 내 차례야.
1: 3은 바로 1 더하기 2.
0: 냠냠 맛있겠다.
1: 3은 바로 1 더하기 2.
8: 3은 어딨지?
6: 이 네모를 당겨보자.
1: 1 더하기 2는 오! 바로 3.
7: 거꾸로도 작동하나 봐.
3: 잠깐! 내 바나나!
1: 3은 바로 2 더하기 1.
7: 이젠 여기 2가 있고 저기 1이네.
8: 근데 3이 아직 바나나를 못 먹었어.
1: 2 더하기 1은 바로 3.
3: 뭐야? 아직 바나나 못 먹었어.
6: 저기 사과야. 정사각형 사과. 훗.
1: 4는 바로 2 더하기 2.
8: 냠냠.
3: 어?
8: 냠냠.
3: 아니야. 이 망청한 녀석.
8: 3은 어떻게?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해.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그래서 이따 뭐 먹을까? 피자?
0: 친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봐.
3: 에이, 고기 먹자, 고기. 이따 전화할게. 빠이. 요정들, 미안. 통화 좀 하느라.
1: 아닙니다.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3: 마, 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4: 네? 엄마요?
0: 박사님, 방금 어머니께 반말을 하신 건가요?
2: 어머니께는 존댓말을 하셔야죠.
1: 실망입니다, 박사님.
3: 부끄럽구만. 이게 다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고 반말을 했거든.
0: 박사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2: 맞습니다, 박사님.
4: 파이팅!
3: 파이팅! 그런데 나처럼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어.
0: 저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5: 출동대상조사!
3: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흘렸다. 선생님!
7: 나정이 왜요?
6: 나 우유 흘렸어.
7: 나정이 우유 흘렸구나. 선생님이 닦아줄게요. 자.
6: 여기 옷도 닦아줘.
7: 알았어요. 근데 나정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옷도 닦아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알았죠?
6: 응. 야, 응이 뭐냐? 네, 이래야지. 알았어. 선생님, 빵 더 있어?
7: 빵 더 없어요.
6: 에이, 빵 더 먹고 싶었는데.
3: 그런데 나정이가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 어머, 너 나정이지? 아유, 많이 컸네.
6: 누구야?
2: 나 전에 나정이 옆집 살던 효진 이모 기억 안 나?
6: 어, 기억 안 나.
8: 나정아, 우리 이거 하고 놀래?
6: 좋아. 아줌마, 나 갈게.
2: 가자.
8: 그래.
2: 에휴, 애가 키만 컸지 말은 아직 애기처럼 하네. 아니, 7살인데 존댓말도 할 줄 모르고.
6: 바다!

0: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를 괴롭혀볼까? 뭐야? 이 누구야?
1: 아, 공 여기 있네.
0: 이봐 어린이, 그거 조심해야지. 내가 공에 맞았잖아.
1: 아, 미안.
0: 미안? 이봐 어린이, 너 지금 이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야?
1: 아, 아저씨 악당이구나. 악당이면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0: 뭐야? 그래도

0: 선생님. 네, 나정이가 자꾸 선생님께 반말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1: 홍나정!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너 계속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할래?
2: 아니?
1: 아니가 아니라 아니요! 존댓말이 어려우면 말끝에 요를 붙이면 돼.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았니?
2: 알겠어.

0: 되긴 뭐가 돼? 요를 붙여서 말해야지. 알겠어, 요! 이렇게. 다시 해봐. 아. 알겠어.
1: 어? 뭐지? 왜 입에서 요가 안 나오는 거야?
0: 홍나정! 알겠어, 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1: 어, 어려워. 엄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
0: 아니, 그,
2: 어머, 전화 왔네.
0: 네, 여보세요?
2: 어머,
0: 아, 네.
1: 이상하다. 알겠어, 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3: 왜긴, 내가 너의 요를 뺏어서 존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카카카카카카카카.
0: 네, 할아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나정아, 너 기억나? 아, 너 왜 다섯 살 때 시골 가서 만났던 그 왕할아버지.
4: 왕할아버지?
1: 그 완전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0: 그래! 그 왕할아버지 지금 집에 오신대. 나정아, 너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존댓말 해야 한다. 알았지?
2: 어머, 벌써 오셨나 보다. 어머, 할아버지, 일어나.

0: 오셨습니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1: 그래, 내 요 근처에 친구 장례식장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제 나정이냐?
0: 아, 네, 맞습니다. 뭐해, 나정아? 어서 인사드려야지.
2: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
3: 할아버지, 안녕.
2: 어, 또 안 나와.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 어서.
3: 할아버지, 안녕.
2: 또 존댓말이 또 안 나와.
1: 됐다, 시원한 물이나 안 잔다오.
0: 네, 할아버님.
1: 나정이, 너 올해 몇 살이냐?
3: 7살.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죄송해요, 할아버님. 우리 나정이가 아직 제대로 존댓말을 못 배워가지고.
4: 나정아, 이거 할아버지 드세요.
3: 할아버지, 이거 먹어. 먹어. 먹어.
1: 뭐? 내 듣자 듣자 하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에 존댓말도 알지 모르는 우리 엄마 심한 아이가 있다니. 하늘의 조상님들이 통곡할 노릇이야.

0: 아이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예절 엄지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아이고 원통한다 원통해.
1: 아니야 아니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존댓말 하려고 했다고요.
2: 반말 찍찍하던 악당 아저씨다. 근데 왜 울고 있니? 너 존댓말 좀 못하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해?
1: 그걸 어떻게?
2: 이걸로 네 존댓말 다 뺏어버렸지롱. 캐캐캐캐캐캐캐.
1: 어쩐지? 악당 아저씨, 내 존댓말 내놔.
2: 싫은데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는 혼 좀 놔봐야 돼. 도망가자.
1: 안 돼. 내 존댓말 돌려줘.
2: 아유 신나라. 총사
3: 악당 크크
4: 크크. 어린이가 어른들께 반말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5: 당장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줘.
2: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4: 그 조건, 우리가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
2: 대박. 어떻게 알았지?
4: 단순한 녀석, 그깟 존댓말 당장 해드리지요.
5: 크크님,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6: 자, 이제 존댓말 했으니 어서 요.
2: 이렇게 쉽게 존댓말을 할 줄은 이제 어떻게 하지?
5: 뭘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빔을 맞고 사라져라!
2: 하, 악당은 원래 정정당당하지 않는 법. 난 악당답게 도망가야지.
4: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영웅답게 너를 물리쳐주마! 지금이야!

0: 나정아, 괜찮아?
1: 괜찮아.

0: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
1: 나정이 왔구나.
2: 할아버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존댓말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1: 그렇구나. 사실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더러늘 공경하는 마음이지.

0: 저 이제부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잘 할 거예요.
1: 역시 예전 홍씨 다르군. 조상님들 보셨죠?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0: 어,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1: 뭐야? 어,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3: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놀면 생기는 병일걸? 어,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0: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1: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0: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1: 네? 아, 네.
2: 여기가 어디지?
1: 헉!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2: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1: 신장 나갔어야지!
0: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1: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0: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2: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0: 열사병?
1: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0: 그만.
1: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0: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1: 그만.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야, 열?
0: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1: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0: 왜냐?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착해고! 혈! 짝! 착해고! 혈! 짝! 착해고! 어! 핏줄이 넓어졌다! 채운 장군님의 명령시다! 채운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4: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채운을 낮춰야 돼!
2: 혈!
4: 착해고! 혈! 짝! 착해고!
0: 혈! 짝!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1: 라고 하실 거죠?
0: 그렇다.
6: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4: 혈장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6: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2: 열!
6: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2: 열!
6: 내가 그대와 함께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2: 열!
6: 땀!
1: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C 정상입니다.
0: 좋다. 계속해서 36.5도C에서 37.5도C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7: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8: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7: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9: 훅, 훅,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0: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9: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채운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4: 혈장! 착혈구!
3: 혈장!
4: 착혈구!
3: 영양분 왔소!

0: 연락연서도 왔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2: 헛열
3: 열이옵니다.
1: 결장님, 적혈구님, 세운장군님께 피부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4: 알겠습니다.
0: 갑시다, 세운장군님께.
3: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5: 피부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신경세포가 세운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4: 세운장군님! 피부장벽에
0: 그게 나타났다고요.
3: 열이옵니다.
6: 자, 열이...
3: 왜?
4: 아니. 피부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6: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3: 열이옵니다.
6: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3: 열이옵니다.
5: 최훈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6: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3: 열이 옵니다.
6: 정말 뭐라는 거야?
5: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6: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5: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6: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내가?
2: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6: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7: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1: 네? 네, 간대감님.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8: 태훈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 아, 그래. 떼자.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3: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6: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3: 응? 열?
7: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6: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7: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6: 그렇지.
7: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6: 그럴 리가.
3: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7: 네.
3: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6: 네, 뇌님, 알겠습니다.
5: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7: 밖에 나가지 마시오.
5: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7: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에

0: 119를 부시오. 알겠소?
1: 네, 알겠습니다. 예! 우와, 열사병 최고 딱지다.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0: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말랑물지 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팩 메이커.
3: 눈병 났네?
4: 눈병 났어.
3: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눈 아파.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야야야.
4: 뭐? 아,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3: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4: 어 그래? 아,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3: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4: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3: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4: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3: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4: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5: 눈병.
4: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0: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1: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1: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0: 톡톡톡 계십니까?
1: 어머머머머머머 네
0: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1: 어머나 손집사님이?
2: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0: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3: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2: 라고 하시는데요?
4: 뭐야? 손공장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4: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1: 라고 하시는데요?
0: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총총총
1: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4: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1: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5: 아, 모르는 넌 누구야?
6: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1: 어머머머머
6: 나의 이름은 아테노.
2: 아, 아테노?
1: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6: 아, 손 따라왔습니다.
1: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6: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2: 아, 수영장에서?
1: 뭐야? 수영장에서?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1: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아테노 바이러스. 아! 아! 아!
1: 아! 뭐라고?
7: 비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8: 눈의 여왕!
6: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9: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6: 아아아아.
9: 아, 세다.
1: 어떻게 어떻게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4: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0: 눈의 여왕님,
11: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12: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11: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 쏴.
10: 어? 얘 뭐야?
12: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6: 어, 여기 또. 어. 이쪽, 이쪽.
10: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11: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하다.
1: 눈의 여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2: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6: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0: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요!
1: 성공자님! 오, 그래, 손집사.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2: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1: 그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2: 네.
1: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2: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1: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0: 성공자, 부셔버릴 거야.
3: 초맥 발!
1: 어? 어? 초맥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4: 아, 그래? 오, 백혈구?
0: 아! 백혈구님도 쓰러지셨어!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5: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4: 넌 또 누구야?
5: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4: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5: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4: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5: 소문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4: 응.
5: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4: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6: 눈 가려워.
4: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7: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7: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1: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2: 못 보는 거죠. 어?
1: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데노바이러스.
4: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5: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4: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5: 잠깐! 목구멍은 왜?
4: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5: 뭐? 그건 안 돼!
4: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아우!
5: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4: 안과? 병원은 안 돼.

0: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뮤메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얘는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배달하기.
3: 우체부 아저씨가 페파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얼룩말 조이도 아빠 차를 타고 왔죠. 자기 편지를 직접 돌리려고요.
4: 이건 데니꺼, 이건 수지꺼, 이건 레베카꺼. 아! 페파랑 조지꺼다. 이제 이것만 돌리면 돼요.
5: 좋아, 그럼 어서 배달하러 가자꾸나.
4: 네, 아빠.
0: 편지다!
3: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0: 오늘은 두 통 왔어요.
6: 이건 아빠한테 온 편지네?
7: 와, 누가 보낸 걸까? 받는 분은 페퍼 아빠. 전화 요금 고지서 나왔습니다. 어우.
0: 고지서가 뭐예요? 별로 신나는 편지 같진 않아요.
7: 그래, 별로 신나는 편지는 아니지.
0: 엄마, 이건 엄마한테 온 편지예요?
6: 아니, 이건 엄마한테 온 게 아니라 페파랑 조지 건데.
0: 우와! 누가 우리한테 보냈을까?
6: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도 와줄래? 기다릴게, 조이.
3: 조이가 페파랑 조지한테 생일 초대장을 보낸 거였네요.
0: 야호!
6: 너희도 조이한테 답장 쓰는 게 어때? 오늘 생일 파티에 꼭 가겠다고.
0: 답장 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6: 물론이지.
3: 팔팔한 조지가 조이한테 답장을 쓰고 있어요.
6: 답장에 뭐라고 쓸까?
0: 안녕, 조이.
6: 안녕, 조이.
0: 그 다음 말은 생각 안 나요.
6: 이건 어떨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꼭 갈게. 이따 보자, 팔팔한 조지가.
7: 편지 봉투 색깔은 어떤 걸로 할래, 페파?
0: 빨간색이요.
6: 받는 이는 조이.
7: 이것도 붙여야겠지, 우표.
3: 이제 편지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우편함에 넣는 거죠. 댄이랑 수지, 페드로, 레베카, 에밀리도 다 왔습니다. 모두 편지를 붙이러 왔어요. 페파도 드디어 편지를 붙이러 왔죠.
0: 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5: 안녕하세요, 여러분.
4: 안녕, 페파. 내가 생일 파티 초대장 보냈는데 받았니?
0: 응. 그리고 답장도 바로 썼어.
4: 와, 신난다.
5: 어이쿠, 이런. 오늘은 웬 편지가 이렇게 많나?
0: 바로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해요.
4: 나한테 보낸 거지? 지금 봐도 돼요, 아빠?
5: 조이, 네 편지는 맞는데 편지를 보려면 먼저 배달을 해야겠지? 그게 규칙이니까 조금만 참아. 오늘따라 유난히 편지 배달할 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다녀야겠다, 조이.
0: 조지랑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5: 그럴래? 그럼 어서 올라타.
7: 이따 보자.
3: 팔팔한 조지도 편지 배달을 돕기로 했죠. 얼룩말 조이 집에 왔습니다.
5: 이건 우리 집에 온 편지군. 받는 분이 조이.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한테 온 편지네.
0: 그거 제 편지인데 제가 넣어도 돼요?
5: 그럴래, 페파?
3: 페파는 편지 배달이 좋았어요.
4: 엄마, 이것 보세요. 이 편지 다 나한테 왔어요.
6: 와, 우리 조이 좋겠네.
4: 엄마가 좀 읽어주실래요?
6: 안녕, 조이.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도 갈게, 데니가.
5: 수지도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다는구나.
6: 그리고 레베카랑 페드로, 에밀리, 캔디 전부 다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대.
0: 그리고 이건 내가 보내는 편지야. 읽어줄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갈게. 이따 보자, 페파랑 조지가.
3: 조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 다 왔습니다.
8: 생일 축하해, 조이.
4: 우와, 무슨 선물이
8: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일일이 다 편지 써야겠다.
5: 아, 이 많은 애들한테 답장을 다 쓰면 그건 또 누가 다 배달하나?
0: 아빠가 해야 할 거랴? 제가 좀 도와드려야.
9: 뻐꾸기 시계.
3: 새벽입니다. 팔파 엄마 아빠는 아직 자고 있죠.
0: 엄마 아빠 잠꾸러기 일어나요.
7: 뭐?
0: 일어날 때 됐잖아요.
7: 날 재르면 아직 멀었는데. 페파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깨운 거니?
0: 몰라요 아빠. 우리 방 시계 고장 났어요.
7: 오 저런. 그럼 아빠가 가서 고쳐줄까? 아, 이 오래된 뻐꾸기 시계였군.
0: 이게 왜 뻐꾸기 시계예요?
6: 이 안에 작은 새가 들어있거든. 나무로 만든 뻐꾸기가.
0: 근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7: 엄마 아빠가 태엽을 안 가본 지 한참 됐으니까 그렇지.
6: 뻐꾸기가 좀 시끄럽거든.
0: 아, 다시 감아주세요. 우리도 볼래요.
7: 네, 알겠습니다.
3: 아빠가 뻐꾸기 시계에 태엽을 감았어요.
7: 됐다.
3: 바늘도 제 시간에 맞추고요. 조금 있으면 9시가 됩니다.
0: 아빠, 이제 뻐꾸기 볼 수 있어요?
7: 조금 있다 나오니까 그때 보렴.
0: 그 뻐꾸기 어떻게 생겼어요?
7: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지 아마 이렇게. 날개도 파닥파닥 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울지. 뻐꾸!
0: 뻐꾸!
6: 우리 조지가 아주 시끄러운 뻐꾸기가 됐네.
0: 어? 안에서 무슨 소리 나요? 와! 안 됐다, 조지. 넌 뻐꾸기 못 봤지. 방금 나왔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알아? 이러더라. 근데 너 못 봤지롱.
7: 괜찮아 조지. 다음에 뻐꾸기가 나올 때 보면 되지.
6: 좀 기다려야 돼. 뻐꾸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거든.
0: 한 시간은 어떻게 기다려요? 뭐해 조지? 누나랑 밖에 나가 놀자.
3: 조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뻐꾸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10시가 다 됐습니다. 조지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뻐꾸기를 기다렸죠.
0: 조지, 정말 안 나올 거야? 공룡이 심심하대. 얘도 너랑 놀고 싶대. 공룡.
3: 조지가 또 뻐꾸기를 놓쳤네요.
6: 괜찮아, 조지. 또 걱정 말고 누나랑 나가서 놀아. 뻐꾸기 올 때 되면 엄마가 큰 소리로 부를게.
0: 간다, 조지. 받아.
3: 이제 곧 11시가 됩니다.
6: 페파, 조지, 뻐꾸기 올 때 됐다.
0: 뭐해 조지, 빨리 와. 또 뻐꾸기 놓치겠다.
3: 조지는 온 힘을 다해 빨리 뛰었습니다.
0: 조지, 너도 뻐꾸기 봤구나.
10: 뻐꾸, 뻐꾸.
3: 페퍼랑 조지는 뻐꾸기 흉내를 냈죠.

0: 이제 잘 시간입니다.
1: 빠꾸, 빠꾸.
0: 팔팔한 조지는 너무 졸렸어요.
1: 빠꾸.
0: 둘 다 금방 잠이 들었죠.
1: 뭐예요? 벌써 아침이에요?
2: 아니, 잘 시간이라 운 건데.
1: 근데 뻐꾸기에 어디 아파요?
2: 뻐꾸기도 너희들처럼 졸려서 자나 보지 뭐.
3: 잘 자.
2: 잘 자라, 우리 예쁜 아들딸.
1: 조지, 누나가 뻐꾸기 쌩쌩하게 만들어줄까? 아빠처럼 태엽을 감으면 될 거야.
0: 엄마, 아빠도 금방 잠이 들었죠.
1: 있죠, 엄마. 아빠, 우리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가 뻐꾸기 낫게 했어요.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치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고도할 겁니다.
4: 뭐가 갤런 농장의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3: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이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의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4: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비아이언 저 녀석이야.
3: 저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4: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명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3: 있어요.
4: 있어?
3: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법. 헤비아이언, 아니 헤비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4: 역시 버스터 갤런 믿고 있어.
3: 뭐요? 사실은 헤비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4: 바다 건너?
3: 보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있는 듯하군요.
4: 녀석, 어느새 그런 먼데까지.
3: 자,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 아직 전 출하 작업이.
4: 헤비아이언, 이 메탈 카드 볼 자격도 없는 녀석 갖고 해라. 오, 캡틴. 오라라.
5: 무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6: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7: 준, 포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루루, 우리 애 잘 봐줘.
6: 네!

0: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1: 하지만 똑똑히 봤어. 그가 모아의 대지에 잠들어 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라트 체험. 우리 모로온족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라고.
2: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1: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3: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2: 불길한 기운?
3: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4: 야생의 감각이군.
5: 나도 죽병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4: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5: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1: 전설의 파괴신.
6: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블루레온도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유?
2: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7: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어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2: 그랑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8: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6: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9: 요리! 요리!
10: 왜? 무슨 일인데? 거파라!
9: 그 캡틴이!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11: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9: 멍청하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11: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9: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게다가 요리가 걱정할 거고.
10: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12: 헤비아이온이랑 단판 지우러?
9: 그 녀석은 메탈카드보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니 갤런이 알려줬다.
2: 어디로 갔는진 알아?
9: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2: 올까까 보를까까 말이야? 확실해?
6: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2: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르?
13: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4: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드리지.
13: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14: 가자, 전!
6: 탐색 작전은 익숙하지. 당장 찾으러 가자.
14: 나도 갈래!
15: 오빠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9: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12: 알겠어, 너도 와!
0: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9: 그건...
13: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11: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16: 저기! 저 섬이에요!
9: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16: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9: 에비아야! 너희놈 잘 만났다! 널 쫓아 바다를 건너오다니 이제 좀 해적급까지!
13: 자, 보내준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6: 알겠어.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17: 그거 재밌겠군.
4: 재수없지!
9: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 던져버리는 녀석일 줄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죄에 나쁘지, 배신자! 입담으로 난 배신자에 나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의미를! 의미 좋아하네. 해적인 나보다 탐욕적인 녀석이!
2: 여긴 솔레이유.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12: 이쪽도!
13: 이쪽은...
4: 찾았다! 어? 블랙호크랑 헤비아이언이야. 둘이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12: 뭐?
13: 위치를 알려줄게. 스카이갤러, 이쪽이야.
14: 분부대로, 페루르 아가씨.
9: 결국 네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라! 할 수 없다! 나도 나약해졌군.
14: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고?
9: 아니, 지금이다!
14: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4: 다녀와라!
9: 간다!
12: 스카이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13: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12: 어쩔 수 없지! 원점으로 간다!
6: 벨로크라

0: 발로 몬스터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온 거냐?
1: 쭉 꽉 잡으시기
2: 같이 변신 착지하는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0: 알고 있다. 이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널 못다. 이건 뭔 말이겠는데.
2: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3: 위험하다가 시에로 셋업 스칼제터 샷.
2: 솔레유
4: 역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
5: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2: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4: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6: 아니, 준 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잃고 이 지구 가족이 된 우리 동료야.
0: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 자리를 맡길 순 없어.
5: 저건...
2: 솔레유, 블레이온, 블루캅과 힘을 합칠 때야.
5: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2: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5: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4: 달리 방법이 없겠군.
2: 블루캅,
5: 블레이온,
2: 슈페리어 유나이트!

0: 실패했어.
1: 얘들아!
2: 자, 도망쳐봐라!
3: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1: 어떻게 넌!
3: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빼뒀죠.
2: 솔레이, 내가 녀석을 살피해보지.
0: 부탁해. 솔리드온 셋업.
2: 여기까지 헤비아이언 솔리드온.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 평온한 삶에 안주해 버렸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그걸로는 부족해. 녀석의 역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치다!
3: 맙소사, 내 자력 필드가!
2: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0: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2: 다이아 브레이커! 그딴 건 동시대의 힘으로 더 견고해지! 헤라클레스에게 용의 기침 수준이지!
0: 솔리드온, 그라운드 퓨리!
2: 그라운드 퓨리!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맞다 이게.
4: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고 나이언.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
2: 하늘에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1: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4: 바다 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공?
5: 그래! 너 같은 녀석은 진행당이 아우야!
1: 헤비아이언.
0: 그럼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1: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0: 준,
1: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6: 준의 말이 맞아. 레이언,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7: 마음을 하나로.
8: 현진, 감사 인사는 해야지.
5: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7: 뭔데?
3: 하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5: 아니, 바로 그것이 덕분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9: 현진, 같이 가요.
8: 준, 우리한테 남사하다고 전해줘.
1: 모터원에서 보자.
7: 솔직하지 못한 선장님.
0: 그러게.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헤로 여사,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봐야 해.
1: 그럼 난 중담인걸.
0: 그만해, 모레 다 튀거든.
1: 아이 페로로, 좀만 더 놀다 가자. 어?
0: 아,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1: 설마 유괴?
3: 메탈카드 보스?
4: 어쩐지 스펠란저 하도 조용하더라니.
5: 하차한 거 아니야?
4: 그건 네 전문이니.
5: 나 실했었냐?
6: 불법조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7: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3: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1: 남겨둬.
0: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2: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1: 뭐 오늘 같은 이라고.
0: 웨폰 카드는 왜?
2: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0: 부탁할게. 준, 어땠어?
2: 못 찾았어. 플래시 백터?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0: 그게...
4: 스파크 비트 늦는군.
8: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2: 엄마, 스파크 비트도 사라진 거야?
9: 기다리는 것도 뭐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1: 오이!
9: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8: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9: 이 녀석이!
8: 이 새우 머리가!
9: 통주제! 야, 루크러시!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 걸 말해봐!
8: 다 보냐, 진실도 명쾌질 뿐이지!
0: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8: 그게 궁금하네!
9: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어, 어디 갔어?
3: 모습은 못 본 거야?
9: 봤어.
1: 뭐?
9: 지금까지 무서워서 내뱉은 거냐?
0: 어? 저기 하늘에.
9: 어?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4: 맞지?
9: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4: 스파크 비트를 어쨌지?
10: 이랑.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4: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10: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4: 뭐라고?
9: 진정해.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0: 레드 블리츠!
9: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대로 말해, 와일드 카드먼!
10: 끈질기시오.
2: 나이트 그리폰!
10: 어디 계속하실까?
9: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팔려거렸다고!
0: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4: 이 마을에 내지의 비행형 와일드 카드봇이 있는 것 같고.
2: 내가 해볼러!
4: 날개를 풀러기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3: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10: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4: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9: 뭐?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9: 죽고 보자, 쭈!
0: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0: 언제 나오려나.
2: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0: 네가 다 먹었잖아.
2: 아니거든. 아, 흘렸네. 이거 블루카드 싫어하는데.
3: 뭔가 오고 있어.
2: 뭐? 너희 괜찮아?
0: 뭐지?
4: 스파크 비트인가?
8: 동생아!
0: 그만해, 스파크 비트!
8: 동생아!
9: 야야, 어떻게 된 거야?
0: 왜 저러는 거야?
2: 얘들아, 저기!
9: 시에로?
4: 꽉 잡아!
0: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4: 준, 예감이 좋지 않아.
2: 어쩔 수 없나? 블루칸, 제로!
4: 제로, 미안!
9: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4: 시에로.
0: 시에로.
4: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0: 으르르.
1: 스파크 비트.
2: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3: 저 중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4: 봉지다.
0: 레드 블리츠 세덤.
5: 울프 하울 샷.
0: 블레이온 세덤 붙잡아. 러크러쉬 세덤. 블리자드 에이지.
1: 녀석 가만히 있어.
5: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3: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4: 종지야, 나이 뛰게나.
0: 역시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1: 뭐라고?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여기 있어!
0: 뭐야?
4: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3: 이 목소리.
5: 솔레이유,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0: 알겠어, 블레이언.
4: 자넨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5: 그럴 리 없잖아!
2: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5: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폰 내놓!
2: 고품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4: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가 또한 자넨 못지않단만!
1: 가만히 있어, 시에로!
6: 전화할게요! 우리가 붙고!
2: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
3: 저 녀석이 내 동생을!
4: 어떤가?
2: 어허, 이건 질투가 나는데?
3: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5: 왜 그래, 내가 힘들어?
2: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4: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2: 러드문 리퍼!
5: 스크리치 오브 그레이!
4: 하베스팅 소!
5: 너 이런 데 가면 어떡해!
4: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3: 준, 나를 내버려줘!
5: 뭐?
3: 어서!
5: 아, 알았어. 내가 이불러! 내놔!
7: 블러드윈, 정말 너냐?
4: 내가 이불러, 자네인가?
5: 뭐?
7: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4: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1: 거기서!
0: 드디어 멈췄어.
3: 스파크 비트를.
5: 메가 엠블러,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7: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윈.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5: 뭐?
7: 와일드 카드복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4: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거든.
2: 방위 라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7: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윈! 블러드윈!
8: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5: 메가 엠블러.
7: 블러드윙의 희생덕에 살아남았었군.
9: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7: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9: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7: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10: 듣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9: 가만히 있어봐, 벤토몬에.
7: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헤디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0: 불가능하지 않던 걸 알게 됐다. 베베로,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1: 있잖아, 블루컵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카드봇이 많지 않아?
2: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3: 가여운 딥바이트.
4: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더라.
1: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0: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5: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바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0: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4: 아버지 웨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6: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였어.
2: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1: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6: 막히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1: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5: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2: 흑혈기처럼? 그게 뭐야?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7: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1: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2: 그래, 그럼 들어가자.
3: 무서운 밤이었어.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막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또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아.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0: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1: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0: 거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1: 네.
0: 어허. 그 버튼을 누르면 Wh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1: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1: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0: 물놀이요?
1: 뭐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1: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1: 네.
0: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0: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1: 벌스,
0: 프리코러스,
1: 프리코러스,
0: 코러스 이렇게 코러스.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1: 네.
0: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1: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0: 그쵸 그쵸.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2: 저는 오른쪽이 더 끌리는
0: 오른쪽이요.
2: 것 같아요.
0: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1: 네.
0: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 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책 가방으로.
1: 물놀이 한 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0: 그러게요.
1: 물놀이
0: 한바탕.
1: 한바탕.
0: 네, 한바탕. 한바탕.
1: 오늘은 첨벙첨벙 첨벙.
0: 이 정도로 한번
1: 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0: 네.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1: 어허.
0: 성범 씨가 이 가사를 보고
1: 네.
0: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0: 신나게.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0: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0: 네네. 네,
1: 오, 멋있다.
0: 하프.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애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0: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 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 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0: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0: 이제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0: 전환을 해주는데 Children Song 동요
1: 네.
0: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0: 네. 그 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0: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곡이 네.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90년대 노래 같아요.
1: 좀 옛날 노래인데.
0: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2: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 이렇게 해가지고. 네.
2: 하나,
0: 둘, 셋. 오,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2: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했잖아요.
0: 네네.
2: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
2: 성호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스타일에.
2: 네.
0: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2: 좀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2: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2: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0: 아, 근데 확실히
1: 네.
0: 재밌네요. 그 케이팝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EBS 뉴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역량을 보이지만 성인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이른바 투자 절벽이 지목되는데요. 교육 재정은 생애 전반부에 집중된 반면 성인기 이후의 평생교육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교육예산 개편 논의 속에서 평생교육 재원은 어떻게 다뤄져야 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이 끝난 이후에 생애 단계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가 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0: 네, 이 교육 재정을 생애 전체로 넓혀봐야 한다는 목소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던 강대중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8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서 열렸던 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이 평생교육 분야 대표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1: 네.
0: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셨던 겁니까?
1: 현재 내국세의 20.79%를 할당하는 교부금이 거의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쓰입니다. 그날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또 교육재정이 국민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전체의 역량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국가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0: 네, 교육 재정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요, 이 미래 세대라는 단어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흔히 기성세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기성세대라고 하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미래세대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성인이 된 다음에, 다음 세대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30대, 40대 부부의 미래는 50대, 60대의 삶입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은퇴한 뒤에 여유롭게 살고 싶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중반의 고령자에게도 미래는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 일하는 분도 많고, 또 80대에도 열정적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60대인 분들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교육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뭐 이른바 100세 시대인 만큼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1: 네.
0: 봐야겠죠. 실제로 학업 성적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5살까지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1: 네. OECD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제 역량 조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만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역량 조사하는 영어로 PISA라고 하고요.

0: 2024년도에 그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점수에서 OECD 평균보다 10점 이상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량 수준이 떨어지는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급격합니다. 피학에서 언어 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 세 영역을 조사하는데요. 이 중에서 문제 해결력이 최고 수준을 4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4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0.9%에 불과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이 5%이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핀란드는 13.2%, 일본은 9.6%, 스웨덴은 8.8%, 독일이 7.5%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작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게 피학 조사를 처음으로 한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우리 2024년 발표된 게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 한국 성인 중에 문제 해결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3.6%였습니다. 그때 OECD 평균이 5.8%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 핀란드는 8.4, 일본이 8.3, 스웨덴은 8.8, 독일이 6.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그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성인의 비율이 늘었거나 유지했는데 우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의 침식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의 문제, 또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 또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성인들의 역량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참 충격적인데요. 이 같은 원인으로 성인기의 교육 투자가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0: 네.
1: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26년도에 교육부 예산이 106조인데 그중에 확실하게 평생교육 예산이라고 할 부분이 800억입니다. 교육부 전체 예산이 0.1%도 안 되죠. 나머지가 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예산입니다. 예산의 99% 이상을 아동기와 생애 초기에 25년에 다 쓰고 나머지 70년이 넘는 생애 동안에 공적인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기의 교육 투자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국내 수치만 비교해봐도 이렇게 낮은 편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0: 유네스코가 2022년도에 세계 각국의 평생교육 재정 투자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전체 교육 예산 중에 성인기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중에 4% 이상을 쓰는 나라가 22개, 2%에서 3.9%를 쓰는 나라가 20개에 달했습니다. 우리하고 매우 대조적입니다. 2024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결산 기준 지출 총액이 한 95조 되는데요. 이 중에 평생교육으로 분류한 예산이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0.21%입니다. 유럽의 스웨덴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지방정부에서 교육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 교육 예산 중에 지출 중에 성인기에 기초교육이나 중등교육이나 뭐 외국에서 이민 온 분들의 스웨덴어 교육이나 이런 데 쓰는 예산이 교육 예산의 3%입니다. 우리하고 매우 대조적이고 격차가 상당합니다.
1: 네, 지금 이 초중등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에는 워낙에 투자가 적었다 보니까 기회다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0: 지금처럼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이 평생교육 투자에 관심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재원으로 한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교육부가 일반 회계에서 평생교육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의 주무부처이니까 주무부처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들이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최소 1% 정도는 평생교육에 쓰자 이런 좀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의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갈등으로 비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부모들이 문제 해결력을 전체적으로 좀 높이는 쪽으로 학부모 교육에 교육청이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아주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부가 이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그걸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래 대응 기금의 사용처에 국민 전체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람이 사는 시간은 길어지고 사회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 예산 개편 논의에서도 평생 교육을 함께 짚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난해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이 돈이 좀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특징이 한국인에게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태성 한국행동경제연구소 대표와 짚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해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좀 늘기는 했는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 겁니까?
1: 네, 한국은행이 올해 5월에는 이슈노트에서 다뤘는데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1만 원 오르면 한국 가게는 고작 130원, 즉 자본이득의 1.3%만을 소비에 쓴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3에서 4%에 달합니다. 우리의 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되죠. 2025년 한해 동안 코스피가 75.6% 뛰면서 가계의 주식 자본 이득은 무려 429조 원으로 과거 평균 22배에 달하는 엄청난 최대 규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소비도 늘어야 하는데 정작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 주식 관련한 투자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 둘째, 사람들은 주식으로 번 이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0: 네, 사실 주가가 오르면 소비도 오르는 게 일반적이어야 할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경제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1: 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부유해진 느낌이 들면서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외식도 더 하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더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호조가 실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자산 효과가 제대로 작동해야 기업 실적이 주주에게 그리고 주주의 소비가 기업에게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고 주가는 오르는데 그 이익이 가계 소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0: 네, 수익과 소비 그리고 투자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원인을 투자자들의 행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1: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처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오른 주식은 빨리 팔고 싶어 하고 내린 주식은 끝까지 버텨요. 왜냐하면 이익 구간에서는 떨어지기 전에 확정 짓자라는 조급함이 그리고 손실 구간에서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집착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은 보고서에서 이번에 이걸 데이터로 확인했는데요. 한국 투자자는 이익 종목의 매도 확률이 손실 종목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은 1.5배밖에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가계의 보유 관성이 마이너스 0.2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올라서 자산이 늘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반면 미국은 0.74에서 1 사이로 장기 보유하게 됩니다. 같은 주가 상승인데 한국 투자자는 팔고 그리고 미국 투자자는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0: 네, 그럼 이 팔고 난그 돈이 소비로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1: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심적 회계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리차드 탈러의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같은 돈이라도 머릿속에서 용도별로 다른 계좌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은 생활비 계좌에 넣고요. 보너스는 여유자금 계좌에 따로 넣고 주식에서 번 돈은 투자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소비할 돈이 아니라 내가 불릴 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한은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한국 가계의 자본 이득은 소비가 아니라 차익 실현 후에 다른 자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무주택 가계는 자본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주식에서 번 돈이 투자 계좌에서 내집 마련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셈입니다.
0: 네, 무주택 가구는 돈의 70%가 부동산으로 간다니 정말 놀라운 비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네, 이거 관련해서는 한은 보고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주식의 2배에 달하는 반면에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불과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으니까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부동산이 매우 유리한 구조였던 겁니다. 주요 6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 유일하게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상회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2.6포인트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8.0포인트인데 한국만 플러스 1.3포인트예요. 즉 이런 경험이 수십 년간 축적이 되면서 한국 사람의 뇌에는 안전한 자산은 부동산이다라는 닻이 깊이 박혔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매매 자금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2025년 5월 4.9%에서 2026년 1월 8.9%로 급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돈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경로가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단내림 효과와 심적 회계가 결합된 구조적 편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주가가 오를 때 얘기였는데요. 반대로 떨어진다면 소비와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하는 보고서 다시 인용을 하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주가 상승기의 소비 증대 효과보다 하락기의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것을 확연한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측해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대니얼 카너먼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두 배 크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 원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가치보다 만 원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쓰지만 떨어질 때는 크게 움츠러드는 거죠. 문제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청년층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주식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데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층이 자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룹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 좋지만 조정이 올 경우 역 자산 효과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자산 하락과 채무 부담이 동시에 경기를 짓누를 가능성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어른들 얘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네. 혹시 청소년들이 용돈을 쓰거나 처음 돈을 벌 때도 비슷한 심리가 작용할까요?
1: 네, 오히려 청소년들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실 속 주식 열풍을 다룬 적이 한번 있는데 올해 10대 신규 주식계좌 개설이 전년 대비해서 101% 증가했고 미성년자 2명 중 1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25세경에야 완전히 발달합니다. 반면에 보상에 반응하는 편도체, 즉 좌핵은 사춘기에 이미 성인 수준이에요. 브레이크는 아직 장착 중인데 엑셀은 풀 가동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기 또래 동조성이 생애 최고조라는 점이 결합됩니다. 즉 친구가 3전으로 용돈 벌었대라고 한마디 하면 포모라는 두려움을 폭발시키고 단타로 한번 번 경험이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어른에게서 나타나는 처분 효과, 심적 회계, 손실 회피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는 뇌 구조적으로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 첫 장이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왜 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왜 한국만 유독 수익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 답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겪은 경험에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주식이 과연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바다를 사랑하는 자 제주로 오라. 바야흐로 해양 레포츠의 계절. 이 짜릿한 경험은 평생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13: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12: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
14: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12: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제주와 더 친하게 만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푸른 섬 제주에서 만난 못 가져는 풍경까지

0: 온 사방이 초록초록.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어 더 매력적인데요.
1: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 이야, 성공하셨다.
0: 게다가 입까지 즐거우니 완벽 그 자체. 청정 제주에서 발견한 특별한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달이 머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 월정리. 오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0: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북적이는 월정리 해수욕장. 야트막한 바다가 이어져 아이들 놀기에도 그만이네요. 푹푹 뛰는 날씨에 하하 이런 풍경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구나.
1: 여기 어때요, 바다?
2: 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고요. 아이들 오니까 더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3: 요새 돌도 안 됐어요.
1: 아, 나 아직도 안 됐어요?
4: 네. 이 애가 첫째라서 아직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5: 저희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커피 하는 것도 보이고 아이가 되게 재미있어 해서 한 번 더 왔어요.

0: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벌써 들썩이는 제주 바다. 서퍼들에겐 낭만 가득한 계절입니다.
1: 안에서 했던 거 연습해 볼 건데 한번 엎드려 볼까요? 하나 갈게요. 하나. 좋아. 둘 갈게요. 오른발 왼발 갈게. 좋아요. 일어나. 자, 상체 살짝 세워줄게. 살짝만 세워주고. 오, 시선.
0: 아직 서핑 경험이 별로 없는 두 사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요.
1: 이렇게입니다.
2: 자주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 번 기회 돼서 했다가 재미 들려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3: 저 한 달 살이 동안 서핑 배우로 놀러 왔어요. 파도를 타는 그 스릴이 재밌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보드 들 때는 항상 이렇게 일자로 들어서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들고 하면 됩니다.
0: 자, 이제부턴 실전. 파도야, 내가 간다.
1: 아, 팔목 왼쪽인데.
0: 호기롭게 일어나 보지 마.
1: 일어나.
0: 그래도 이쯤 되면 대성공. 이 짜릿한 서핑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 결정당.
1: 바다가 너무 예쁘고 물도 얕고 초보자가 서핑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가르칠 때도 부담 없이 손님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요.
0: 제주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서핑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인데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핑 1번지인 셈이죠.
2: 이 파도를 탔을 때 쭉 내려오는 스릴,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저도 아직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못하는데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짜릿함 하나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보기에도 좋고 즐기기엔 더 좋은 이곳 제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답니다.

0: 저희가 오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항상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건들을 조심을 해주시고 다른 해양 쓰레기로 감싸서 마대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1: 제주 바다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환경 종합 운동 플로깅.
0: 저희가 이제 원래는 프리다이버였는데 수중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양 오염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중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1: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으로 알려지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점차 늘었는데요. 제주에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플로깅 활동이 활발합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0: 제주도에서 제주 플로깅 어플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참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루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요즘은 플로깅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을 오는 특별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2: 이거는 어떻게 버릴까요?
3: 선생님.
2: 어, 저기 마대 있죠?
4: 네.
2: 거기다가 올려놔서 끊을까요?
4: 네.
1: 이 어린 관광객도 오늘 바다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해양생물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요. 각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달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가지입니다.
5: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에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6: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일단은 저기 프리다이빙도 하니까 그 깨끗한 물에서 좀 일단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1: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청소.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말끔히 수거해 간다는군요.
7: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8: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5: 작은 활동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나간다면 좀 더 제주 바다가 계속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낫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 바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맙소. 한라산을 향해 오르다 만나게 되는 곳. 여긴 좀 특별한 카페인데요. 국내에선 잘 맛보기 힘든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티르키의 음식인 카이막입니다. 원래는 물소 저주로 만들지만 여기선 우유로 카이막을 만듭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9: 진짜 너무 맛있다.
10: 너무 부드럽지.
11: 너무 맛있어요. 딱 시간에 맞춰서 잘 왔네.
1: 갓 만든 신선한 카이막의 맛 어떻습니까?
12: 어때? 맛있어?
13: 맛있어.
12: 진한 우유 맛? 찐 우유 맛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거북, 애들이 먹기에도 약간 신 그런 거북한 맛이 없고 꿀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빵이랑 먹었을 때도 엄청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14: 깊이가 있는 맛? 뭔가 치즈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맛 같아요.
15: 소를 보면서 이 카이막을 먹으니까요 정말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16: 와~
15: 강추합니다.
1: 하하, 입이 즐거운 곳. 사실 이 장소의 진짜 매력은 근사한 풍경에 있습니다. 방목한 소들이 드넓은 초지를 논이는 목가적인 풍경. 여긴 약 23만 제곱미터 크기의 어마어마한 목장입니다. 방목한 소는 100여 마리에 불과한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품종의 소가 자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죠.
11: 우리나라 유일한 자유방목 인증 동물복지자 동물복지목장이고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300에서 40부지에 위치한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공기도 맑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소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목장입니다.
1: 1975년부터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곳. 이성철 씨는 1985년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이 넘어 보이는 근사한 풍경 아래서 소들은 자유롭게 논일며 풀을 뜯고 건강한 우유를 생산합니다.
3: 나연아, 아! 와, 와! 와, 와!
4: 이 은혜도 많이 달려오고 소라도 많이 달려오고. 그런데 이미 여기 있네요. 이미야, 근데 손을 갖다 대면 싫어해요.
9: 아, 그래요?
4: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9: 약간 이 소들도 성격이 있어요?
4: 성격 있죠. 다들 호기심 많고 겁이 많고 네, 궁금한 거 못 참아서 달려오는데 지금도 아마 하실 거예요.
1: 특히 호기심쟁이라는 요 녀석. 아, 진짜 송아지가 무슨 강아지 같죠? 그냥 신기하죠, 그냥?
4: 초콜릿 색깔, 이 초콜릿색으로 덮인 친구들 제주 흑우인데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뭐 도축이나 번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황소처럼, 한우처럼 누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은 영국 저지섬에서 온 저지오라는 친구들인데 성격도 굉장히 발랄하고 체구가 되게 작아요. 대신에 좋은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거든요. 대신 우유를 많이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치즈 만들 때는 저 친구들 우유가 더 유용하긴 합니다.
16: 귀여워, 하나만 찍어주세요.
17: 선생님 너무 예쁘다. 네 모델 되는 거 아니야 혹시?
18: 와,
17: 너무 예쁘네.
18: 나도 예쁘게 됩니다.
17: 딸하고 아빠하고 같이.
19: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11: 네, 알았습니다.
17: 감사합니다.
11: 하나, 둘, 셋 하면 우유 하세요. 하나, 둘, 셋.
20: 우유.
1: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곳.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19: 비 오는 날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도 많고.
21: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2: 자, 안내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송아지는 목장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친구겠죠. 16마리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4: 가자 보자.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어디?
22: 이거요? 동물 뭐야?
14: 이야, 송아지 잡았다.
19: 야, 잡았다.
17: 오, 잡았다. 근데 아빠랑
23: 찾았어요.
14: 안녕하세요. 저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4: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위의 보상은 거위는 1등이에요.
14: 오! 오,
4: 진짜. 1등이기 때문에 우와. 요구르트가 제공이 됩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4: 오리 줘가지고 이거 받은 거야? 우와. 우와. 맛있어.
22: 3등이에요?
23: 맛있어.
14: 맛있어?
4: 우와.
9: 계절마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 냄새, 뭐 이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제주에는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많은데요. 제주관광공사에 신청하면 자원순환 관련 내용을 배우는 등의 이른바 에코여행 또는 그린순환여행에도 참가할 수 있답니다.

0: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또 있습니다. 제주 도심에 있는 한 카페. 보기엔 별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좀 신기한 진열장이 있다고요? 카페를 이용하려면 꼭 여길 들러야 한다는군요. 여기선 사용할 컵부터 우선 골라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1: 지금 뭐 고르신 거예요?
2: 컵 골랐습니다.
1: 이건 막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요?
2: 네,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머그컵이랑 그 텀블러를 사용할 수

0: 있거든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1: 말 그대로 머그로 만들어진 월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시고 씻고 다시 보관하자 하는 공유 머그월입니다.
2: 이곳에 진열된 컵은 모두 제주 시민들의 기부로 모인 것들. 환경을 아끼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셈인데요. 손님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0: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따네요.
3: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제주도에서는 이런 카페를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선정,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1: 실제적으로 가장 자연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배출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다음으로 꼭 써야 한다면 이제는 순환해서 자원을 잘 활용하자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여서 저희는 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2: 푸른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귀찮은 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인 덕분에 더 오래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음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미리 또 설거지를 해놔야지 또 이런 것들이 다음 사람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4: 귀찮아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2: 환경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
5: 제가 일회용컵을 살 때, 음료를 살 때 300원의 보증금을 매번 구입하는데요. 반납하면 그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라벨이 있고 이제 반납기가 있으면 도 안에 어느 곳이든 반납이 가능합니다.
2: 이렇게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제주 시내에선 이런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6: 네, 전기 자전거도 많이 타고 전기 버스도 많아서 전기 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2: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하나.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운행 구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네요. 제주에서 만난 특별한 부부가 사는 곳.
7: 여보 좀 도와줘.
2: 이렇게 볕 좋은 날엔 어김없이 부부는 텃밭으로 향합니다.
8: 여기 샐러드만 심고.
2: 요즘 새 작물 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8: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맨손에 해요.
9: 육지 살 때는 요리에 전혀 일각이 전혀 뭐 밥도 할 줄 몰랐는데 여기 이제 살면서 곧잘 합니다. 요리도 많이 해 먹고.
10: 잘해요. 파스타 네. 진짜 맛있어요.
9: 아니, 파스타 그거 하면지. 부정적인 거예요.
11: 아, 예, 예. 네,
9: 여러 가지 찌개나 뭐 탕, 예, 전.
2: 서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제주 여행 중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 제주 사리를 택했다는데요. 부부는 지금 로망 실현 중입니다.
9: 저희도 처음에는 오일장 같은 데 가면은 생선 파시는 저희 삼촌들한테 우리 여기 도민이다라는 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트라이 해보거든요. 이렇게 방언으로. 이거 얼마 쓸까? 하면서. 이게 하는데 그 들통은 나는데 귀여워서 많이 깎아주세요. 네.
8: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이거를 같이 따먹고 같이 이렇게 텃밭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아이들이 천천히 의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제주의 흙과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에 반해 선택한 삶. 서울 살 땐 흙 한번 만져본 적 없던 청춘들이 제주살이 5년 만에 농부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아이들인 만큼 온 집안은 아이들 위주. 뭔가는 참 많고 또 뭔가가 전혀 없는데요. 그건 바로 TV.
9: 여기 아이들 책들, 서재, 네, 여기서 책들 많이 보고, 저희 집 TV가 없기 때문에 책들이 많습니다. 다 아이들 책.
8: 일단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더 많은 걸 접할수록 스스로 상상력을 하게, 상상력이 키워지고, 저희 아이 혼자 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많이 읽어주지만,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보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2: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부부는 그렇게 딱 제주스럽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내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남편은 그 매니저로 일하며 재택근무를 한다네요.
9: 안녕.
11: 안녕하세요.
9: 꼬주추. 안녕하세요.
12: 자, 우리 이제 바다 가서 놀자.
11: 바다 가서 모래놀이하고.
12: 맞아.
2: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닷가인데요. 햇살 반짝이는 바다를 즐기기 딱 좋은 여름날. 이들에겐 제주에서 사는 매일이 바캉스. 이게 바로 꿈꾸던 제주의 삶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만한 자연 학습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11: 여기 있네. 여기 있다.
13: 뭐 보고 있어요?
14: 그리고 아기 할머니랑 왔다. 내가
11: 죽은 개가 있었구나.
14: 피났어요?
11: 아팠겠다. 개가
14: 하늘나라
11: 갔어요. 네, 저 여름에 여기 항상 오고 애들 수영하기에도 좋고 강아지들을 데려오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 바다를 제일 많이 왔어요.
9: 크게 맘먹지 않아도 어린이집 끝나고 이렇게 바다 앞에서 물에놀이도 하고 바다와 산과 뭐 그런 빌딩숲 같은 게 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사람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도시에 살 때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쫓기는 느낌도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목가적인 삶,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 하늘이 오늘 파란색이 너무 예쁜 날이에요. 야. 웃으세요 스마일.
2: 행복을 찾아 선택한 두 번째 고향 제주. 제주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더 깊게 보는 것. 아름다운 섬 제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0: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의 한 오지 마을.
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 어딘가의 산골입니다. 자,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 배워보고 일해보려고. 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벌레가 많다.
0: 보이는 거라곤 나무밖에 없는 깊은 숲속. 숲속에 이 작은 집에 오늘의 베테랑이 살고 있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오세요.
2: 네, 그, 저 연락드렸던 EBS의 정석희 PD라고 합니다.
3: 먼 길 오시는 고생을.
4: 저는 25년째 아보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김병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아마 그래서 뭐 다들 국내 1호 아보리스트라.
0: 무거운 장비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줄 하나에 매달려 높은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썩은 나뭇가지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수목관리사 아보리스트.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나무 위에 종자를 채취하는 등 나무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보리스트인데요. 20여 년 전 국내에 생소했던 아보리스트의 작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김병모 대장님.
4: 한국에서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국내에서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없이 이 많은 가지를 찢어보고 잘라보고 부러뜨려보고 연구하고 뭐 기자재 사고 돈을 많이 까먹었죠. 6, 7억.
0: 베테랑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아보리스트 교육장. 하나하나 모았다는 작업 장비들과 직접 만든 교육 자료들. 이곳에는 아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매달 새롭게 찾아온답니다. 나무의 구조부터 각종 장비 사용법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대장님.
5: 그리고 여기를 당기거나 이쪽에서 당기면
0: 대장님은 어쩌다 후배 교육에 이렇게 진심이 되셨을까요?
4: 제가 이제 전에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 촬영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 현장에서 아보리스트들을 작업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게 선진국인가? 사나이 갈 길이 그건 것 같았어요.
0: 아보리스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로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5: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가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매듭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4천 개 정도 돼요. EBS 볼라인이야. 엔드바운드 싱글 볼라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풀려. 이쁘게 천서부터 한 발 한 발. 그걸 EBS 피드니까 EBS 매듭 배우고 있으니까. 귀? 귀? 귀? 이렇게. 요거를 이쁘게 하라고, 요거.

0: 쉽지 않네요.
1: 남발의 PD.
2: 남발의 PD. 아보리스트 되면 맨 처음이 아니에요? PD 아보리스트가.
3: PD 아보리스트.
2: 아보리스트 PD.
3: 아보리스트 PD.
2: 남은 위에서 올라가서 태양 나 이때부터 나.
0: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3: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한다고.
4: 아. 저는 단순하게 나무 타고 오르는 법 배우고 뭐 가지 치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매듭법들, 루프를 타고 오르는 장비들, 보호 장비 등등 장비 사용법도 익혀야 될 게 정말 많았고.
5: 껴보세요. 선생님. 내 힘을 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힙박 줘봐. 여기서 힙박, 오케이. 여기 장비걸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네. 옆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걸면 돼요.
0: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딱 공부하고 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0: 나무에 로프를 거는 것만 해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무게추가 달린 얇은 줄을 던져 나뭇가지에 딱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찰 보호기를 연결해 나뭇가지에 걸어주는데요. 이 마찰 보호기에 로프를 연결해야 사람이 매달려도 가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4: 사실 높은 데 있는 나뭇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들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벌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시기도 하는데 굳이 복잡한 절차로 나뭇가지에 로프를 걸고 올라가시는 것은 작업하는 나무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도 다쳐서는 안 되고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0: 이제 드디어 나무에 오를 시간. 베테랑 아보리스트가 로프에 매달려 2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5: 밑에 있네, 밑에. 덜렁덜렁.
3: 이거?
5: 예. 카라비나 빼고.
0: 초보자인 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5: 그래서 그 다음에 앉아봐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
6: 이거 잡으면 또 떨어져. 여길 잡으면 또 떨어진다고.
3: 이야. 아이고.
5: 아, 이거 되다 돼.
3: 아.
0: 두 팔의 근력으로 체중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3: 저쪽 위에 보리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너무.
4: 그냥 위에 나무 부러지진 않겠죠?
7: 안 부러져요. 잘 돼 있어.
8: 선생님 괜찮아요?
4: 힘드네요.
5: 영어 한거 있다고 힘든데.
4: 아, 힘든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5: 자, 여기 경치를.

0: 직장을 그만두고 아보리스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6개월 차 교육생 20대 유섭 씨. 나무 타는 폼이 벌써 능숙하네요.
1: 무섭지는 않으세요?
2: 네, 아직까지는 무섭지는 않아요. 네. 이제부터 이렇게 못 올라가 보니까 힘들어서 올라가는 게.
1: 어떤 이유로 이걸 배우게 되셨어요?
2: 계속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아,
2: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해보고 싶다. 그리고 높은 곳에 좀 올라가는 거 재밌어 하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무에 대해 배우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또 올라가야지. 아이고.
3: 아이고. 저 여기는 한 10m 되나요?
4: 안 되지.
3: 10m도 안 돼요?
4: 예.
5: 네. 10m.
6: 거기 지금 몇 시간 걸렸어? 올라가는데.
3: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아, 네.
6: 그러면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3: 네.
6: 일당을 오히려 내야 돼.
1: 자, 가보자!
3: 가보자!
1: 됐다!
3: 야! 이야!
0: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것 같은데.
3: 어서!
0: 남은 1m가 참 깁니다.
3: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여러분, 어떠세요?
3: 힘듭니다.
1: 생전처럼?
3: 네,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6: 군대 안 갔다 왔어요?
3: 저 안 믿으시겠지만 특공연대에서 헬기 레펠도 했었는데.
7: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6: 못 믿지. 저 헬기 레펠 저렇게 하면 다리치기 하러 갔다가 돈 주고 와 이제.
3: 네, 돈 내고 집에 가고 싶네요. 근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팔에 힘이 없어.
4: 아무 생각이 안 나나?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0: 하지만 진짜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급한 작업이 들어왔다는데요. 오늘 작업할 나무는 전기줄 위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들. 가지가 전기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리스트죠. 줄 하나 붙들고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대장님. 순식간에 까마득한 높이까지 올라갔네요. 베테랑이 나무에 로프를 걸어 내려주면 이 로프를 트럭 뒤에 연결하는데요.
7: 이 줄을 타고 뭐가 내려와요?
8: 가지를. 저 휀스랑 밑을 떨어뜨리면 걸리니까 이 로프를 통해서 집 라인 타면서 이렇게 놀리듯이 가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0: 그렇게 자른 나뭇가지를 로프에 매달아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온 동네 사람들 구경 나오게 한 신기한 풍경. 이제부터가 진짜 베테랑의 시간입니다.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며 본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선 대장님. 언뜻 보기엔 그냥 막 자른 것 같지만 사실 정밀한 계산이 들어간 작업이랍니다. 전기줄을 피해서 정확한 각도로.
1: 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 조직만 잘라내야 되거든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줄기 조직이 같이 잘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시작되죠. 그 고지톱이나 아니면은 이 스카이나 타고 올라가서 먼 거리에서 한 뭐 몇십 센치, 30cm만 떨어져도 그거를 그 조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0: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지만 나무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보리스트의 원칙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오히려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가지치기 하나 하는데 한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1: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 가지가 끝이 죽어서 그걸 잘라야 된다면 밑에서 그냥 자르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자르느냐. 그리고 자르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아보리스트들이 전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보리스트들이 거의가 부부 클리닉을 받는다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우리는 뭐 부부 클리닉 받아야죠. 돈 못 벌어온다고.
0: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보리스트는 항상 여러 명이 팀으로 작업을 합니다. 경력에 따라 하는 일도 임금도 다른데요. 초보자인 저는 뒷정리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야외 작업. 너무 더웠습니다.
2: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쓰고 있는 것도 일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해서 그냥 바로 잘라내버리고 싶은데 이 하나하나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1: 오래 걸리죠.
2: 예.
1: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는 안으로 다 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둥이 썩어버리면,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유압조직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감싸는 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썩잖아요. 이 안으로 이렇게 썩는 거예요.

0: 가지 밑살을 두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 줄기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가지 밑살을 잘라버리면 상처가 썩기 시작해 나무 전체가 썩어버린답니다.
1: 제대로 수목 구조 뭐 이런 거를 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죠. 그 멀쩡한 큰 대규목을 갖다가 촛수를 만들어 놓고 대파를 만들어 놓고 그 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참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어요. 저희는 최대한 나무를 안전하게 나무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0: 나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보리스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10년간 조경 일을 하다 아보리스트 일을 배웠다는 시계상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2: 조경 일 하실 때랑 아보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3: 그냥 조경 회사이면 그냥 파리파리 하라. 네? 뭐 이것만 생각하고. 네, 여기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 있게 안정성은 가장 마음에 들어.
0: 나무와 사람에게 더 안전한 작업 방식을 고민하는 아보리스트들.
1: 해봐 이제 같이 이게 딱 돼야지. 상처 넘잖아.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줄기 조직만 안 건드리고 네. 최대한 가깝게 네,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 유합 조직이 탁 나와가지고 다시 안 보는 거죠.
0: 오늘은 로프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1: 성공!
0: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찰 보호기까지 걸고 나면 이제 다시 나무에 오를 시간.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겠죠? 이야.
4: 아이고.
1: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운동 안 한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근육을 이제 깨워야지.
0: 저의 근육을 깨워주러 올라오시는 대장님.
5: 오케이, 간다!
1: 자, 알도 모으고. 어때?
4: 아유.
1: 알 걸어, 이렇게. 풍경을 한번 보여볼게요. 저쪽 산도 보고, 저 앞산하고 높이가 같죠? 그죠?
4: 네.
1: 이렇게 즐기니까.
0: 저는 못 즐길 것 같습니다.
1: 이게 편안해져야 돼. 네. 이게 편안해지만 네. 여기서 작업할 때 네. 작업할 때 편하다고.
0: 이게 편해질까요?
1: 여기서 그대로
4: 네.
1: 거꾸로 뒤집는 거야.
4: 네?
6: 어머니 뭐 없죠?
4: 뭐 없어.
6: 아직도.
1: 자. 그렇지. 그렇게 항하는 게. 야, 뒤집어. 엄마.
4: 아, 무서워. 엄마.
1: 아, 손 놓겠습니다.
4: 아.

0: 자, 똑바로.
1: 이게 뭐 바퀴 매달린 것 같았어.
2: 아유.
1: 시원하죠? 시원하다니까.
0: 그래야지. 괜찮은데. 어쨌든 재밌었네.
3: 멈추면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팔만 뻗어봐요. 팔 뻗어서.
4: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3: 예.
2: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같네요.
5: 그러면 오늘 이거 몇 번 더 올라가나요?
6: 형님 몇 번 가실 거예요?
7: 한 다섯 번 더.
6: 더 맞춰드려야지. 다섯 번 금방 가요, 이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금방 가는데, 피디님은 숙달되려면 한 열 번 가셔야 되는데.
2: 자! 이야!
3: 이야! 정말 그래도 마시겠습니다. 내려왔던 분이 뭐.
1: 이렇게 손이 더 올라가야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그렇지. 조금 더 빨리. 손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

0: 루프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루프가 아니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0: 아,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2: 그렇지.
3: 막대기!
2: 그렇지.
3: 막대기!
2: 예.
3: 네. 막대기!
2: 오케이.
3: 막대기!
2: 예. 네.
3: 막대기!
2: 오케이.
3: 나는 막대기 타고 있어. 아이고! 아. 나무 안녕!
2: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3: 굿잡입니까? 감사합니다. 붙잡해버렸다.
4: 이 교육 과정 중에 아, 낙오한 사람은 없나요? 힘들어서
5: 많죠. 야반 도주한 사람 있어요.
4: 아 정말요?
5: 네. 야반 도주한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4: 제가
5: 얘기도 안 하고
4: 막 지금 막 힘들다고 소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5: 귀여운 거지.
4: 아 귀여워.
5: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막 위에서
4: 네.
5: 슈퍼바이징을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도
4: 네.
5: 처음에 매듭 뽑을 때는 다 덜덜덜 떨면서 배웠던. 그게 쌓이면
4: 네.
5: 이제 선수가 되는 거.
4: 얼마나 더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5: 한 5년?
4: 5년. 아, 그러니까 이 아보리스트 모든 교육도 그렇고 일 자체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나무는 이렇게 급할 게 없지.
4: 네네.
5: 조급할 게 없다고. 그런데
4: 사람들이 네.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항상
5: 효과를 내려고
4: 그래. 네.
5: 이렇게 10년에 할 거를 네. 3일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 힘든 거고. 정 감독도
4: 네.
5: 5년 걸릴 거를
4: 네.
5: 3일에 하서 만족하려 그러니까 네. 죽을 맛이. 그러면 장비 정리해가지고
4: 네.
5: 이제 퇴근하시죠.
4: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어요.
6: 내일은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7: 오늘은 강원도 평창 어딘가에 있는 말 목장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 배워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0: 말들이 뛰어노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이 지붕과 전기줄에 닿아 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데요. 안전을 위해 특수 작업복도 갖춰 입고 신발끈도 단단히 고쳐맵니다.
1: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서 네. 여기 딱 조여주면 네. 그냥 이 다리가 삐삐해 부러져도 여기 여기 위가 부러지거든. 단순 골절이라는
2: 꼭 부러져야 되나?
3: 부러질 거면 단순 본절로 부러져라. 아,
1: 사소한 건데 네.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0: 알겠습니다. 골절이 일어날 거면 단순 골절로. 가지치기 할 때 쓸 손톱까지 빼고. 잘 챙겨주면
1: 빼고 이렇게 해서
0: 바보리스트 작업 중 가장 고난도라는 나무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 오늘도 쉽지 않네요.
1: 자, 여기 올리고 살림 다 버티고 어허.
3: 그렇지, 이제 되네. 이제 근육이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지. 네?
0: 여전히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나무에 오르고 한참 만에 가지치기를 할 나뭇가지에 도착했습니다.
4: 자르는데 이게 전부 지금 뭐냐면 하중이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언더컷을 먼저 하고 톱이 끼지 않을 만큼 톱을 빼서 반대쪽으로 한 1cm 바깥쪽으로 자르면 이렇게 떨어진다. 오호 랜야드 랜야드 밑에 랜야드 조심해야 돼 그거. 네.
0: 나뭇가지 아래쪽을 먼저 잘라주고 다시 위쪽에 열심히 톱질을 하면 성공입니다.
4: 오케이. 엑셀런트.
5: 엑셀런트.
4: 아이, 그렇게 톱질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북, 흥부 박해도시. 그렇지.
0: 배운 대로 열심히는 해보는데.
2: 어휴. 틀어니까 팔이 너무 아파.
4: 톱을 더 빼. 더 쭉, 쭉, 천천히. 톱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급하면 톱이 네. 휜다고. 네. 그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1: 바깥쪽 먼저 자르고
4: 위쪽으로. 네. 조금만 남았다. 조금. 오케이, 거 봐. 아~ 천천히 해도 네. 속도가 빠르잖아, 확실히. 그죠?
2: 네.
1: 훨씬. 네. 여기 올라서
0: 계속되는 가지치기 작업.
2: 너무 떨어집니다!

0: 오케이. 굿잡.
1: 자, 이제 저쪽으로 몸을 돌리고 얘 이거를 먼저 잘라. 그거까지.
2: 이거요? 네. 아, 너무 굵어서.
3: 가장 굵은 나뭇가지도 성공. 오케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일이 점점 몸에 익어가는 기분. 서툴기만 했던 톱질에도 아주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0: 퍼펙트.
2: 감사합니다.
1: 야, 건배. 아, 수고했어요.
2: 아이고.
3: 나무 위에서 마신 물 한 모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4: 잘했어.
5: 소감 얘기 좀 해주시죠.
2: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톱질을 하니까 팔이 아파.
5: 무섭진 않았어요?
2: 하나도 무서워. 팔이 너무 아파. 근력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6: 처음이라 팔 힘으로만 당긴 게 있는 걸까요?
2: 톱질이 손톱으로 톱질을 하는 게 팔이 너무 아픈데요?
5: 아.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2: 처음에 다 그랬죠.
3: 힘들지만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목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모아둡니다. 가지치기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목은 로프를 걸어 통째로 쓰러뜨립니다. 위험목 제거 역시 아보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작업.

0: 가지치기를 마치고 세단장한 나무들.
1: 나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케어해줘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고 또 이 아보리스트라는 일도 당장 뭐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아보리스트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아보리스트가 돼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2: 와. 와, 뭐예요, 이거?
3: 아까 변한 나무에 새 둥지가 이렇게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디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아보리트는 뭐냐면 그 나무가 보내는 말, 몸짓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 아보리트.

0: 자연이, 미생물들이,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1: 아, 이걸 또 깨야 되나요?
2: 장 가르기를 한 번.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4: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1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6: 후원 문의 080-961-9595.
1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3: Kia. Movement that inspires.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우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이 화창한 봄날에 홀로 외로운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늘 그리워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세 딸들. 그리고 넷째 출산일 임박한 만삭의 아내. 그토록 보고 싶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엄마의 비행기 티켓이 없다고요? 과연 세 자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그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이곳이 바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트인데요. 사마르칸트 주위 외곽에 위치한 위성도시 우르그시. 바로 아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이댁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보자. 아빠의 아이들은 누굴까? 어딨지?
11: 아, 여기 호르시다가 누구예요?
10: 아, 네가 첫째 딸이구나. 아, 둘째 딸. 어구 이뻐라, 어구 이뻐라. 셋째는 언니 출동? 네가 막내니? 아유 반가워. 드디어 아빠의 세 딸들 모두 찾았습니다.

0: 아미네. 하데시.
1: 그렇다면 이분이 혹시?
2: 안녕하세요. 혹시 알리 씨의 부인이신가요?
0: 요요요, 알린 아이올라리요. 마카인네스만 알린 아이올로 테라프케.
1: 아, 아빠의 장모님이셨군요. 그럼 엄만 이분?
3: 아싸.
2: 혹시 알리 씨의 와이프신가요?
3: 네, 엄마.
2: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3: 아들, 약시 벌레드. 4시가 홈나더만 약나라다 양맥마킬라다.
1: 세 딸들에다가 곧 태어날 넷째까지 어깨가 무거운 오늘의 아빠가 일하는 곳. 일단 아빠부터 찾아봐야겠는데, 아, 이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도 아니고 아니고. 드디어 유력 후보 발견. 유창한 한국어로 신입 직원을 교육 중인 이분.
4: 여기서 뭐 외교원.
1: 저기 혹시 오늘의 아빠신가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오는 알리입니다.
5: 그러면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4: 아닙니다. 처음에 알리가 2012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5년 동안 일하다가 비자 끝나서 우즈벡 가서 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국에 하고 싶어서 또 2023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만에 가래가 브랜치 나는 기르심가 사밥 윌랑야는 난킹 몰래리부가 난킹 하라자틀 쿠페 피터드 기르시게 마주를 볼름 슈우춘 하라자틀 하셨습니다.
1: 가족을 위해 다시 한국행을 택한 아빠. 아빠의 회사는 자동차의 정밀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라는데요.
6: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자동차 연료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과 반도체 연료 공급 라인의 부품, 방산 부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아빠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할까요?
5: 알리 씨, 주로 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4: 자동차에, 전기자동차에 필요하는 제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관 검사하고, 제품은 만들 거예요.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알리 씨의 세 딸들은 현재 엄마와 함께 외갓댁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2: 혹시 누구신가요?
7: 만 알리네 가이나타스벌라만.
1: 티없이 해맑고 러블리한 알리 씨의 세 딸들. 아무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까지 듬뿍 받아서 그런가 봐요. 게다가 착한 마음씨도 남다르다는데요. 출산이 임박한 엄마를 걱정하는 언니들. 막내도 언니들한테 질 수야 없죠. 애교로 효도하는 셋째 딸 아미나.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건가요?
8: 어, 나도 딸 키우고 싶다.
1: 작은 언니는 엄마 마사지에 돌입. 아유, 이 엄마 딸들 진짜 잘 키웠네.
2: 기분이 어떠세요? 마사지 받을 때?
3: 연출.
1: 연출 아닙니다. 이게 진짜 평소 모습이래요.
3: 원래 언니에게는 하루 안 보겠네. 그프로 중요해.
8: 힝, 정말 너무 부러워요.
5: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1: 사랑스러운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 그냥 똑 부러지기까지. 아빠를 위한 재롱 춤솜씨를 선보이겠답니다. 이렇게 귀여움 한도 초과인 러블리 세자매. 아이고, 잘 추네. 그렇게 세 딸들이 착하고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동안 아빠의 시간은 일과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완성된 부품의 미세 스크래치 확인 검사 등 제품의 불량 유무를 살피고 있는 아빠 알리 씨. 잠시 제품을 육안으로 다시 살펴보더니

0: 갑자기 어디 가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1: 아니 왜?
2: 차장님, 롤리킴 제품이 좀 치수가 상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좀 같아요.
3: 메터기가 치수가 어디가 안 좋아요?
2: 구호기가 좀...
0: 아, 그렇군요. 알리 씨가 뭔가 제품의 이상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2: 라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3: 한번 가볼까요?
2: 네.
0: 곧장 공장 설비를 살피러 갑니다.
3: 공구 파손은 안 되고 잘 되고 있어요. 네.
0: 제품에 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품을 살펴보더니 제품이 만들어지는 설비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알리 씨와 차장님. 확인 결과 다행히 제품엔 이상무. 그래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 작은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알리 씨의 꼼꼼함.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꼼꼼함은 필수 덕목일 텐데요. 신입 직원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믿음직스런 에이스 직원 알리 씨.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4: 저희가 설비가 80대가 있는데 전체 설비를 다 볼 수 있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직원이고 나무를 할 때 없는 직원입니다.
0: 지금 아빠에게는 오로지 일 그리고 가족뿐입니다.
2: 알리요. 예, 아살람 알라이쿰. 시지 악시니스 안락시스. 안외가 맞았어요. 아, 무슬림아. 아, 무슬림아. 사이 악시미 하.
0: 요즘 아빠 머릿속은 만삭인 아내와 곧 태어날 넷째 걱정으로 가득하다는데요.
2: 와이프가 나한테 100%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비밀이랑 나한테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만약에 딸 되면 아들 될 때까지 또 알리가 열심히 열심히 먹어야 돼. 아들 될 때까지 열심히 먹어야 돼.
0: 곧 동생이 생길 알리 씨의 세 딸들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노래에 율동에 어딜 가길래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아이들이 자주 와봤던 곳인가 본데요. 얘들아, 이모도 같이 가.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세 자매. 엄마 하비바 씨에게도 익숙한 장소인 것 같죠?
5: 나는 келелигөйүн мен ошол жакка той болуп түшкөнмүн оженим ошол жакка туулуп өскөнлөр дажонумдун үйлөрү кайнатамдын.
0: Иrekе айдыл чингарыл방문하는 날이면 가족 식사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한답니다.
6: 여기 시댁에는 자주 오시나요?
5: 아, 대열레 하 하프타 келип турамын. Өзү эки күчкө алынам келип эки күн туруп кетип отурат. Дажонум yoshlari katta bo'lganligi uchun tez-tez xabar olib turamiz. Mazdalar bo'lmagani uchun balinsaga olib ketgan edilar akamlar. Kasalxona.
0: Ne, kurokunyo. Beone ibonashin Ali si abonime kweyul bilgesseunida. Hanpyeon aidireun baro yeopjibin sachonne jibeuro chulbal. Dulje muslimhaneun geuse jejakjinwa chinhaejin geo gatjo? Oneureun sachon malgo PD ajeussi-ante deo gwansimi ganeun moyang.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러블리 세자매의 또 다른 놀거리는 바로바로 양사료 주기. 이 양은 중앙아시아 토종 품종으로 샤슬릭과 팔로브 등 우즈베키스탄 요리의 주요 식재료가 된다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완성돼가는 동안 아이들은 노는 게 일. 부럽다. 이모도 맨날 놀고 싶어. 한편 현직 요리사이기도 한 외할아버지는 사돈댁에 와서 요리도 해주시고 마치 아빠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배꼽 시기가 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일 시간이죠? 식탁 위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컷 놀다 먹는 밥은 이 이상의 꿀맛이 없겠고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어른들에게도 풍요로운 안식을 주는데요. 다 같이 모여있기에 더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7: 혹시 알리 씨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반대는 안 하셨나요?
8: 야, 막 요즘 뭘 쓴다, 엄마. 사박 시켰어요. 나는 화살 안 달고 준다.
5: 그들은 그프록 이글랍 콩크얀 파이트에 mana ko'chadagi bola bachalarni dadasi kelib uyga kirib ketgan payt bular ham nima bizlarni dadam qachon keladi deydi.
9: Dadasi sog'inib tezroq kelinglar.
10: Dada keling. Osiyam dada keling.
11: Assalom osiyasiz.
0: Se taldirei baramcheom onjenganeun i jarie appado hamkehaneun nari ogetjo? 얘들아, 그때까지 지금처럼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크면서 아프지 말자. 한편 아빠가 있는 한국의 김해시에도 작은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 다문화 거리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과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이 즐비해 경남의 이태원이라고도 불리우는 김해 다문화 거리. 휴일을 맞아 아빠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아빠, 오늘 고기 많이 사시는데요? 아, 직접 요리하신다고요? 양고기에 닭고기까지 잔뜩 사는 걸 보니 고기 파티라도 하나 봐요? 오늘 솜씨 좀 발휘할 모양인데요?
12: 예스라월라는
2: 뭐? 이게 뭐?
12: 왜 오늘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요?
2: 오늘 그 맛있는 거 그 만들어야 돼요. 그 샤실릭하고 우즈벡 음식을 팔로우. 그것 때문에 그 필요하는 거 그냥 사고 그다음에 기숙사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 친구들이 맛있어 해요? 알리 씨 음식?
2: 진짜 알리가 제일 보스잖아요. 이 어린
0: 고기를 그렇게 많이 샀으니 알리 씨 오늘 지출이 좀 크겠는데요?
2: 네, 부단히 이렇게 할걸요. 시험 가려면 얼마 나왔어요?
12: 10만 8천.
2: 10만 8천.
12: 어떻게 하라고요?
2: 비디님 계산합시다.
12: 제가 해요?
2: 비디님.
0: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신 거구나.
12: 제가 해드려요?
2: 네, 비디님 하면 좋겠습니다.
12: 싫어요.
2: 부자 사람이잖아요.
0: 얼떨결에 부자 사람에 등극한 제작진. 결국 제작진 찬스 성공. 아빠 진짜 알뜰하시네요.
2: 우리한테 이제 많이 샀으니까 보너스가 뭐라는 빛을 주면 아빠 다시 왔어요.
0: 진짜 알뜰하다 못해 살뜰하기까지 한 아빠. 빈틈없는 근검절약 정신 마음껏 발휘하고는 양손 가득 식재료 사들고 무겁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은 곳은 또 다른 상점인데요. 잠시 후 2차 쇼핑 시작! 그런데 왠지 불길한 이 느낌은 뭘까요? 잠시 후 계산은요?
2: 아, 계산해 주세요, 피디님. 피디님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자 사람.
0: 결국 이번에도 제작진 찬스 10분 활용하는 알리 씨.
2: 영수증요.
0: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선지 영수증만큼은 또 꼼꼼히 챙기십니다.
2: 브로이드 하틀 키트드. 400명, 500명. 저희 께서 우즘 샥스 약속을 무슨 700, 800명 계속 골라드. 우즈벡에서 돈 보낼 때 아버지한테 따로 $200 보내고 그다음에 와이프한테 따로 400, $500 보내고 그다음에 형님한테 $200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이쪽 저쪽 가족들 살림에 보태주느라 알리 씨가 알뜰한 거였군요. 덕분에 가족들의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졌는데요. 우르그세 명소라는 이곳은 수령이 600년에서 1000년이 넘는 거대한 플라타너스 고목 50여 그루가 숲을 이룬다는 초르치노르 정원, 그중에서

0: 엄마.
1: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나들이 장소네요.
2: 아비 봤어? 안 힘든지요?
1: 만삭이라 힘든 엄마에게도 아주 좋은 휴식처.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아빠의 고향 참 좋은 곳이네요. 이 플라타너스의 숲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이 샘물입니다. 나무 뿌리 사이에서 솟아나와 작은 연못을 이루는 이 샘물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신성하게 여겨진다는데요.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2: 아, 이물 그냥 마셔도 돼요?
3: 신나지 없더만. 무만에 옛다이단 적 없더고. 만 옛다이단 가나. 만 아예 옛다이단 적 없다 뭐. 우리가 차가라면서 뭐랄까? 우리가 차가라면서 어떻게 아까워서 신난 포화되는 이차도 이심릭 수.
1: 젊은 연인들에겐 유명한 데이트 코스이기도 한 이곳. 엄마 아빠도 여기서 데이트를 했군요. 이처럼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알리씨의 고향. 지금은 알리씨가 없지만 가족들은 알리씨와의 추억을 종종 꺼내보곤 하는데요. 그 무렵 알리씨는 조금은 바쁜 주말을 맞았습니다. 가까운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건데요. 총괄 셰프는 바로 알리 씨. 아.
4: 네. 네, 지금은 오씨 만들고 있습니다.
5: 오씨?
4: 네. 오씨는 지금 먼저 고기 하고 그 다음에 당근 같이 묶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볶음밥 있잖아요. 볶음밥처럼. 네.
5: 기대가 맞죠?
4: 네.
5: 퍼.
4: 네.
1: 저도 알리 씨 요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메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4: 자식 고!
1: 아빠 지금 불 피우는 거 맞죠?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요리사에도 도전해봤다는 알리 씨. 지금 이거 막 하는 거 아니라고요.
4: 그러면 스타트 합시다. 고기.
1: 와우! 고기 대령이요? 일종의 꼬치구이인 샤슬릭은 고기 육질과 불 조절이 관건.
4: 양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와, 맛있는 거야.
1: 맛있겠다.
4: 갑자기 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불 나오면 그냥 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 오늘의 총괄 셰프, 일단 샤슬릭 파트에 지시를 해두고 급히 자리를 이동? 어떻게 오씨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야, 뭔가 육즙이 잘 우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4: 아까 넌 양 없이 끼다 넌.
1: 알리 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넌도 준비 완료! 손발이 아주 그냥 척척 맞네요. 그러는 사이 저 육즙 떨어지는 것 좀 봐요. 진짜 침 넘어가요. 아빠 오늘 발에 불 나겠어요. 샤슬릭도 챙기고 오씨도 챙기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덕분에 척척 식사 준비가 돼가는데요.
4: 이거는 뜨거워서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바람이 나와서 먹으면 말랑말랑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1: 맛있을 때를 손님들이 놓치면 마음이 급해지죠.
4: 데리나 빨리 오세요, 친구. 무슨 말이야?
1: 자, 드디어 시식 임박.
4: 비스밀라히 라흐만 라힘.
1: 과연?
4: 맛이 어때요? 괜찮습니다.
5: 완전 맛있어.
1: 네. 오, 맛있나 봐. 맛있나 봐.
5: 아이고, 와이프.
4: 예.
5: 여기 몇 월 달에? 며칠 안 나와?
4: 4월 11일 달까지.
5: 딸이 좋아, 딸이 좋아.
4: 딸 때도 아들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1: 아이고.
6: 우리는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같이 모아서 이렇게 샤슬릭, 오셔 같은 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알리한테 감사하고.
7: 알리는 요리도 잘하고, 그 일일도 잘하고, 그 안 좋은 거는 없어요.
1: 샤슬릭으로 무르익어가는 저녁. 손님 초대엔

0: 빠질 수 없는 오씨가 대기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울푸드이자 일종의 볶음밥인 오씨는 원래 큰 접시에 가득 담아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래요.
1: 네, 괜찮습니까?
2: 이거도.
1: 이것도 같이 먹어.
2: 같이 먹어야 돼.
3: 우리의 손가락 없어서 한번 손으로 맛이 한번 확인해 볼까?
0: 오씨는 손끝으로 온도를 느끼면서 먹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2: 오씨 어떻게 요리 잘 됐어요?
4: 네, 잘 됐어요.
5: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3: 맛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0: 알리 씨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모두의 공통 화제는 단연코 가족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동료들과의 수다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저물어가는 밤. 알리 씨의 그리움. 세 딸들과 아내는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오늘처럼 피크닉을 즐긴다는 가족들. 아이들도 하나둘 고사리 손으로 손수 짐을 실어다 옮기는데요. 웅장한 바위산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우르그 특유의 그림 같은 풍경. 어이구 맛있어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기는 꿀맛 같은 식사.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2: 여기 가족 피크닉은 자주 오시나요?
6: 아, 혹시 저기한 테스트 아일랜드 들어갈래?
7: 에카보등, 메카보등, 에카보등. 맛있을래.
0: 그럼 그럼 최고의 행복이지. 비록 이 자리에 아빠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곁에 계셔서 참 다행인 알리 씨의 세 딸들.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2: 잠시 저를 좀 봐주세요.
0: 제작진의 긴급 공지.
2: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0: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인데요.
1: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빠를 만난다니.
6: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2: 하비바 씨 지금 티켓을 받았는데 하비바 씨 티켓은 없잖아요.
0: 엄마의 비행기 티켓이 없다고요?
8: 출산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하비바 씨의 엄마 아빠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9: 아마니 브린저링의 파르산들은 서울에 약간 군대에 계약한 파르산들은 콜롬이 올라왔음 브린저링이 쉬만이. 그들은 아이엠 다다 버릅 켈랩 아일랜드 켈세라 가사도 많이 마마.
10: 애니만 이제 뭐 하여름 게 캠에간데. 그다음 벌레 özümüm özümü yoqotib qo'ydim. Kayfiyatim a'lo. Bir xursan bo'laman, bir yana qizimni qolganini o'ylayman. Lekin tez orada shuni o'ziga ham farzandlari bilan borishni Alloh nasib qilsin.
2: Biyengi tanın go an musawoyo?
11: Peki.
12: 저는 큰 여자예요. 작진 않아요.
2: 작아요.
0: 비행기 타는 것쯤이야 무섭지 않다는 세 살 막내.
12: 인지골이 있는 꽃다르시게래. 언제 갈 거냐고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0: 그래서 알리 씨 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체 없이 다음 날 아빠 만나러 출발. 신났네, 신났어. 증조 외할머니까지 배웅을 나온 이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 있는 동안 대신 엄마를 보살펴주기 위해 아들 집에 와 계시기로 한 건데요. 얘들아, 엄마 목까지 아빠 얼굴 실컷 보고 오자. 드디어 아빠에게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르그스에서 타슈켄트로, 타슈켄트에서 인천공항으로, 또 인천공항에서 아빠가 일하는 김해까지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잘 다녀오렴. 한편 아이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 알리 씨. 오늘 알리 씨가 찾은 곳은 장난감 가게군요.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양가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는 알리 씨. 딸들을 위해서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세 딸들에게 보낼 장난감을 사러 온 모양입니다.
3: 세 명은 딸도 생각이 틀려요. 작은 딸 무슨 생각, 두 번째 딸 무슨 생각, 큰 딸 무슨 생각 다 알아야 돼요. 좀 힘들었어도 힘들겠지만 애기들한테 잘해 줘야 돼요.
0: 우와, 장난감을 많이도 사셨네요. 그런데 잘만 하면 딸들에게 직접 건네줄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 집에서 출발한 지 꼬박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 그런데 비행기 안 무섭다고 큰소리 똥똥 치던 막내 아미나가 어찌나 울었는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혼을 쏙 빼놓았다는 후문. 그 사이 비행기는 어느새 인천공항에 다을락말락.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
4: 오래
0: 그런데 아빠를 어떻게 찾아가죠? 바로 그때. 외할아버지 돌격 앞으로.
4: 감양욕 미래 떨어졌습니다.
0: 찰떡같이 알아들은 친절한 시민.
4: 부킹, 그 버스 티켓. 라흐마트만 해드래. 감사합니다. 라흐마트만 해드래.
1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친절한 시민을 만나 매표소 코앞까지 가는데 성공. 하는 줄 알았는데 유인도 무인도 매표소는 전부 패스. 그렇게 한참 만에 돌고 돌아 매표소에 도착한 가족들.
4: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4: 강냠욕. 응? 강냠욕. 강냠욕. 강냠욕.
14: 함양역이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디신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가시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세요.
13: 왜나 갔다 오라만 내신 거?
14: 광명역. 아. 네, KTS 광명역이에요. KTS 광명역. 네. 자, KTS 광명역 가시는 거.
4: 몇시대?
14: 다섯 명이에요. 어? 어떻게 다섯 명이에요?
13: 아미나.
4: 아미나께.
14: 어른 두 분에 어린이가 세 명이에요.
4: 몇시대?
0: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티켓 구입 성공? 오케이, 오케이. 언어는 달라도 손짓 발짓하면 다 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14: 게이트 넘버 6.
13: 감사합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0: 참 예의 바른 이 가족의 다음 관문은?
4: 올해 어때? 네. 미니스 빌.
0: 그나저나 오늘 외할아버지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외할아버지의 활약으로 무사히 버스 승강장에 닿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잘 찾아온 것 같죠? 밝은 웃음 되찾은 외할아버지.
15: 이거 찍어.
0: 둘째 무슬림 하는 그새 카메라맨으로 변신?
4: 무슬림아!
0: 이번엔 언니에게로 갑니다. 막내는 막내답게.
4: 니나 갔네? 맞다네.
0: 한편 언니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철이 뛰고 지칠 줄 모르는데요. 둘이 참 잘 논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 번째 관문 무사통과 직접. 이번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버스 기사님.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풍경.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운 외할아버지도 잠시 인증샷 삼매경. 바다는 처음 보는 거지 얘들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새로운 아빠가 있는 나라. 첫째 후르시다는 창밖 풍경을 감상 중인데요. 아빠 좀 이따 만나요. 같은 시각 아빠는
3: 아직까지 뭐 했어요? 공주님 오늘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0: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 중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는 중인데요. 잠시 후 가족들은 무사히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4: 진양역.
0: 다음 목적지는 김해시에 소재한 진영역.
4: 베이비.
15: 베이비 하울. 패스포트 있어요?
4: 네, 우주.
15: 패스포트. 베이비 패스포트.
4: 패스포트?
10: 패스포트. 님말도
0: 아이들 나이 확인을 위한 여권 전달 완료. 잠시 후
15: 진영 스테이션 107.
0: 진영역 고속 열차 티켓 구입도 완료.
1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다음 관문을 위해 지체 없이 전진하는 외할아버지. 정말 든든한데요.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는 자동이네요. 우리 할아버지 화이팅. 저 보고 힘내세요. 그러는 사이 진영역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열차가 아빠가 일하는 김해시로 가족들을 실어다 줄 텐데요. 열차에 올라탄 가족들은 고된 여정에 드디어 골아떨어지고 말았으니 외할아버지도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한편
16: 아, 오늘 금일 그 알리 씨 가족들이 그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고 그 진영역으로 오늘 도착하는데 깜짝 파티로 준비할 거니까
0: 가족들의 방문을 알고 있는 아빠 회사 관계자들. 아빠와 세 딸들의 깜짝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족들과 동행 중인 제작진과 연락을 시도해봅니다.
16: 아, 몇 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17: 앞으로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18: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17: 네네, 3시 27분.
16: 아,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네. 픽업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긴 여정에 지쳐있을 알리 씨 가족들을 위해 진영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한 건데요. 광명역을 출발한 지 약 2시간 30분. 가족들이 드디어 진영역에 도착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두 언니들은 다시 쌩쌩해졌는데 막내는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바로 그때
4: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아빠를 만나게 해줄 분과 무사히 만났습니다.
7: 넷째야,
2: 둘째?
4: 서나마.
2: 첫째구나.
4: 안녕. 하여튼.
7: 아빠를 주시네.
15: 우리 아빠 데려가 주실 거예요?
2: 네, 데려가 줄게요.
13: 서나마.
0: 아빠 회사와의 거리 이제 불과 약 4km 남짓. 먼 길을 오고 또 온 끝에 이제 정말 아빠와의 깜짝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아빠, 딸들이 지금 김해에 있어요. 아빠 빨리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있는 낯선 도시가 그저 신기한 세 딸들.
13: 나도 안 가게 일래. 아니, 싫다, 나도 안 가. 눈만두?
0: 집을 출발한

0: 장장 26시간 만에 세 딸들이 아빠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아빠 몰래 회사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아이들.
1: 아, 나 당신 아이였어.
2: 아, 나도 됐어요.
3: 앉으세요.
0: 모니터로 보이는 아빠의 모습에 집중하는데요.
2: 나랑 더 별일해.
0: 화면 속 아빠는 딸들이 몰래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무슬리마. 마음이 급해졌는지 무작정 아빠를 찾아 나서는데요. 언니와 동생도 함께 아빠를 찾아보겠다고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디에도 없는 아빠. 사실 아빠는 다른 건물에 계시거든요.
1: 조금
3: 이따 만나게 해줄 거예요.
0: 무슬리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시각 맞은편 건물에 자리한 구내식당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회사의 행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매달 열리는 생일을 맞은 동료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행사가 있는 날. 잠시 후 생일 축하 다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 4월 생일자 생일 축하하는 시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0: 이달의 생일을 맞은 동료들이 축하를 받는데, 물론 아빠는 생일이 아니고요. 그저 동료를 축하해주러 자리에 참석한 것. 마침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절친한 동료가 생일을 맞아 아빠에게도 더욱 뜻깊은 오늘의 자리.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겠죠?
3: 아,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생일도 아닌데 선물이라니 어안이 벙벙해진 아빠.
2: Second.
0: 제작진의 사인을 받은 가족들은 구내식당으로 출발.
3: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4: 예.
3: 뭘까요?
4: 선물은 통 말고.
0: 이제 딸들은 아빠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 아주 특별한 선물.
4: 이건 아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0: 아빠와의 거리 불과 10m, 9m, 8m, 7m, 6m.
5: 아니면
3: 누가 갈까요?
5: 누가 가고 싶어요?
3: 애기 보고 싶어서. 애기가 왜 보고 싶어요?
0: 바로 그 순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아빠! 알리 씨, 뒤를 돌아보세요! 뒤에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빠를 위한 선물. 세 딸들이 아빠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을까요? 휴대전화 화면 너머로 보던 세 아이들을 눈앞에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빠와 세 딸들. 지금처럼 얼굴을 맞대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을 이끌며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 누구보다 아빠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겠죠? 그리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아빠의 동료분들께도 인사를 전할 시간.
6: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바로 그때 엄마의 깜짝 등장.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빠의 소원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7: 가들리김데 존스 카레에서 어머니 이슬랩 유럽스즈미 kızlarımız bilan birga qiziqarli vaqt o'tkazing. Ayam bilan dadam ham birga yaxshi aylantiring. Tez kunlarda ko'rishishlik nasib qilsin. Sizni sog'inib qoluvchi Habibangiz.
0: Kirigu appa va se daldire qum katin shigani pelchojossimida. 마치 봄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로 다가온 세 딸들. 아빠는 오늘의 추억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의 풍경 속에서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소중한 추억들. 아빠는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붙들고만 싶습니다. 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를 눈과 마음 속에 가득가득 담아가고요. 무엇보다 아빠의 얼굴과 아빠의 목소리를 가슴 한가득 담아갑니다. 아빠는 딸들 곁에, 딸들은 아빠 곁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떨어져 있었기에 서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마음을 다합니다.
8: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와, 이거보다 진짜 말 못해요. 말 좀 못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리밖에 다른 사람 몰라요.
0: 그 언젠가 다시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0: 많은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 탄 이가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8: 코어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어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어의
9: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0: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의 흔적은 집에 남는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에 남을 수 있도록 야, 좋다
10: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가까운 휴식 맥심 TOP
11: 잘하네
12: 방금이요?
13: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14: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넷으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넷으로 환급 받아
15: 타이레놀 근육 뒤엔 타이레놀 ER 반은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오래가는 타이레놀 ER. 근육통도 타이레놀이 잘하니까.
16: 빈속에 먹어도 되네.
17: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0: 스쳐 지나갈 뻔했던 풍경을 눈에 담고 걸어서는 닿기 어려운 곳까지 갑니다.
1: 아, 풀냄새.
2: 아, 좋다.
0: 4년 전의 추억을 되살려 다시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우연한 만남은 짜릿하고 더 깊숙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면 이동하는 순간도 다 여행이 되거든요.
0: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3: 오호.
0: 여기는 베라크루스입니다.
3: 구이도, 구이도.
0: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베라크루스주. 최대 도시 베라크루스부터 해발 3,200m의 고산 마을을 거쳐 주도 할라파까지 240km를 달립니다. 시작은 베라크루스 시입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최대 항구 도시로 카리브의 특유의 활기와 낭만이 넘칩니다. 저는 여기만 오면 노래가 절로 나와요.
1: 깐사이노조레 Porque cantando se alegra el cielito lindo los corazones.
0: 베라크루스에 오면 꼭 봐야 할 명물이 있는데요.
1: Hola!
2: Hola!
1: Hola! ¿Cómo están?
2: Sí!
1: Hola, ¿cómo estás?
2: Bien.
1: ¿Cómo te llamas?
2: José Fabián. Así es.
1: Me llamo Lucho.
2: Lucho. Es coreano.
1: ¿Coreano?
2: Sí.
1: Corea. Uno, dos, tres. ¡Uh!
0: 자, 집중해야 합니다.
1: 예!
0: 다시 볼까요? 기도를 하고요.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따라 들어가서 동전을 주워 나타납니다.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동전 사냥꾼의 활약. 베라크루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카 모네다스입니다.
4: Y ver cómo enseguida salen, ¿no? Y atrapan la moneda. O sea, qué padre. Se siente muy bien.
5: Se arriesgan y se meten en la profundidad. Muy bien.
1: ¿Cuándo tiro la moneda? Pido un sueño.
2: Ah, un deseo.
1: Pido un deseo.
2: Que te lleves una mexicana para tu casa.
1: ¡Cog, Ivonne Noen! ¡Mustarague! ¡Chemique! ¡Fecheseo! ¡Órale! Voy a tirar. ¿Cómo?
2: Sí, nada más que le vayas a pegar al barco, lo vas a hundir. No, por allá.
1: Ok.
2: Sí, correcto.
1: Dame cinco.
2: Cinco.
1: Órale. Ya.
2: ¿Una vez más? ¿Se saludan en beso o no?
1: No.
2: ¡Ay, ya me quieres! ¡Ay, ya me gusta!
1: ¡Uno!
0: ¡Dos! 동전이 바다 바닥에 닿기 전 정확하게 낚아채는 게 기술입니다. 약 10초 남짓의 짜릿한 묘기입니다. 충분히 당당할 만하죠?
1: 예스! 와, 이거 똑같아요. 제가 던진...
2: 체크라.
1: 제가 던진 10배소 동전입니다. 이거 거의 마술쇼인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주웠지, 이거를?
0: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나와 관광객들을 상대합니다. 입수 횟수가 잦을수록 벌이는 많아지죠.
1: ¿Cuánto tiempo hacen este trabajo?
6: Yo tengo de los 9 años.
1: 9 años.
6: 15 años tengo
1: aquí. 15 años.
6: Tengo 30 en llegar a los 15.
1: Ah,
6: pero esta tradición tiene más años.
1: Ah.
6: Hay un señor que tuvo 50 años y ya de ahí de él, de parte de él.
0: 현재 활동하는 사카 모네다스는 약 30명 정도라는데요. 주말에 베라크루스 항구에 가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베라크루즈는 제가 4년 전에 자전거로 멕시코 횡단여행을 할 때 가장 좋아했던 곳이라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자전거로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0: 유명 관광지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1: Hola, señor. Buenas tardes. Tengo aquí para rentar una bici.
0: 해안 산책로부터 화산 하이킹까지 베라크루스의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2: Para montaña, para...
1: 이거 쿠션도 좋고 무게도 딱 적당합니다. Me gusta.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알루미늄은 이 충격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지기도 해요. 이런 자전거가
2: Muy fuerte.
1: 딱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좋고요.
0: 대여하기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죠.
1: 브레이크 좋고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이렇게 점을 찍듯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하는 순간도 다 여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그 선을 그리는 순간들이 추억이 됩니다.
0: 저는 4년 전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부터 칸쿤까지 자전거를 타고 3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제 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죠.
1: 나름 자전거 여행 전문가로서 간단한 준비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달린 이 친구는 텐트입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를 지켜줄 텐트예요. 저를 지켜줄 두 번째 친구. 짜잔. 라면은 필수입니다.
0: 그 외에 침낭과 구급상자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짠.
0: 모든 준비 완료.
1: Que gracias, señor. 지금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리는데요. 하루에 400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2: Que regreses como te vas, con salud.
1: Muchas gracias.
2: Con salud.
1: 자, 이제 베라크루즈 자전거 여행 시작합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오직 LG만이 가능한 정수 기름때를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기름맛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선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투웨이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9: 리아 두통제요.
10: 언제까지
11: 그렇게 먹을 거야.
10: 이 맛에 빠져봐.
11: 리아 두통제요. 새로운 맛도
10: 근본의 맛도
11: 우리 함께하자. 롯데리아.
0: 먼저 멕시코만 바다를 끼고 넓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달립니다. 확 트인 풍경에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기분이 최고입니다.
1: 올라. 올라. 코레아. 올라. 사람들이 너무 좋고. 아주 낚시하시네. 올라, 제니얼. 바모스!
0: 현지인들의 일상과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올라!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속도입니다. 거기보다는 살짝

0: 빠르고 차보다는 내리는 속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1: 기분 탓인지는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 왠지 현지인들도 더 반겨주는 것 같아요. 해안을 벗어나 먼저 코프레 데 페로테 산을 향해 갑니다. 정상 부근까지 하이킹 코스가 잘 돼 있어 자전거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0: 와! 지금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구름이 어쩜 이렇게 멋있어. 저걸 풍덩 뛰어들고 싶네요. 아, 올라.
2: 내가 내려갈 queso natural. 100% de vaca.
0: ¿Hicieron en su casa?
2: Sí.
0: Aquí, en este pueblo.
2: Elaboradas en casa.
1: 간 만든 치즈라니 솔깃한데요. 베라크루스는 멕시코 내에서도 치즈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0: ¿Puedo probar un poquito?
2: Sí.
0: 와, 오, 촉촉해. 마침 좀 출출했는데, 맛있다. 약간 짭짤해가지고,
2: rico.
0: Qué fresco, qué fresco. 길 가다가 어떻게 이런 치즈를 만나죠? 그것도 집에서 만든 수제 치즈. Me gustaría comprar los quesos. ¿Cuánto cuesta un queso?
2: 20 pesos cada uno.
0: ¿20 pesos?
2: Sí.
0: ¿En serio?
2: Uh-huh.
0: Entonces, me gustaría comprar tres quesitos.
2: Ah, sí, tres quesitos. No?
0: Sí, sí, sí, sí, por favor.
2: Ajá. Uh-huh.
0: 진짜 싸네요, 진짜 싸. 세 개를 사는데 60 peso.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 거의 혜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가격입니다. Muchas gracias.
2: Sí.
0: Entonces, muchísimas gracias. Nos vemos pronto. Gracias.
1: 예상치 못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 자전거 여행의 묘미입니다.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코프레산 입구 마을입니다.
0: 홀로 세뇨.
3: 홀라
0: 세뇨. 아, 돈데 봐. 아, 빨 꼬메. 벌써 배고픈가 보네.
1: 이 마을에서부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길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멈췄습니다.
0: 홀라 세뇨. Buenas tardes. Y me gustaría subir al cofre. ¿Es el camino?
4: Sí, sí.
0: Pero es peligroso subir en bici.
4: En una parte, ¿verdad?
5: Hay partecitas que está feo.
4: Está feo ya para... hay una parte que ya no puedes andar en bici, ya tienes que ir caminando.
0: ¿Podría dejar la bici en su terreno por un momento?
5: Puedes dejarla aquí.
0: ¿Aquí? ¿Sí? Con...
4: sí. Vaya,
5: déjela por un tal los bultitos aquellos.
0: Ajá.
5: Y déjela recanteada.
0: ¿Allá?
5: Sí.
0: Ajá.
5: Pasarla a traer al rato.
0: Sí.
5: Que allá se descubre todo para todos lados. Para Veracruz, para... Estando, porque está nublado, a lo mejor no se ve para allá. Que el Señor los lleve por un buen camino y vayan con cuidado y que regresen sanos y salvos.
0: Muchas gracias. Gracias.
5: Sí, sí.
0: 저도 이 산을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힘차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1: 정상 부근까지 도로는 나이지만 비포장인데다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두 발로 산을 오릅니다. 정상까지 약 1000m를 올라가야 하는데요. 비교적 쉬운 등반 코스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져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전거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0: 날씨 좋다. 지금 여기 공기는 꽤 쌀쌀하거든요. 근데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니까 그게 좋네요. 정상 올라가면 진짜 얼마나 더 멋있을까. 너무 기대됩니다.
1: 한두 시간 정도 걷는 거라 부담도 없습니다. 순조롭게 500m를 올라왔는데요.
0: 와, 여기 이렇게 작게 작은 성당이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아마 여기부터 길이 험난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성당에 이 트레킹의 안녕을 한번 기원하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바모스!
1: 주변에 나무가 사라지고 날씨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 괜찮겠죠?
0: 지금 제가 걷는 이곳이 벌써 해발 4,000m예요. 한라산보다 거의 지금 제가 두 배 위에 있는 거거든요.
1: 순식간에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고산의 날씨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0: 일단 풍경도 그런데 정신 살짝 몽롱해집니다. 한 발, 한 발. 지금 저보다 우리 피디님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매운맛을 느껴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2: 갑시다. 끝 좀 봅시다.
3: Vamos! Vamos, vamos.
2: Vamos, vamos, vamos.
1: 정상에서 뻥 뚫린 풍경을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0: 어쩜 날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냐. 금세 구름이 딱 꼈네. 아, 아쉽네. 아까 엄청 예뻤는데. 아, 여기 지금 안내판에 이 위에 안테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등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1: 그래도 그냥 갈 순 없죠. 잠시 앉아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0: 아이고, 좋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코프레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4,100m예요.
1: 고산병 증세는 없으니 다행입니다.
0: 지금 저기 저 안테나 있는 네모난 바위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이 산의 상징인 코프레입니다. 코프레가 뜻이 네모난 상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보물 상자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열면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순간 꼭대기만 구름이 걷혔습니다. 주변을 구름이 감싸고 있어 오히려 장관입니다.
0: 왔다고 나를 반겨주는 건가? 하늘을 보여주네.
1: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서 얼떨떨합니다. 정말 신비한 자연의 세계입니다.
0: 지금 구름이 제 발 밑으로 쫙 깔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안개랑 구름이 싹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지의 숲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천국입니다. 야! 우와!
1: 멀리서 온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최대한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힘내고 있는 듯한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0: 홀라 미고.
1: 자전거를 맡기

0: 오는데 많이 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있어요.
1: 일단
0: 지? 아, 프란초. Quantos caballos tiene?
1: Cuatro.
0: Tres. Cuatro. Tres. Tres caballos.
1: Ajá, y esta y otros dos más allá.
0: Ah, ¿en serio?
1: Hay vacas.
0: ¿Y vacas también?
1: Ranchos.
0: Entonces, si tiene un terreno en mi casa, yo podría acampar solo una noche. Porque estoy viajando en bici.
1: Vamos a hacer esto, vayan a ver si les gusta.
0: Ajá. Ah, sí, sí, sí, perfecto. Muchas gracias. Si me gusta, podría dormir una noche. Muchísimas gracias. Ya, 이렇게 정말 처음 온 저 이방인에게도 본인의 마당을 내어주시는 이 인심, 이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아케스 멕시코.
2: 이런 인심 덕에 3개월간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야생동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꼭 민가에 텐트를 칩니다. 아까 만난 농부가 동생 집을 소개해줬는데요. 마당이 넓고 아주 훌륭합니다.
0: 올라.
3: Buenas
0: noches. Buenas
3: noches.
0: ¿Cómo están?
3: Bien, gracias.
0: Hola. Hola. Hola. Muchas gracias por invitarme a estas horas. Muchas gracias. Gracias. Hola. Ay, bo. ¿Cómo se llama?
3: Suhei.
0: Suhei. Su hija. Suhei. Hola. 부끄러운가 봐.
2: 부부와 사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화덕은 산간지대의 필수품.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을 덮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물씬 풍기는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0: 나 살라달라 카메라. 올라. 너무 귀여워. 깨뜨리나.
2: 아내분이 뜨거운 커피를 먼저 내주시는데요. 환영의 뜻입니다.
0: 해지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따뜻한 이 집 분위기며 이 커피 한 잔 내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2: 커피 향에 긴장도 풀리는데요.
0: 야, 이거는 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눈물 나요. 아, 안타깝지만 좀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쉽게 인사를 건네기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게 쉽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멕시코는 이런 문화가 남아있어서 제가 이 멕시코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저녁은 대충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따뜻한 식사까지 내어주시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0: Muchas gracias. 와, vuel rico.
2: 손님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손님이 오면 최대한 환대하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0: 특히 저는 이 콩을 좋아하는데요. 이 콩이 팥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팥을 단팥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팥을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팥이 어떻게 달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2: 멕시코에는 내 집이 곧 당신의 집이란 말이 있는데요. 집에 발을 디딘 순간 손님도 한 가족이라는 환영의 의미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0: 또 할 게 누가? 아끼?
4: Sí, aquí usted guste puede poderles enseñar otro poco
0: más. Sí, sí, sí. Que descanse y buenas noches.
4: Buenas noches.
0: Dulces sueños.

0: 자,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마당 옆 다용도 공간인데 땅이 평평해 텐트를 치기에도 좋습니다. 텐트에 매트가 있고 없고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죠. 저는 필수로 챙깁니다. 새벽에 추워질 걸 대비해 침낭까지 완벽합니다.
1: 이 멕시코 산속의 시골 마을에 만들어진 오늘 제 집입니다.
0: 지붕이 있어 비 걱정도 없으니 이 정도면 호텔급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편안할 것 같네요.
1: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아스타 마냐나.
0: 자전거 여행의 장점 중 하나는 어디서든 꿀잠을 잔다는 거죠.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0: 시골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알람입니다. 저절로 눈이 떠져요.
1: 오늘 날씨 너무 좋네.
0: 고산 지역의 공기가 확실히 차갑습니다.
1: Hola, hola. Buenos días. Ah, ya hicieron fuegos. Sí. Ah. Y tengo frío. Ah. Oh.
2: 새벽에 좀 추웠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온기를 나눠주시네요.
0: 갑작스런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아준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일정을 조금 미루고 이반 씨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1: 와, 여기 거의 목장인데요. 말도 있고 양도 있고 양도 엄청 많아.
0: 이반 씨의 아버지가 키우는 양들이라는데 얼굴이 까맣습니다. 언뜻 흑염소 같아요.
3: Hay muchas razas, pero esta es sulfo. Por eso es todo negro.
0: 얼굴과 다리에 털이 없고 뿔도 없습니다. 주로 식용으로 사육된다네요.
1: 얼굴이 까마니까 확실히 애들이 터프해 보이고 좀 강한 마초의 느낌입니다.
0: 이반 씨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 산 아래 밭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가는 동안 재밌는 걸 봤는데요.
1: 지금 저기 말이 쟁기를 끌어요.
0: 소가 아니라 말이 끄는 쟁기라니 생경합니다.
1: Hola. Buenos días.
0: 신기해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낯선 사람이라 말이 놀라다 봅니다. 괜히 미안하네요.
3: 야, desde que dejaron nuestros ancestros ya los abuelos, los bisabuelos, luego nuestros hijos y luego nosotros así. Es una transcendencia que se va a ir hasta aquí.
0: 경사지고 척박한 땅이라 기계를 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말이나 당나귀는 산악 마을에서 여전히 귀한 일꾼입니다.
1: Es el campo. Aquí. 아, 다 왔네. 여기구나. 여기가 이 아저씨의 감자 밭입니다.
0: 무려 1시간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감자는 이반 씨 가족에게 전부라는데요.
3: 네, largo tiempo, 4 a 5 meses. Desde que sembramos, las cultivamos, se cosechan y se mandan a porque es muy frío. Y a veces llueve bastante y lloviendo mucho pues no.
0: 해발 3200m의 고산 마을. 날씨가 춥고 비도 잦아 감자 말고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네요. 이랑을 만들어 감자를 심는 게 아니라 자라는 중간중간 감자 위로 흙을 덮어준답니다.
1: 밑에 땅을 퍼서 올리는 거구나. 아스?
0: 저는 농사일이 처음입니다. 마음은 열심인데
4: 자꾸 뒤에 흙이 쌓여.
1: 어딨네. 왜 흙이 쌓이지 여기 이렇게?
0: 저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봅니다.
3: 아야, 신호밥. 오. 내가 enseñado otra vez cómo va para que le remojen más tierra la planta.
0: 농사일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보기엔 쉽고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왜 전 안 되는 걸까요?
1: 앞으로 감자를 먹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진짜.
0: 못하는 실력을 끌어모아 노력했습니다. 이반 씨 여섯 식구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누가 될 순 없죠. 올해 감자 농사가 풍년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헤어질 시간.
1: 미 레갈리토. Gracias.
3: Siempre a las personas que los encuentren lo tomen de la.
0: 만남은 반갑고 헤어짐은 늘 아쉬운 법. 넉넉하지 않아도 기꺼이 베풀어준 가족의 큰 마음을 간직하고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 날씨 좋다. 아, 여기는 정글 같네요. 해변에도 갔다가 정글도 갔다가 저 멀리 산도 멋있어요.

0: Vamos. ¿Cómo te llamas? Carlos. Me llamo Lucho. Lucho. Vamos. 조금 느려도 내 힘으로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이 좋습니다.
1: 아, 시원하다, 시원해. 어, 풀냄새. 풀냄새 너무 좋다.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풀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 멕시코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지만, 이 베라크루즈에 오면 송어 요리를 꼭 먹어야 합니다.
0: 송어는 고산지대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죠. 그중 맛집 한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베라크루즈 주에는 송어 양식장이 많은데요. 그중 상당수가 코프레드 페로테 산자락과 주변 계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프레 산의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송어는 수온이 15도 이하, 청정 1급수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1: 우와, 물이 엄청 튀네. 와, 엄청 큰데요, 이 친구는? 와, 잡으셨다.
0: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좋은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2: 아르코이리스.
1: 아르코이리스. 아. ¿Cuántas truchas aquí viven?
2: Más o menos 1000.
0: Wow.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통 송어 양식장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송어 요리. 먼저 손질한 송어에 소금 간을 하고 치폴레 소스를 듬뿍 발라줍니다. 치폴레는 할라페뇨 고추를 훈제해 말린 매운 소스입니다.
3: Aquí se pone un poquito de sal. ¿Está picante?
4: Sí. Sí es picante. Sí, pruébala muy poquito. Sí.
3: Muy picante.
0: 매운 거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4: 저 이게 되게 picante.
1: 아, 이게 매운맛이 뒤에 오는구나. 아.
4: Sí.
1: Fuego en mi boca.
4: Sí.
0: 양념한 송어는 호일에 감싸 화덕에 올리고 충분히 익혀주면 끝. 멕시칸 특유의 매콤함과 향긋함이 추가된 고산지대의 별미 요리입니다.
1: 와,
0: 향이 먼저 코끝으로 전해져 도파민이 터집니다.
1: 와, 배고파. 하루 종일 자전거 탔더니 진짜 배고파요, 지금.
0: 소스가 풍부해 언뜻 보면 생선조림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1: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매콤하면서 살짝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계속 돋궈줍니다. 와, 썰리는 소리 봐.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요. 근데 간이 안 세네요. 짜지 않아서 더 맛있습니다.
0: 잊지 못할 베라크루스의 맛입니다. 여정을 마치기 전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멕시코의 숨은 명소를 찾아갑니다. 산 루이스 포토시주 북부에 위치한 작은 산악마을 레알 데 까톨세입니다. 1770년대 은이 발견되면서 한때 세계적인 은광도시로 번성했습니다. 폐광 후 꽤 오랫동안 유령마을이었는데 다시 관광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 와, 벽도 신기하다. 큰 바위 사이사이에 얇은 돌들을 끼워 넣었네. 아, 예쁘다.
0: 첫 번째는 독특한 역사입니다. 알만한 분을 수소문했는데요.
1: 여기 말들이 있네, 말. Hola, señor. Buen día. Mucho gusto. 이, que tan rico era la gente aquí.
5: En aquella época era riquísimo. Había mucho dinero.
1: Mucho dinero.
5: La gente, los mineros, usaban una garra aquí que le nombraban un cotense. Y ya se lo abrían aquí y aquí aparaban el dinero. Les pagaban por palas o por cuarterones de dinero.
1: Ya, 나도 진짜 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Me gustaría hacer los dineros así.
5: Sí. Se le llamaba cotense.
1: Cotense.
0: 한참 전성기 때는 광산이 60개 이상, 주민은 15,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마을에 조폐국도 있었다니 얼마나 호황이었을지 짐작이 되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 역사만이 아닙니다.
1: 이곳이 바로 레알 데 카톨세, 이 마을의 중심인 컨셉시온 성당입니다. 와, 성당 너무 예쁘다. 와.
0: 스페인 식민 통치 말년 광부들을 위해 지어져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규모가 웅장하고 총 8개의 제단을 갖추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성지입니다. 바닥이 독특한데요. 전체가 메스키트 나무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성당의 바닥이 들리세요? 나무예요. 제가 멕시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성당을 가봤지만 이렇게 나무 바닥으로 된 성당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나 한데 이곳은 이렇게 삐걱삐걱.
0: 이곳에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성 프란치스코 성상을 보러 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마다 성인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다는데요. 실제로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샌들 밑바닥이 달아있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이 돼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6: Tranquilidad, amor y pues siguiendo la fe, que es la que nos da a nosotros cada, no nada más cuando venimos, todos los días. Visita Real de 14 y viene a ver, especialmente a San Francisco de Asís.
0: Simplemente.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사라질 뻔했던 마을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1: 빵집! 아, 출출한데 뭐 좀 먹어야겠다.
0: 이 마을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빵이 있습니다.
1: Hola! Buenas tardes. Y estoy buscando el pan de concha. ¿Tiene?
7: ¿Concha? ¿Sí?
1: ¿Sí tiene?
7: Déjame. Vale.
1: Oh, 빵 냄새. 지금 막 빵을 굽고 있나 봐요. 와.
0: 화려한 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빵은 멕시코의 전통빵 콘차입니다. 국민 빵이죠.
1: 와, 내시에 내차.
7: 네.
1: 아, 방금 한 나온 따끈따끈한 콘차 빵입니다. 열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아, 맛있겠다. Entonces, me da dos de normal y dos de peyote. 이 콘차 빵을 샀는데요. 이 콘차가 우리나라의 소보루 빵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빵이에요. 아, es una cortesía. 아니, 여기 서비스. 아, 맛있겠다. 야.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0: 빵은 갓 나와서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1: 아, 맛있겠다.
0: 녹색 콘차는 이 지역 선인장 페요테를 본떠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0: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맛있는 건 나누면 행복이 됩니다.
1: 이 빵 이름이 콘차잖아요. 뜻이 조개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여기 새겨진 문양이 약간 조개 같죠. 그래서 이 빵을 콘차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이 가장 기본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이 약간 달달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콘차를 특히 좋아합니다. 배고프다.
0: 달달하게 아침을 여는 그들의 일상이 지켜지길 바라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단순히 좋았다라는 말로는 아쉽습니다. 몰라서 설레었고 새로워서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움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1: 엄청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이런 순간들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이었고 진한 추억 하나 남기고 갑니다.
8: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이거 장관이다 장관. 이게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0: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1: 아, 이분이다. 야, 나 세치요.
2: 82.
1: 어, 82. 82.

0: 벗었네.
1: 아이고. 예. 아무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주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미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0: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어? 이거 실화야?
9: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크고 작은 서운들이 별처럼 흩어진 신안 앞바다. 이번 여정은 하이도에서 시작됩니다.
2: 한국계 사서
3: 예, 신도까지 가는 거 맞아요?
2: 네, 신도 갑시다.
3: 아, 그럼 예.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신도까지?
2: 한 10분이요.
1: 섬에서 다시 섬으로 푸른 물결 너머로 나아갑니다.
4: 선생님, 신도는 어떤 섬이에요?

0: 오빠가 가보면 선이 참 이쁘고 멋있어요.
1: 산도 바다로 풍요로워 어신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축복받은 섬이라죠. 이 아름다운 섬이 그리워 1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만숙 씨.
2: 민호야! 민호!
3: 민호야, 반갑다. 기분이 좋아요.
4: 내가 어복은 많지.
5: 어복
4: 70%, 부지락 30%.
1: 신도와 사랑에 빠진 만숙 씨의 여름을 만나봅니다. 산에 땔감이 많아 섭 신자를 쓴 신도는 2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0: 우리 마누라는 많이 나오라고.
6: 육가문 사모님이 나오세요?
0: 네.
1: 부부만의 특별한 신호라죠. 남편의 경적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내 정순자 씨.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이장님, 지금 사모님이세요?
9: 예.
6: 아, 집이 가까우세요? 경적 소리만 들려도 아세요?
9: 예. 가까워요. 예.
1: 신도에서 만나 100년가량 맺었다는 부부. 평생의 동반자를 찾아준 만큼 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는데요. 그런 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있으니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 용섬.
4: 여기가 용이 승천한 섬인데 무인도라고 그 옛날부터 그래서 용섬이라고 해놨거든. 할아버지 때부터. 야, 형장 이거 봐요. 진짜 멋있네요.
10: 일이 용 길이요. 용이
4: 바다 쫙 끝까지
10: 이거 돼 있어.
1: 섬을 가로지른 신비로운 길 하나. 용의 전설이 생겨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4: 내가 행성 같냐, 행성. 우주. 이것만 진짜 멋있네, 우주처럼. 이런 데가 없어, 대한민국. 어, 외국에 온 거, 기분이.
1: 눈부신 풍경만큼이나 오래된 추억이 가득한 곳.
4: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막 여기 와서 소풍 오고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바위투방에다가 선생들이 그냥 종이 때 써서 감추면 뭐 연필도 타고 공책도 타고 주울기 같은 것도 타고 막 그런 재미를 여기 많이 왔지.
1: 이곳에 오면 늘 조풍날처럼 마음이 설렌다는 부부입니다.
9: 하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 있으면 애들 여기 가서 좀 벤치도 보고.
1: 이제 여름바다가 품은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이에부터 용왕님의 사랑 듬뿍 받는다는 신도. 풍어를 자랑하는 만큼 부부의 일손만으로는 벅찰 때가 많다는데요.
6: 올라갈 준비돼요. 올라오시면 누구세요?
9: 네, 이분은 저 타고 이분은 시동 중인데요.
11: 네, 바쁠 때 와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하는 편.
7: 네, 효자분이시네.
12: 이로 우선 잘해.
1: 전날 내려둔 그물을 거둘 시간.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는 이강망.
13: 좀 당겨. 당겨.
1: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전통 그물입니다. 가족이 함께 손발을 맞춥니다.
13: 더 당겨.

0: 유도망으로 유도해갖고 거기 이로 오면 못 가게 해갖고 이 안으로 들어갔고.
1: 묵직한 손맛이 전해지는 그물 끝.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게 짝돔이라는 것이 돔 종류인데 돔 중에서 최고 맛있어. 이 거기 이름이 새서방이라고 그래. 왜 새서방이 거기 하다 맛있으니까 신랑들은 가고 남이 남자 불러갖고 에? 이것만 해줍니다. 맛있었어. 집에 못 가니.
1: 얼마나 맛이 좋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0: 이것이 덕자라고 대거에 언니. 사촌, 뱅어하고 틀려. 뱅어는 이 주름이 짧아. 커도 이 덕자는 자체가 얘가 커.
1: 여름 보물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만숙 씨가 기다리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0: 여왕님, 민호 올해는 못하는 거 많이 작게 해주십시오. 다 한잔씩 드시고. 용왕님도 드시고 용신도 드시고 다 드십시오. 용왕님한테 세주 한잔 드시고 거기 좀 말아주라고 이리 우리 건물도.
2: 너무 잘 올라와요?
0: 용신하고 용왕님이 다 잡아서 지켜보고 있잖아 용신이.
1: 용왕님께 올린 정성이 잘 닿았을까요? 오늘은 올여름 바다의 운명을 점칠 대망의 첫 민어잡이 날. 자고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철이 순탄한 법이건만 기다리던 민어 대신 심술궂은 표정의 아귀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2: 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귀가 나오네요.
3: 그러게요.
2: 나오겠죠 민어.
0: 이 돔이 설계돔이라고 진짜 맛있는 돔이야. 돔 중에서 이 설계돔이란 돔은 여기 이빨이 없어. 이빨이. 이빨이 없잖아 설계돔은. 민어자! 민어 민어 민어!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름 바다의 왕. 커다란 민어입니다.
2: 아, 크네요. 어때요?
4: 기분이 좋아요.
0: 보람이 있다고 첫 민어 노래.
4: 민어야, 반갑다.
0: 신화 민어가 다 유명하지만 신도라는 섬이 민어가 초창기에 와. 여기가 제일 처음에 산란기로 오니까 제일 처음에 걸리니까 고기 맛이 틀리죠.
1: 귀한 몸 상할세라 잡은 즉시 손질에 들어가는 민어. 피를 제거하고 정성스레 감싸 얼음 속에서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4: 신선도 유지하게 돼서
1: 첫 만남의 기쁨도 잠시. 더 이상 소식이 없는 민어.
0: 내가 내가 못 먹어. 바다에서 주는 대로 사는데 속상할 것도 없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내일은 항상 오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야 돼.
1: 한때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지만 녹록치 않았던 도시 살이.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새 삶을 열어준 건 넉넉한 바다였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신도.

0: 자리가 없어서 먹거리를 구하려면 배를 타고 하이도까지 가야 하기에 잡은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죠.
1: 진짜 좋은 거 있다 이거 알바네요.
2: 귀한 거예요 요새. 네.
0: 경적을 듣고 반찬거리 구하러 왔다는 이웃.
3: 갔다가 얼른 먹고 간다면서요. 응. 병원?
4: 병원도 가고. 지금은 어장을 안 하고 있어서 얻어먹고 골고루 줄게 또 먹어야지.
1: 주로 뭐 먹어봤다 주세요?
4: 꽃게도 주고 민어도 잡으면 민어도 주고
3: 다 주고
4: 오징어도 주고.
1: 비싼 민어도 이렇게 직접 주세요?
4: 예. 병 몇 마리씩 줘요.
3: 평소 맛있게 먹어. 하찮은 거 맛있게 먹어.
4: 예, 잘 먹을라.
0: 바다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만숙 씨 덕에 섬 사람들 마음도 한결 넉넉해집니다. 올해 첫 민어를 들고 향하는 곳.
3: 네요. 민어 잡아왔어. 내가 한 마리 잡았어. 이놈 무겁시다.
5: 또 잡으셔. 병치 또 짜.
6: 많이 잡았어요.
7: 네, 알았어. 많이 잡았네. 손질해야 되겠네. 네. 아이고.
1: 동생분이 민어 잘 잡아오세요?
7: 잘 잡아요. 우리 친구. 제가 이거 잘 잡을 때는 한번 나가면 바로 한 배에서 조금만 맺죠. 큰 게 있어.
0: 현재 고향 신도에는 만숙 씨를 필두로 누나와 남동생까지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는데요.
1: 몇째 누님이세요?
7: 둘째요.
1: 둘째?
7: 네.
1: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
7: 팔남매. 아들 넷, 셋에 딸이 다섯.
1: 신도에 형제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7: 아니요. 남동생하고 셋이.
1: 셋이?
3: 나오세요. 내가 할게요.
7: 알았어. 자네가 해. 자.
0: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지만 휘뜨는 솜씨는 만숙 씨가 한 수 위랍니다.
3: 민어가 1,000냥이면 옛날에 이 부레가 900냥이 됐어.
0: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민어 부레. 부레를 먹어야 진짜 민어를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기에 찰진 민어 휠까지.
3: 원래 민어 보양식이라니까. 그 옛날 임금상에도 기운 때문에 여리면 올라오고.
0: 그뿐인가요? 칼칼한 딱돈 매운탕도 빠질 수 없습니다.
7: 뼈가 없어도 살이 맛있어요.

0: 신도의 여름을 담은 한상.
1: 엄매 뭐 이리 걸게 차렸어?
2: 빨리 와, 여기 들어와.
0: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사 시간.
1: 아이고 참, 고기다 잡으느라 힘들었지.
3: 예, 미나 많이 모으시오.
1: 잘 먹었지. 네. 그래도 오늘 미나가 큰 한 마리 잡았네.
0: 1년을 기다린 미나부터 맛보는데요.
4: 선생님 고생했어요.
1: 네, 고맙네.
4: 미나입니다. 어땠어요?
1: 맛있어.
4: 녹지요? 녹은데.
0: 참기름에 콕 찍은 귀한 부울에 씹을수록 고소하고 찰진 별미랍니다.
1: 돈들어야 사네, 진짜. 미나는 부레가 최고로.
0: 풍족한 바다가 있고 정 나눌 가족이 있고 맛있는 밥상이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삶.
2: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1: 좋죠.
5: 좋죠. 고향은 여긴데 네. 저 나가서 살다가 또 들어온 데 15년 됐어요.
2: 굳이 살다가 이거 안 불편하세요?
6: 처음에는 한 5년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 가까이서 못 살아. 서울 3일만 네. 딱 지나면은
5: 여기
6: 와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거기 잡아서 밥 먹고.

0: 엄마 좋아, 거기 좋아. 남들이 부러워하대.
1: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신이 내린 아름다운 섬, 신도의 여름입니다.
2: 150에서 200명 될 것 같아요.
3: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여름다이가 딱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4: 그런데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5: 여기 오면은 한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아, 새콤 달콤하니 속이 뻥뚱해.
3: 그러니까 오이 소박이는 약간 여름 거 자체예요.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0: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포수엘레 데 알라르콘이라는 동네예요.

0: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집 이거야. 랑 망 프레젠트할 거야. 여기에 거실이야. 리빙룸이야.

내 방에야. 난 여기 지혜에서 있어. 여기 내 발코니야. 이거가 아빠 사무실이야.

이제 엄마랑 아빠 방에 있어. 야, 여기 코브라 뱀이 있어. 아! 나는 무서운 꿈이 있으면 여기 가.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자.

아니, 이거가 수윤장이야. 내 친구들 여기랑 놀 거야.

0: 선크림 발라.
1: 아이 그 풍선 그만하고 얼른 선크림 발라. 아빠 내려오면 빨리 학교 가게. 어? 얼른. 얼른. 얼른. 엄마 풍선 갖다 치워야겠다.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아니야 신발 신어.
2: 어. 아빠 오세요. 빨리.
1: 아이고 아빠 간다. 아이반. 아이반. 오 마이 갓, this balloon make me go crazy. 그만, 진짜, 진짜.
2: 어, 늦을
1: 때 있을까요? Yeah, kinda. 아이반, 아이반. 아이반, 진정해. 아이반. 엄마한테 혼나요. 이제 진짜 그만해. 네. 다녀와.
3: 시선.
1: 돈 하려 보내, 안녕.
3: 우, 그 소라세. A ver, pues entonces hoy qué vas a tener en clase?
4: Voy a tener science, English, y luego lengua, y luego.
3: Sí. Pero bueno, seguro que hay amigos que ya están en el cole, ¿no?
4: Pablo debe de estar ya porque va súper pronto al colegio.
3: Sí.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4: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3: No, bueno, estamos como a 30 metros del colegio.
4: Creo que 30 metros.
3: Hoy no nos hemos cruzado con Leo. Hace mucho que no nos cruzamos con Leo.
4: Sí.
3: Lo quitas y ahora se lo doy.
0: 저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5: Every week, I go to the office 3 days, and the other 2 I work from home.

0: easier because after your parents arrive, I don't know. It's all very complicated.
1: Yeah.
0: Ooh. So I could just try to go quickly now to Larry Merlin.
1: Ah, okay. Okay, okay.
2: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0: I remember we were many students in this master's program and I didn't know anyone, but definitely Hemi stood out among other students. She was very pretty.
1: I'm 일단은 저도 좀 약간 외모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은 되게 착하고 개그 코드, 유머 코드 같은 것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0: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I mean, for the Korean wedding for me was the most special one because we got to wear the traditional hanbok and do like a celebration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And it was also very funny becaus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that was going on. So it all became like a really fun experience worth remembering. Are you making a video? Aquí está, Iván.
3: ¿Dónde está?
0: Aquí está, Coco.
1: Hey.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스페인으로 3년 전쯤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반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때쯤에 이제 미국엔 아무래도 총기 사고가 진짜 많으니까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이 학교 선택 후 학교랑 가까운 곳을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아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리세오 소로야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남편이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0: 아이반 잘 있었어? 아이반 많이 컸다.
1: 학교 갔다 왔어요. 축구 놀았어.
2: 축구 놀았어?
1: 축구했어요.
0: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네.
2: 공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0: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3: 아이반 친구 선물 사갈 거야.
4: 사갈게.
1: 아이반 부끄럽네.
3: 부끄럽네.
5: 아니.
2: 아니야. 안 부끄러워.
0: 아이반 할아버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5: 짬짜짬짬 볶음밥.
0: 매일 간다는
1: 얘기야. 알았어. 가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5: 네, 조심히 와요.
3: 네.
5: 조심히.

0: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어.
1: 오늘은 통화를 좀 해주네. 자식이 노느라고 맨날 게임한다고 도망가더니.
0: 아이고, 인사하고 얼른 도망가.
1: 잘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0: 잘해야지. 정답은 여기 있어요. 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리 담당은 제 애들 아빠 가고.
1: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그런 얘기로 해. 원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잖아.
1: 보자기. 보자기 꺼내서. 자, 꺼내주고.
0: 구워주세요.
1: 음료수 대신 식혜를 주면은 좋지 않겠나 해갖고, 우리나라 전통 음료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연습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음료수 사 먹을 거 없어. 이거 해놓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음료수보다 몸에도 좋고 넘치지 않겠지. 6시간 되면 완성.
0: 넘칠까?
1: 뭐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0: 괜찮아요. 우유 끝만 해.
1: 괜찮아요. 아이바는 바삭한 걸 좋아해. 마른 빵에다가 우유 한 잔 넣고 먹고 그렇게 일하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는 내가 아침 막 해주지.
0: 우리가 한번 맛봐야지. 아이바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1: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0: 맛있겠지요. 좋아요.
1: 맛있어?
0: 아유.
1: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치즈가 들어가서
0: 부드럽고. 중요한 건 아이반이 좋아해야 맛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반 보고 싶어.
1: 아이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딸도 딸이지만은 딸보다도 뭐 우리는 실제로는 그 손자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0: 이제 아이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이제 거기 병원에 갈 때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애기 이제 태어하고 같이 있었죠. 너무 이쁜 거예요.
2: 잘 울도 안 하고 어쩌지도 안 하고
3: 착한 아이바.
0: 맨 처음에 대학원 갈 때 그 외사촌 언니가 고모도 딸 이제 미국에 뺏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혜미는 공부하고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혜미야 너 절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1: 처음에 그 미국 그 대학원 다닐 때 한국 기업체 뭐 초청으로 탐방 비슷하게 온 것 같아. 그때는 뭐 사귄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기만 했지. 간 뒤에 나중에 사귄다고 전화로 알려줬지. 걔를 봤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 없었고 잘 됐다고 그 생각했었어. 딸 결혼하면 서운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결혼식 할 때 스페인 가서 할 때 눈물은 나더라고.
4: 아장아장 그러면서 재롱을 부리던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1: 보일러 다 꺼버리지?
0: 보일러 껐어요 다. 불만 끄고 이제 스페인으로 출발.
1: 갑시다.
0: 파이팅. 안 아프고 잘 놀다 오게. 유성 터미널에서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마드리드 가는 비행기 타고

0: 스페인 갈 거예요. 자기는 가니 드디어 출발은 하는 거네.
1: 가면 아이반이 깜짝 놀라겠어.
0: 어, 벌써
1: 왔어. 금방 오는 줄은 모를 건데 꿈인가 생긴 가겠네.
0: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에 왔어요. 아이반 볼 수 있어.
1: 그럼. 그 생각하면 힘 안 들어.
0: 아, 힘 안 들어. 아이반 보니까.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밤. 보자. 하나 먹을래?
1: 이거 많이 먹어야. 아.
2: And at that time, he didn't even know his grandparents were coming back.
3: 아이반이랑 남편은 그때 아이반 학교에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러 저 혼자 공항에 갔어요.
4: 예.
0: 제일 늦게 나왔어.
3: 아, 그래?
0: 드디어 아이반 보러 왔다.
3: 빨리 가서 놀래켜줘야 로 가야 돼.
1: 아, 깜짝 놀라겠네.

0: 알바는 한글 좀 늘었나?
1: 봐야지.
0: 안토니오는 한글을 모르니까, 그치?
1: 그렇겠네.
2: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통역기를 갖고 왔어.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No, no, es escuché.
1: 잘 모르겠는데?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Antonio estaba bien.
1: 맞지? 너무 잘, 너무 깜깜해서 잘하나?
2: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저, 말을 빨리빨리 하면은 통역이 얘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지. 이 급할 때는 이게 좋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할땐 상대방 거 눌리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

0: 아이고야, 어디 가시죠? 어이구.
1: 어?
2: 잘 잊혔어?
0: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1: 할머니 오늘 언제 알았어, 몰랐어?
3: 몰랐어.

0: 자, 이거는 뭐야?
1: 알반 선물. 이거 지금 잘 안 따지는 건데.
2: 알반, mira lo que te he traído los abuelos.
1: 아저씨가 주는 선물. 자, 받으세요.
0: 좋아? 좋아?
3: 아, 이거 내 거야?
4: 마인크래프트야. 우와.
1: 알반코. 알반코.
0: 와.
3: 에그 박사.
1: 에그 박사. 오, 에그 박사. 알바 에그 박사 좋아해?
3: 네. 사랑해.
1: 사랑해.
3: segunda Navidad del año. This is my lucky day.
2: Lucky day.
5: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1: 가자.
0: Let's go. Let's go.
3: 되게 멀리 갈 거야.
6: 안 그래.
3: 나비 되게
4: 우리 나랑 아빠 여기 갔어.
0: 아, 그랬어. 여기 마드리드 리오 아닌가?

0: A ver, tú nos guías, Iván. Nos haces de guía. Estamos muy cerca ya.
1: Hay gente que vive aquí.
0: Sí, en este, bueno, sí, hay muchos de estos pisos que ahí vive gente. ¿Qué te gustaría vivir aquí?
1: Sí.
2: 어제 안토니오가 여기에 집이 얼만지 봤대. 근데 그 집 사이즈가 우리 집만 하다. 엄청 큰 아파트래, 여기 중에 하나가. 얼마 하게?
3: 얼마 돼?
4: 30억?
2: 어, 비슷해. 30억 좀 넘어.
3: 와, 다 비싸다.
4: 야, 그래도 서울보다 엄청 싸다.
2: 다 왔네. 여기서 오늘 밥 먹을 거예요.
4: 아, 여기 뭐 과일도 막
3: 넣어. 아니, 왜 뭔지는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2: 사람이 워낙 많아. 아.

0: 과일 같은 거 시원한 거죠. 그런 거 먹어야 돼.
1: There's way more people than I expected.
2: 일단 한번 돌아보자. Let's walk a little bit.
1: Okay.
2: 가보자. 뭐가 맛있는지 한번 보자.
0: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2: It's good.
1: And if they like meatballs, maybe.
3: 그래서 San Mercado de San Miguel to have dinner. A little bit easier to get inside because normally in the weekends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getting tapas and having dinner.
2: 자리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대. 그래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0: 아, 서서 먹는 거 좀 그렇잖아.
2: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3: We decided to get out of there and find some place nearby. And all that area in the center has a lot of very old restaurants and bars.
2: What should we do now that we are here?
3: I mean, we can get some tapas and eat outside in the street. Okay. Because if we go to the famous, what is that, mushroom place?
2: That's fine, yeah. Let's go.
3: I think it's over there.
2: Aha, okay. Yum yum yum yum. Vámonos. Ah. 일단은 고추 튀김이랑 여기는 버섯이 유명해.
0: 버섯 아까 들어오니까 그거 하고 고추 튀김 한번 먹어보지.
2: Gracias. 이거는 고추.
0: 이게 유명해, 그래?
2: 아니, 이거는 유명한, 여기는 원래 많이 먹는 거예요.
0: 먹어보자.
2: 가끔 열에 하나가 맵대. 열에 하나가 매운 게 있어. 맛이 어때? 어? 맛이 어때?
0: 별로네. 저기 까리고추 먹는 게 낫겠네. 까리고추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다, 야. 이게. 이렇게 이쑤시개나 포크로 찍어갖고 양념이 좀 안으로 배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더 맛있어. 요 지금 양념이 안으로는 안 뱉어.
2: 버섯 드셔보세요.
0: 한국에서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2: 이게 제일 낫다.
0: 맛있네.
2: 이거 괜찮다.
0: 맛있어. 집에서 이렇게 해먹어도 되겠다, 야. 그 육지 해갖고 여기 끼얹으면서 구우면 돼. 집에서 한번 해먹어보자.
2: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아리랑을 쳐줬어. 우리 한국 사람.
0: 아리랑
2: 해준대, 아리랑.
0: 아. 아리랑 채.
2: 아빠, 혹시 1유로나 1유로짜리 몇 개 있어요? 짱?
0: 있어.
2: 그거 주세요.
0: 5유로 주면 안 돼? 10유로 주면 돼?
2: 그냥 5유로면 괜찮아.
0: 안토니오, 오늘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 가져갔고 너무 기분 좋아.
4: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타스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타스만.
5: Kia. Movement that inspires.
6: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7: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8: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9: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6: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 게 대피소 형. 게 대피소. Bueno.
10: 되게 잘했었어. 되게 맛있었어.
11: Qué
2: macizo. Rosando la bolsa de la
10: vida. ¿Dónde estamos? En el shopping center.
2: Es un sunscreen, right?
1: Yeah, this is 11.90 and this is 10.90.
2: 12 euros 정도?
12: 10개.
2: 10개?
0: 로션 같은 것도 있나?

0: 올리브 들어간 게 좋지.
1: 아, 오케이. 지금 딱 다섯 개만 있대.
2: 이걸 12, 이거는 14.
3: 뭐 그 다섯 개만 사.
0: 이렇게 많이 사는데 립밥 서비스 하나 안 주냐고.
1: 안 줍니다. 안 줘.
0: 물어봐. 자기가 립밥 서비스 얘기해 봐.
3: 입만 아파.
0: 아니, 말도 안 해보고 뭐 입이 아파. 이 그러면 여기 서비스.
4: 아, 립밥.
0: 봐, 왜 말을 안 해.
4: 립밥, 립밤.
3: 나.
4: One for you?
0: Oh,
4: it's for women.
0: 응? 에이. 땡큐. 봐, 달라고 하면 주잖아. 뭘 안 줘. 우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오. 여자만 준다 그래요.
3: 선크림을 10개 사야 되는데 다섯 개 못 샀어.
5: 어떻게 밝혀?
3: 아유, 야, 이거 봐.
0: 에헤이. 자식이.
6: 불러서 와요, 오늘 갈게요.
0: 기분 좋았어. 9시 반인데 환하네.
3: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질라 그러네.
0: 아, 이제 시원하네.
1: 이제 또 원래 해지면 조금 시원해져요.
0: 그러니. 우와. 아유. 야, 아이반, 새로운 춤 한번 춰봐. 멋있는 춤 한번 춰봐.
3: 개다리지, 개다리지.
0: 아이고, 자체.
3: 개다리지.
1: 셋, 넷, 다섯.
5: 예.
1: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0: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7: 네. 말로네스 베니모스.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다.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3: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이제 여기다가 장식할 거야.
5: 이거. 아, 말해.
6: 할머니, 할아버지.
8: 이 관우 하나면 이 관우 스테이오엔 이거래.
1: 월요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때쯤 오실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5: Okay. Like this?
1: Yes. Yes, yes, yes.
9: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1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9: 입원 전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유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어? 딱이네. 가슴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Road, my road. 더2027 타스만.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2: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3: 여러분은 지구박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이게 펜가 봐.
3: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5: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3: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6: 왼쪽부터 갈까요?
3: 가장 많은 씨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씨드를

0: 아, 뭐야 이거? 꽝인가? 진짜 미스터리다.
1: 아, 미스터리 박스야?
0: 네, 그 종이가 나왔는데.
1: 기록을 하라는 것 같은데?
0: 아, 기록 전담?
2: 뭐하는데, 저게?
0: 아니, 미스터리 박스 뽑았는데 편지지 나오고 끝났어.
1: 편지지 7개밖에 안 나왔어.
2: 어, 누가 뽑았어요?
0: 내가.
1: 우리가 각자 최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3: 좋은데요? 이거 다들 각자 펜 있으시죠?
1: 제가 있습니다.
3: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4: 후손들에게 쓰는 편지.
3: 어. 가족들한테 남겨도 되는 거죠?
0: 다들 열심히 쓰고 있구만.
1: 제가 읽어드릴까요?
4: 어, 그래요, 그래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안 읽으면 큰일 나겠네.
1: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누군가요?
2: 아, 행운의 편지인 줄 알았네.
1: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저는 최후의 인류 7인으로 이 바이오스피어에 오게 되었어요. 이를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4: 뮤지컬 배우.
1: 지구인가요?
2: 일어나서 해주세요.
4: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대박. 이렇게 해주세요.
1: 노안이 와서.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지구인가요? 지금 지구에 있다면 지구를 아껴주세요. 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의 대박이 필요해요.
3: 대책.
1: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곳에 갇혀 우리는 다양한 마법을
4: 미션을 아,
1: 노안,
4: 왜 읽는다는 거야?
1: 노안이 왔다니까요. 다양한 아니, 뭐 미션을 하시나, 진행해요. 기압, 식량 문제, 배설물 배출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4: 아, 잘 읽으신다.
5: 대충 썼는데.
3: 구연 동화 같네.
2: 그러니까.
5: 홍재 선생님 편지를 봤는데 어. 제가 이거가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어. 근데 보자마자 홍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4: 아. 읽어주세요.
5: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 라스트 노드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좋았습니다. 뇨끼가 맛있었다. 화장실 잘 막히고 층간소음 심합니다.
3: 아니, 선생님이 편지 어떻게 썼어요, 작가님?
2: 저는 우리 특성을 파악해봤습니다. 어. 비비, 날렵, 신속, 눈치 빠른, 적게 먹고, 어? 탐색에 적합함, 어? 은지, 다정다감, 유머, 적게 먹음.
1: 적게 먹음.
2: 레크레이션 담당,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장동선, 힘쌤, 과감, 아주 많이 먹음. 승호, 잘생김, 목소리 좋음, 요리 스킬 출중, 협상, 요리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1: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2: 적당히 먹음. 한결, 체력, 지구과학 지식, 적당히 먹음, 생태계 조정에 유리할 듯.
3: 네?
2: 낙준, 잡지식, 기록, 적게 먹음.
3: 어.
2: 단서, 짜맞추기, 잡일을 잘할 것 같다.
6: 20을 290.
2: 장홍재, 침착, 무던, 화학 지식.
6: 그래서 안 먹어.
2: 기술과 더러운 담당.
6: 됐나?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2: 적게 먹음.
1: 적게 먹음.
5: 적게 먹는 게 도대체 뭔.
2: 바이오스피어2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적게 먹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되게 적게 먹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7: 근데 누굴까요? 최후의 인류. 우리는 이 기지에 온 지 5일이 되었다. 7인 모두 건강하게 생존 중이고 팀워크가 좋다. 팀워크의 비결은 웃음을...
2: 누가 쓴 거예요?
7: 웃음을 포함? 심리적 안정감, 일단 읽어볼게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다. 협업이 잘 되는 팀의 비결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확보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위생체계를 감춰야 하며.
1: 갖춰야.
7: 갖춰야 하며. 어떻게 하세요?
3: 어떻게 알아요?
2: 어떻게 알았어요?
7: 보이시나요 이게? 갖춰야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8: 아, 끝난.
9: 한결님 거 읽어줘요. 제가 갖고 있어요. 후손들 안녕, 난 카이라야. 한국에서 한결이라고 불렸어. 너도 만약 100% 지구인이면 도움이 될 만한 지구에서의 생명 유지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 1번 물순환, 정화는 우선시할 것. 2번 공기 중 산소 비율 유심히 관리할 것. 3번 싫어하는 전갈이라고 죽이면 안 돼. 해충 위험 있음. 4번 팀이랑 사이좋게 지내. 더 쓰고 싶은데 손 시려.
10: 이건 둥이 건데?
4: 읽어주세요.
10: 읽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둥이 김영서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스피어 2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1번 누스가 시키는 일을 하시는 편이 좋다. 시드를 줍니다. 음식과 음료 등 유희도 시드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2번 열심히 찾으면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으니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온 바이오스피어 전체에 바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완전.
2: 아, 맞지.
10: 3번. 이곳 생태계는 한 곳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지구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의 분뇨가 우리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이 되고 우리가 내쉰 숨이 남들이 들이킬 숨이 됩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둥이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뭘 모르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퍼스트 노드에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남깁니다. 인류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스트 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4: 역시
10: 안녕.
4: 역시 작사가요.
2: 시인이야.
10: 너무 잘 썼다.
4: 작사를 잘하잖아. 우와.
2: 아, 대단하다. 진짜.
4: 너무 잘한다.
2: 은지님이 안 읽지 않았어요?
4: 한번 읽어볼게요.
2: 좀 늘려주세요.
4: 이거 너 목소리를 읽어, 유승우 씨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7: 네. 흘러가는 대로 행운을 빕니다. 7인 중 유승우.
4: 아,
8: 깔끔하다.
4: 밑에다가 유조밥도 써요. 어,
2: 조밥.
7: 조밥 중에 조밥 이렇게 쓸까요?
4: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2: 그니까.
4: 그쵸.
11: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자가.
2: 어? 하나가 더 늘었네?
11: 하나가.
4: 에?
11: 벼 있는데.
4: 원래 몇 개였지?
2: 원래 항상 일곱 개. 원래 항상 이게 남는 적이 없어.

0: 없었는데?
1: 응? 진짜?
2: 그러네.
1: 갑자기 히든룸으로 바뀌었어.
3: 언니야. 나 너무 무서워.
0: 아, 진짜? 진짜 놀랐어.
3: 진짜 무서워.
0: 저거 뭔데? 바뀌었다.
3: 안 해.

0: 저도 풀. 이게 뭐예요?
1: 이 흔금으로 가봅시다.
2: 가보자. 가보자.
3: 깜짝이야.
4: 되게 무섭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 그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6: 깜짝 놀랐습니다.
7: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외계인?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2: Hello everyone.
1: Hello. Oh my God. 잠깐만, 외계인 있어. 잠깐만, 외계인 있어.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2: Guess who I am.
0: 뭔가 이 거대한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가 아닐까
3: 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2: You're from here, huh?
1: Harley Quinn?
4: 여기 마스크. Yeah. 마스크.
2: Yeah.
4: 마스크.
2: Yeah. 마스크. Yeah.
3: 생각해 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그 식물 뭐예요?
5: 반가워요. 적응은 좀 그냥 포스트 노드.

0: 그 같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과학자였나요? 왜냐면은 저희는 직업군이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1: Yeah, so we all had a lot of training. For sure. But we were a mix. And of course, we had to have somebody who was really good with the mechanical equipment in here.
2: It's me. Science or another job? Question.
3: What do you think she does for a living?
1: Oh, I don't know. You're a mime artist.
2: Mime artist? 마이마,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이 대단한 기지에 이렇게 평범한 대원이 될수 있다고 보세요?
1: I think what's really critical is to get a lot of people going to space who aren't necessarily scientists. Everyone who has ever been to space has a transformational experience when they see our home planet. So now imagine we send you, people who, some of you who are not scientists, who can really communicate the experience in very different ways. I think it's critical.
4: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자 없는 시대는 있었어도 예술가 없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직업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거구나.
2: 우리가 먼 훗날 지구가 아닌 다른 화성, 다른 행성, 지구가 아닌 어딘가를 갔을 때 과학자나 수학자가 화학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내가 오는 거, 지식이 없는 내가 와보는 거. 그래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것 같아요.

0: So the oxygen through the microbes got stuck in the concrete.
1: 와, 산소가 콘크리트에 닿으면 위험한가요?
2: 위험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가 이 칼슘 옥사이드라고 탄산 산화 칼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붙으면 석회질 물질로 바뀌어서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거죠. 설계할 때.
3: And by extension locking up the oxygen because it was CO2 that was the form that was sequestering, right? Okay. That's what I wanted to clarify.
0: Yeah, yeah. Two step.

0: 누워. 너 머리.
1: 좀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2: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아!
3: 스트레스 받지 마. 미안해, 선호야.
4: 둘, 셋, 잘 가!
2: 누스! 누스다.
5: 여러분은 밀폐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시험하며 스스로 답에 도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식량을 확보하고 해양과 토양을 다시 살려내며 하나의 생명 행성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순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실험기지의 너머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인류의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2: 뭐야? 우리 그러면
6: 우리 끝났나 봐요?
2: 끝난 거예요?
1: 나가도 되나 보세요.
3: 나가래요.
2: 가래요?
1: 지금 나가요?
5: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씨드를 보유한 사람은 김한결님, 비비님입니다.
4: 좋다. 일단 형수 씨가 했어.

0: 뭐야,
1: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2: 피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현재 보유한 시드는 그 수량만큼 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혹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숲을 지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3: 우승 갈지 몰랐는데 현물 가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진짜 주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숲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4: 저는 그게 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어요.
5: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3: 저 숲을 심을 것 같아요.
5: 더블 숲! 더블 숲!
6: 축하드립니다. 두 분 우승입니다.
7: 와, 숲을 심다지.
8: 숲을 심다.
6: 멋있다. 고민도 안 하고.
8: 네,
6: 너무 멋있다.
9: 예전에는 사실 지구는 엄청 거대하고 저는 너무 작은 개인이니까 제가 어떤 하는 행동이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고 7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 1에서도 내 역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내가 이 큰 세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언제까지 제가 살 집이죠.
6: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거 손 올려주세요. 해볼까요?
9: 네.
6: 갑시다.
3: 갑시다.
6: 오케이, 갑시다.
3: 하나, 둘, 셋.

0: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뭔가 이 지구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1: 인류의 숙제잖아요. 80억 인구와 함께하는 과제. 숨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0: 수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 한 가운데 그 먼지 같은 행성 한 곳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우연입니다.
1: 인류에게 집은 지구일 수밖에 없고요.
2: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소중한지.
3: 갑자기 눈물 날라. 진짜 그 지구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 기지 찾아가시나요?
5: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6: 여기 우주선이야?
5: 이쪽으로?
4: 저희는 일로 갈게요.
5: 일로 가겠습니다.
4: 조심 조심.
7: 선을 들고 가겠습니다. 예.
4: 우와.
8: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6: 세상에.
9: 바다다.
5: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9: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5: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10: 미칠 듯이 잘 뭉친다.
9: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4: 파이팅! 예!
5: 감사합니다.
11: 네, Ava Experience. 예!
6: 쑥 엠동.
9: 와, 와.

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 그 검사 다 하면
2: 얼마나 좋게.
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4: 안 깨도 되네.
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1: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2: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취미는 과학 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1: 당신 맞죠?
2: 전 아니에요.
0: 한참 시국이 당길 때예요.
2: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2: 아니에요.
3: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3: 국과수에서.
0: 국과수요.
3: 22년 동안 근무하신.
0: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4: 네.
0: 제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4: 그렇죠.
0: 아, 진짜요?
4: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 취식, 살인.

0: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소방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0: 그렇죠.
2: 오, 찾았구나. 오,
1: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3: 뭐죠?
1: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대표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1: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미래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될 것 같아서
2: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있구나 정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이런 수업을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게 되었고 이런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던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그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 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 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 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측좌 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 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 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 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

와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수 있고 학습도 할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 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 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한 걸음이라도 이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 생성 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이 신경 가소성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거예요.

0: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예.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운드가 비어 있는 그런 영상 파일을 만나게 돼요. 지식 채널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몇 번씩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흐름인지. 구간별로 이 음악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좀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쓸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볼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짝꿍이 농업하면 시민 되는 짝꿍이 우리는 짝꿍 농업하면 시민 되는 짝꿍
1: 우리는 짝꿍 너희는 짝꿍
2: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상 문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제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망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볼, 데워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시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안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는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인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당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당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 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No Nothings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토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No Nothings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

한국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황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가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펜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어,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뭐
0: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1: 어허.
0: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1: 아,
0: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0: 맞아요.
1: 돼요.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0: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1: 오우.
0: 보통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1: 진정돼요.
0: 거.
1: 맞아요. 예.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Your skin? Oh, so poor.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3: I said before.
2: What?
3: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Sunblock.
2: Okay. Oh,
3: I said
2: me.
3: before.
2: I know.
3: 자, 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2: 알로에?
3: 예,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so, aloe.
3: Yeah. 알로? 알로. 응, 그거. Yeah.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3: Chicken? Oh, I want chicken.
2: No,
3: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3: Roast chicken?
2: Oh.
3: Roast chicken is so tasty.
2: No, my skin.
3: Huh? Okay.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1: 제가
0: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않습니다.
1: 진짜.
0: 왜냐하면
1: 여러분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되라고 하는 거기
1: 않죠.
0: 때문에
1: 네.
0: 여러분들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1: 네.
0: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Right.
1: 아, 이게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0: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 그러잖아요. 필.
0: 오.
1: 응용을 우리가
0: 크리에이티브하네요.
1: 예.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0: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1: 네.
0: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0: Right?
1: 예.
0: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1: 그렇죠.
0: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진짜.
0: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1: 맞아요.
0: 가보겠습니다.
1: 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1: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0: 아, 진짜로?
1: 정말로.
0: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래서 저는
0: Bananas,
1: 필이 그냥 껍질
0: right?
1: 명사일 수도 있겠다.
0: 어, 맞아요.
1: 어, 뭐 명사도 돼요?
0: Banana peel. 야야야야. 가능한데.
1: 그 동사도 되고.
0: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1: 이거
0: 잘했어요.
1: 진짜 지어낸 거예요.
0: 오케이.
1: 우와.
0: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1: 네.
0: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1: 그쵸.
0: So peel, peel. 조금만
1: 아.
0: 좀 해서 가볼게요.
1: 네.
0: Peel, peel.
1: Peel.
0: 음흠.
1: Peel.
0: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1: 네.
0: 그 앞에
1: sunburn.
0: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0: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1: 왜
0: 있잖아요.
1: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0: 맞아.
1: 하얗잖아요.
0: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1: 그쵸.
0: 막 쓰리고 근데 그게
1: 초반에는, 예.
0: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Right?
1: 그쵸.
0: 그래서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1: 네.
0: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 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1: 그죠?
0: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0: 그게 뭐예요?
1: already.
0: already. so 진행형이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1: 정말 좀
0: 네.
1: 창피해요. 때 밀리는 것처럼.
0: 맞아요.
1: 조금 그럴 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네.
0: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1: My skin is peeling.
0: 벌써?
1: Already.
0: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0: 노래 같은 게.
1: 예.
0: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쵸?
0: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플레이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Good song.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Yeah.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1: 네,
0: okay.
1: 네,
0: 그
1: 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1: 그래서
0: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내 경고.
0: Mm-hmm.
1: 그때는 경고하다.
0: 어허.
1: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은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0: 오케이.
1: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eah.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1: 네.
0: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1: 자,
0: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0: Uh-huh.
1: Advice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Yeah.
0: 이거는 충고죠.
1: 네. Right?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Yeah.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역시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 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1: pp.
0: pp.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못했어요.
0: 아, 못했어요. 아, 나 뭐 했어야 됐는데 나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1: 아,
0: 이거 뭐예요?
1: 너 거기 갔어야지.
0: 갔어요, 못 갔어요?
1: 못 간 거예요.
0: 못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you should have gone there.
1: Mm-hmm.
0: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pp. 바로 오늘의

0: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1: 맞아.
0: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0: 응?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0: 그죠?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0: 그봐, 그봐.
1: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0: 그렇죠.
1: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0: You should.
1: 내가.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아우.
1: 가르치고, but I did.
0: 손가락이 문제야.
1: 손가락이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그죠.
1: 느낌 와요?
0: 네.
1: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0: 그쵸.
1: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But you did.
0: Yes.
1: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0: 좀
1: 되지 않나요?
0: 수월해요.
1: 조금 낫죠?
0: 네.
1: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0: 네.
1: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0: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1: 근데 그거
0: 예.
1: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0: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1: 그죠?
0: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식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0: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1: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0: 아이, 근데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안 보하세요.
1: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0: 어디까지 드시려고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예,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1: 와,
0: 왠지...
1: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0: 잠깐만요. 알로에는
1: 느낌대로
0: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명사로 가요.
1: 알로에가 대명사인가요?
0: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1: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0: 아, 그렇죠. 고유명사.
1: 고유명사인가요?
0: 고유명사 아니에요?
1: 아, 난 냈어요.
0: 마요 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0: 아,
1: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오. 자, put on some
0: 아우.
1: A, L,
0: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요. 예.
1: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0: 아,
1: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뭐요?
1: 알로에가
0: 알로에.
1: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0: 뭐요?
1: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0: Hello.
1: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0: 그래요?
1: 코코아는?
0: 코코아.
1: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hello. hello. 이제부터는.
0: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1: 네. Yeah, that's 오.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0: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예.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0: 그냥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1: 중에.
0: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1: 알로에. 예.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예, 예.
1: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아,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0: 네.
1: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0: 아.
1: 뭐예요?
0: Put on.
1: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0: 아, put on some sunscreen.
1: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Put on this right now.
1: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1: 그런데 걔는 put the

0: This
1: on.
0: on.
1: 이
0: 네.
1: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0: 네.
1: 걔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0: 가운데로.
1: But that was very close.
0: Yes.
1: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0: Mm-hmm.
1: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0: 네.
1: 자, 읽어 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0: Put on some sunscreen.
1: Put this on right now.
0: Put this on right now.
1: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0: 네.
1: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다.
0: Apply.
1: 맞습니다.
0: 네.
1: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0: 맞아요.
1: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거는 돼요.
0: Apply.
1: 네네. Apply.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예예. 예.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0: Here. Put on some aloe.
1: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0: 네.
1: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0: 이제
1: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1: 그렇군요. 네.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로스트 치킨 들어가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0: 로스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1: Okay.
0: 네.
1: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0: Roast.
1: All 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0: 와, 오늘 다 맞았어요.
1: 오.
0: 아, 정말.
1: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처음인 것 같은데?
1: 네.
0: 아니,
1: 그래도
0: 있었나요?
1: 요즘에는 네. 좀.
0: 컨디션 나쁘지 않죠. 네,
1: 단어가
0: 예.
1: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0: 엉망진창이었죠.
1: 아, 네. 예.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0: Yes.
1: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0: 예.
1: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0: 아~
1: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a roast chicken이라 그랬어요.
1: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0: 예, 예.
1: Turn은 어느 쪽으로
0: 돌리는 건데.
1: 도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0: 아~
1: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0: 네.
1: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인간에서 chicken.
0: Yes.
1: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0: Yeah.
1: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0: 네.
1: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0: 오.
1: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0: Yeah.
1: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0: 네.
1: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아하.
1: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에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0: 네.
1: 어떻게 해요?
0: 과거인가요?
1: 그는 에이.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0: 네. He turned into a zombie.
1: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0: Yeah.
1: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0: 이기적인 거고.
1: 거고
0: 욕심 많은
1: G로
0: 거.
1: G로 시작하는데요.
0: 그죠.
1: Greedy.
0: Greedy. 아, 예. Yeah.
1: 그래.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0: 네.
1: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0: 네.
1: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Oh, 네.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네.
1: You see?
0: People도 할 뻔했어요. 예.
1: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0: yeah.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0: zombie.
1: 읽어주시고요.
0: 네.
1: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0: He turned into a zombie.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0: 네.
1: 와, 나 정말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어떻게 한숨이셨어요?
0: Gosh.
1: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0: 네.
1: 그래서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0: mm-hmm.
1: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0: 네.
1: 그게
0: Oh dear.
1: Oh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0: Yeah.
1: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0: 네.
1: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dear.
0: 아하.
1: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0: Here,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0: 네,
1: 뻔하죠.
0: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 찜아유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0: 네.
1: 도전해볼게요.
0: 네, 오케이, 오케이.
1: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0: Yes.
1: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0: Uh-huh.
1: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0: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유,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0: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0: Mm-hmm.
1: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0: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screen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0: 네. Put on some sunscreen.
1: 좋아요. Mm-hmm.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0: Put this on right now.
1: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0: Put this on.
1: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3: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6: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Oh,
6: yeah. Ouch.
0: Oh.
1: 예스.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1: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0: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0: 오.
1: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0: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예.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제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운드가 비어 있는 그런 영상 파일을 만나게 돼요. 지식 채널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몇 번씩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흐름인지. 구간별로 이 음악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좀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쓸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볼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네,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상 문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제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라. 요즘 떠오르는 울릉도 여행 방식이랍니다.
1: 가는 짱구리라고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0: 독특한 해안 절경과 함께 느끼는 웅장한 바닷속은 울릉도의 또 다른 매력. 그 매력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1: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수심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이게.
0: 가족과 함께 울릉도의 황홀한 맛에 푹 빠져드는 시간. 먹고 보고 사랑하기 딱 좋은 여름 명당 천보항으로 떠나보시죠. 울릉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위를 수놓은 듯한 화산암,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중 전망대까지 모두 천보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닷속엔 누가 살까요?
2: 이게 쥐치 같아. 우리 쥐포.
0: 미지의 세계를 눈에 담으며 색다른 울릉 바다를 즐겨봅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있게 나타나더니 창문 청소를 시작합니다. 관람객들에겐 인기 폭발.
3: 뭐라고 쓴다.
1: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4: 너무 신기해요.
0: 순식간에 수중 창문 앞은 포토존이 됩니다.
5: 신기한 거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6: 저도요.
5: 저 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고.
0: 그렇게 사진 한 장 남기고 바닷속을 유영하다 유유히 떠나는 이 남자. 수면 위로 올라온 그를 만났습니다.
1: 아까 저기 가셨던 분인데?
7: 네. 오.
1: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7: 창문 청소했죠. 마무리 작업만 청소하는 게 있고, 사람들 많이 와서 지금 사진 찍어줬죠, 그냥.
0: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한다는 손영준 씨.
7: 이거 창문 밀고, 이거 닦고. 그 하는 또 합니다. 다이빙 샵도 하고, 요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 봉사 겸 어느 정도 비용도 받고.
0: 영준 씨는 울릉도 북동쪽 천보항에서 다이빙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천보항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다이빙 명소. 찾는 여행자들도 많아졌대요.
8: 보시다시피 외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물속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빙도 할 줄 아는데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오게 됐죠.
9: 얘가 살이 쪄서 다 편집해준다. 살이 쪄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다.
10: 애를 놓고 지금
8: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8: 아, 저희 시댁에서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1: 남편은 어디이신데?
11: 출산하고 첫 다이빙이라.
8: 네.
11: 기대가 큽니다.
8: 1년 7개월 만에 들어가는구나.
0: 그렇게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1: 저기가 예수님. 여기서 바라보는 송보산.
0: 바다에서 보아야 울릉도의 진짜 절경을 볼 수 있다는 영준 씨.
7: 고향은 여기였고 중학교 때 전학을 나갔죠. 나가서 다 커서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지는 한 11년.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쁘지 않나요, 울릉도? 나는 바다에서 보는 울릉도가 되게 예쁘던데, 보면. 이런 맛에 사실은 고향만 사는 것 같아요.
0: 외국에서도 생활했던 영준 씨. 울릉도만큼 예쁜 바다는 못 만났다죠. 그 아름다운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에 배 위는 벌써 축제 분위기. 그렇게 천부항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7: 지금 보면 전방에 보이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두 군데. 저기 반음 쌍굴이라고.
0: 울릉도 3대 비경으로 꼽히는 해식동굴 관음 쌍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7: 섬 아래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배를 타고 보면은 여기 화산암이라 가지고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장관이에요.
0: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관음 쌍굴 주상절리. 억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이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쌍정초로 향합니다. 철탑 아래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데요. 그게 쌍정초랍니다.
7: 여기가 보면 국내 다이빙의 성지예요. 물고기 때도 많지만 이렇게 보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거기 뭐 거기에 뻑 가는 거죠. 이제.
0: 하지만 쉽게 허락되는 곳은 아니라죠.
7: 바람이 불어요. 맞죠? 배가 밀리겠죠? 입술을 빨려야 됩니다. 자, 봐요. 지금도 배가 우리 집하고 밀리고 있어요. 맞죠?
0: 드디어 바다의 입수.
4: 조류새, 조류새! 빨리 입수로!
7: 가, 가. 잠깐만요. 대기. 조류죠? 기다려봐요. 배를 내가 받으랄게, 반대로. 가.
6: 입수를 해.
7: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류 때문에 밀려요, 다이버들이. 위험해요.
0: 웅장한 만큼 조류가 심해서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쌍정초랍니다. 어렵게 들어온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 봅니다.

철탑 아래 물속은 거대한 안반지대. 서서히 철탑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선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답니다.

0: 깊은 바닷속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던 황홀한 시간. 그렇게 30여 분의 바닷속 탐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모자만 많이 휘어있어서 물도 맑고 예뻤어요.
2: 출산 이후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좀 풀렸어요? 어떠세요?
1: 확 풀렸어요.
0: 다음 날 아침,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3: 파도가 엄청 높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노을성 파도도 막 넘어와요, 지금. 어제 밤에 새벽에 와서 조금 단도를 치고 갔는데.
0: 파도를 보자 마음이 급해진 영준 씨.
3: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일단 맨날 옮겨놔야 됩니다, 지금.
2: 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요?
3: 네, 날아가죠, 바람 불면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서험 날씨에 애써 준비한 장비들마저 서둘러 거둡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도 영준 씨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답니다.
2: 여기 왜 오신 거예요?
3: 동네 그 이장님 집인데 예, 농장인데 고추하는 거 좀 도와달래가지고
0: 마을 일에는 언제나 1등 1군.
4: 내가 되게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칼리오 여징 하나 보면 고정이 되고 드름질.
5: 이거 고추 하면은 클리오 내 건데 지금 나도 하는 고추에 뭐 한 10%인데 지금 지분이
4: 지금 줘야지.
5: 내가 전화 오시더라고. 클리프 가더라고 이거
4: 드름질이.
0: 간단하지만 효과는 만점.
4: 이번부터 나는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돌을 번지나요. 서쪽은 저 밑에 날가 봅니다.
0: 경험으로 터득한 서음 사람의 지혜를 영준 씨는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4: 친구같이 뭐, 동생같이 뭐.
3: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거

0: 어, 젊은 나가.
1: 내가 손해보는 거 같네, 지금. 사무생활이 좀 지루한데, 사실은. 우리 있으면은 뭐, 매일매일 뭐 이벤트죠, 뭐, 보면은.
2: 그런데 우리는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든다. 역시 딱 나오면은, 한 3, 4일 다 있으면 하면 들어오져버려. 아이고, 어쨌든.
1: 아, 저도 그래요. 네. 우리 와이프도.
2: 답답한 기라. 어, 답답한 게 있는 거야.
1: 살다가 나가니까, 뭐, 육지 나가면은 한 사람 있으면 들어오고 싶대.
3: 떠나봐야 알게 되는 소중한 마음이 있죠. 결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영준 씨.
4: 앉아 먹자. 그래고.
3: 이건 그 유명하다는 독도새우 맞죠?
1: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참새우. 새우인데 또 주변에서 많이 잡는 데서 수심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이게.
3: 육지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독도 새우는 아들 동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1: 그럼 나 이거 먹으면 돼.
3: 물론 아내 혜진 씨도 좋아한답니다.
1: 아니 맛있겠지 독도 새우인데.
4: 네. 트럼프도 먹고 간 거잖아.
1: 어, 트럼프도 먹고 갔죠 이제.
3: 삼겹살과 함께 구워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산해진미가 없다는데요.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금상첨화랍니다.
1: 한 번씩 와이프랑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랑 둘이 내려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그럼 아들은 아빠 캠핑 온 것 같아요.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효진 씨. 직장 생활이 버거웠을 때 남편 영준 씨를 만났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답니다.
1: 서울에 너무 지쳤었고요.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왔을 때 다이빙을 알게 됐고 다이빙하고 약간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벗어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2: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남편?
1: 일단 제가 그때
2: 뭐 훈련이?

0: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1: 부부의 하루가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리 분지를 찾았습니다.
0: 있다 그래야죠.
2: 있다.
3: 우와, 되게 크다.
2: 무섭.
4: 뭐 찾으시는 거예요?
3: 물에 뜨는 돌?
0: 돌이 엄청 가벼워요.
2: 가벼워요.
3: 구멍 뚫린.
1: 화산의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생긴 가벼운 돌 부석은 물에 뜨는 돌이래요. 근데 정말 물에 뜰 수 있을까요?
3: 떴다.
0: 오.
3: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동당.
0: 탈락.
3: 얘는?
2: 걔 뜰걸?
0: 오, 오.
2: 뜬다.
1: 화산섬이 품은 마법 같은 현상.
0: 오, 진짜 뜨네. 진짜 뜨네.
1: 이 신비한 돌 구석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5: 야, 이거 먹고 승진했대. 고총 공무원들이.
1: 구석과 함께 사람들이 꼭 찾는다는 신령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천연 암반수래요. 영험하다는 소문 때문일까요? 신령수에 담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0: 이걸 먹었으면 더 좋아질 거.
1: 영준 씨, 울릉도 생활 어떠신가요?
2: 제 혼자 있으면은 아주 외로운 삶이었을 건데 아주 또 울릉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해요.

0: 안음 쌍굴로 나왔습니다.
1: 오른쪽이 뒤로 쭉 들어갑니다. 삼자로 쭉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기는 15예요. 15. 두심이 15호입니다. 15. 옵니다. 예.
0: 누군가에게는 설렘,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쉼표가 되는 곳.
1: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간다는 게. 물론 뭐 힘든 곳도 있는데, 불편한 곳도 있죠. 힘든 곳도 있는데, 그냥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0: 여기는 여름 명당 울릉도 청부항입니다.
2: 와, 진짜 여름이다.
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2: 밀어.
4: 지금 온다.
5: 기분이 좋아요.
6: 객들을 또 하나요. 객들을 세계 5개.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객들 넓은 데가 없어요.
7: 2열, 7열, 열로 써 열을 다스린다.
8: 여름 더위야 계속 꺼라. 여름 마셨습니다.
9: 생강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0: 그냥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1: 이동하실게요.
10: 네.
12: AIA 생명.
1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3: 다시 들어간다.
12: AIA 생명.
1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6: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칭하의 성의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푸른빛 고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고원을 가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열차를 타고 라싸로 가는 길.
1: 번뇌를 다 쉽게 버리는 듯한 그런 상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0: 보고도 못 믿을 놀라운 세상이 시시때때로 벌어집니다. 극도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맑은 영혼의 땅 티베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칭짱 열차를 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스촨성 청도. 이곳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가 있습니다. 3시간 반을 날아 스촨성 청도를 가기로 합니다.

중국의 옛말에 음식을 위해 중국에 간다면 맛을 위해 쓰촨에 간다고 했는데요. 예로부터 청도는 천부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산물이 많고 먹거리가 풍부해 축복받은 땅이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 수세기째 이어져 온 거리가 있습니다.

0: 하천성 성도에는 아름다운 길이 두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관항자라고 하고요. 바로 요 옆에는 그 폭이 좁은 착항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길 두 곳을 합쳐서 관잘상지라 그래서 관착항자라고 합니다.
1: 청나라 때 지어진 가도와 건축물 중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관착항자. 몇 걸음만 걸어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묘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2: 하천
3: 성도의 날씨가 원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호텔에 들어왔더니 바로 문을 열자마자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이 있고 마음도 그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1: 우연히 마주친 장소조차 쉽게 뜰 수 없는 이유. 청두가 주는 매력인가 봅니다. 어딜 가나 코끝을 자극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길거리 음식의 매력이죠. 그중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두부 요리. 호주머니를 안 열 순 없겠죠. 흔쾌히 시식까지 하라며 허락해 줬습니다.
0: 사천성 음식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네요. 맛있습니다.

0: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1: 早上下雨，我们很想那个下去，然后我们看一看那个乐山大佛，去那个告诉我到底去哪个地方才好呢？到那个太原岛。太原岛。对，从这里那个需要多长时间？大概40分钟。40分钟啊？哦，好的好的。이렇게될때는역시현지인한테물어보는게제일좋은것같습니다아주제일좋은방법이라고가르쳐주시네요对，到了，对。到了到了。对，没就是的哈。
0: 도착한 곳은 좌우로 대도하와 민강, 그리고 가운데 청이강 줄기가 합쳐지는 합수점.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계 최대 마의 불상의 전시를 목격합니다.
2: 这个乐山大佛，这是乐山大佛。乐山大佛的话，它是面向三江。
0: 세강의 합수점은 예로부터 물살이 흉흉해 배들의 전복 사고가 잇따랐던 곳. 때문에 당대 고승이던 해통 스님이 평온함을 빌며 계획했다는 절벽 불상입니다.
2: 六山大佛钓鱼唐朝，中国的唐朝，唐朝这个城市知道吧？1000多年了，1000多年，大概就是这个。 这个地方，我们就是这个地方土生土长的。
0: 가까이에서도 꼭 봐야 한다는 기사님 말씀에 저는 낙산대부를 코 앞에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3: 이곳은 높이가 76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유튜브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높은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처님을 뵈기가.
0: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오우산은 머리, 능운산은 몸통, 이 거대한 산줄기는 마치 잠자는 부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낙산대불은 그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염원을 담았다고 하죠. 장엄한 불상이 사방에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들의 온화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3: 是一座山，山是一座佛，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요. 상당히 그 말 자체가 지금 그 낙산대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높이 71m의 대부는 한쪽 귀에만 세 사람이, 발등엔 무려 100사람이 넘게 앉을 수 있다고 하니 천여 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고원의 관문인 칭하이성으로 날아가 성도인 신행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쓰촨성 청두에서 칭하이성 신인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 고원은 그 속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품은 채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균 해발고도 4,5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달리는 칭짱열차. 세계적인 철도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엔지니어들도 공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했던 이곳에 마침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칭하이성 시닝에서 출발해 티베트 라싸로 가는 여정.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좌석한 티켓을 침대칸으로 변경하고 싶었던 건데요. 무려 22시간을 가야 하니 애초에 침대 칸이 필요했지만 좌석 칸도 간신히 끊었던 상황. 한 달 전 오픈된 티켓은 3일 연속 매진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3: 구했습니다, 드디어.
0: 열차 출발은 다음 날. 계획을 바꿔 오늘 하루는 시닝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향한 곳은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떠오르는 명소라는 차카염호. 티베트어로 소금 호수란 뜻의 차카. 해발고도 3,100m에 펼쳐진 장대한 소금밭이 마치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수억만 년 전엔 바다였다가 히말라야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소금 호수. 청나라 때부터 소금 채굴을 시작해 약 250년간 중국 서부 지역의 소금을 책임져온 중국 최대의 소금 산지입니다. 저장된 소금량은 중국 전체 인구가 7, 80년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4억 4천만 톤. 빗물이 고지대에 연무를 쓸어내리며 오늘날과 같은 거대 연무를 만든 것이죠.
3: 제가 입구에서부터 관광용 열차를 타고 10분 정도를 들어왔는데 이제서부터야 막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엄청난 광대한 이곳에 온 세상이 다 소금으로 하얀 꽃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0: 눈앞에 펼쳐진 차카염호는 하늘의 거울, 중국의 우윤이란 칭송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밖에서만 보면 신뢰 아니겠습니까?
3: 소금의 결정이 크기 때문에 걸을 때 약간의 그 자극되는 게 있네요. 약간 아프긴 한데 의외로 걸을만 합니다.
0: 눈앞에서 발견한 소금 열매들.
3: 소금이 이미 소금 알갱이가 다 되었어요. 어, 재밌네요. 예, 상당히 소금 알갱이가 굵어요. 예, 오, 상당히 굵습니다. 네, 소금 맞아요.
0: 신기한 광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3: 이곳에도 지금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쪽 그 차카염호는 이렇게 소금의 결정이 이렇게 무게로 결정돼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러한 구멍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멍인가.
0: 수분이 증발하며 단단한 소금층을 형성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평균 두께 5m, 두꺼운 곳은 10m까지 달한다고 하네요. 여행에서 사진만큼 남는 게 또 없겠죠.
1: 这个从什么地方来的？从北京。啊，北京啊，那么这次呢，我们穿那个红色吧，这个是。这个茶卡盐湖红的不好看吗？对，这个意思。我们。西宁的这个房间怎么样啊？啊，挺好。挺好吗？挺好，挺好。就在这壶来。哦，是吗？那您的感觉呢？怎么样？这盐水壶，我们头一回来，我们都是淡水壶，不是？颐和园、北海都是淡水的。那漂亮，这是盐水壶。
0: 그들의 멋진 추억 만들기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붉은빛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여인들.
3: 重庆啊，
2: 重庆，
3: 重庆啊，
2: 对，你昨天的有一天的嘛，今天一天就还。

0: 다음날 아침 다시 찾은 신흥 시내. 거리를 걷다가 유독 시선을 끄는 건 히잡과 샤일라를 두른 여인들, 그리고 희고 납작한 모자를 쓴 남자들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독특한 고원 문화를 꽃피웠던 칭하이성. 후이족들의 재래시장 안은 때마침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 지자마자 저녁 찬거리를 살아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를 유혹한 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한 빵가게. 밀가루 반죽에 소금과 고소한 양념가루를 넣어 화덕에서 구워냅니다. 인도에선 난으로 불리는 남비. 화덕 안에 수채 열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반죽을 넓고 평평하게 붙여줍니다. 방금 구워서 나온 따끈따끈한 남비.
1: 상당히 고소하고요. 깨가 요 위에 덮어져 있어서 상당히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0: 녹두와 완두, 쌀 등으로 만든 양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묵과 비슷한 음식. 짭조름한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데 특히나 무더운 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 유난히 북적이는 한 대박집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던 정체 모를 이 음식.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기에 이렇게 줄까지 서는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저 평범한 보리밥 같았는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빈속을 달래기에 이만한 인기 건강식이 또 없다고 하네요. 종교가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바꾸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1: 고사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마실 거, 그다음에 먹을 거, 그다음에 또 고산병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 지금你想我去那个高山那个西藏那边的
0: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고산병. 휴대용 산소 호흡기와 상비약들은 준비 완료. 칭짱 열차 구간의 출발점인 신익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철로가 놓이기 전에 가봤던 티베트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탑승 전 수속 절차도 밟습니다. 내국인들은 신분증 검사, 외국인들은 여권 검사가 필수. 어렵사리 끄는 6인실 침대칸. 그곳엔 라싸까지 함께 갈 중국인 친구들이 미리 와 있었는데요. 인상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들은 뭘 이렇게 많이 챙겨 오셨을까요? 그토록 다시 가보고 싶었던 티베트. 세계 최고 높이를 달리는 칭짱 열차.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1: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힐을 재게 돼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1m 20 그 이하에는 아마 어린이 가격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 그 값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카페도 깔려 있네요. 역시 4인실이라서 좋습니다.
0: 고도가 높은 이곳은 동토에다 산소도 부족해 처음 철로를 계획할 당시 다들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짱 열차는 그야말로 고원을 달리는 기적의 열차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선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그 순간 저희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칭하이후. 바다를 꼭 닮은 호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량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더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신비의 세계로 칭짱 열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북으로는 깐수, 남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로는 신장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곳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열차.
1: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인 거는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 기계 하나 더 붙인 거랍니다. 이 동력 있는 차를요.
0: 본격적인 고지대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이제부터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 구간을 향해 거친 숨을 뿜어낼 겁니다.
1: 시간이 잠잘 시간이 되어서 승무원분께서 커튼을 다 치셨고요. 이제 소독까지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0: 밤이 되자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 하지만 꿈속에서 만날 세계 최고 높이의 탕구라 역과 펑어산 터널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3: 중간중간에 좀 뛰었어요. 기사주가 좀 부족해서.
0: 하지만 풍경이 곧 피로를 달랩니다. 새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풍광. 앞으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감동으로 다가올지 설렘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다시 찾은 라싸. 티베트 자치구를 여행할 땐 반드시 정부에서 교육받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성 씨와는 미리 연락을 취해놓은 상황.
4: 15년 전 하고 진짜 많이 변화를
5: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사실 기차역이 없었잖아요.
4: 그렇죠.
5: 버스로만 가고 그랬었는데

0: 때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순례객들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고 계신데요. 이것은 티벳에서 모든 그 탑돌이든 아니면 모든 사원이든 그때 그 순례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0: 오체투지로 먼 길을 달려온 분들도 있었는데요.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 대조사라 불리는 조캉사원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라싸 최대의 번화가이자 하늘로 가는 성스러운 길로 불렸습니다. 라싸의 옛 채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1: 티벳에 저렇게 옥상에 보면요, 탈초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데 저거는 매해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저거를 해마다 세우면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데 모여 흥겨운 춤사위를 벌이는 현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명보단 시범이 빠르다는 아저씨.
1: 손님이 왔을 때 하다를 이제 그분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를 이렇게 걸고요. 축하를 하는 입장, 그리고 손님을 이제 맞아서 기쁘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춤이랍니다.
0: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네요. 소소하지만 살면서 고맙고 기쁜 상황을 춤으로 만들었다는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춤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년이 걸려 다시 찾아온 저에게 라싸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잘 왔다며 웃어줍니다.
1: 여기 그 추라가 있네요. 이거는 그 티벳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먹고 또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이걸 거기 들고 이제 드시고 합니다.
0: 추라는 야크 젖으로 만든 일종의 말린 치즈로 영양 또한 풍부합니다. 티벳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죠.
1: 이렇게 먼저 바로 끊고 이렇게 드신답니다.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 바로 된 듯한 느낌,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약간 그 향은 그대로 그 입안 전체로 이렇게 퍼지네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가운데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 티벳의 간식거리예요. 점심시간 때도 되어서 티벳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행히 단골 가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1: 오, 맞습니다.
0: 고기 육수에 채소가 어우러진 툭반은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국수 요리. 거기에 곁들여 먹을 밥도 시켰습니다.
1: 우리 그 선생님, 티벳 선생님께서 그때 만들어주셨는데 그 맛을 이제 생각나게
0: 툭바의 진한 국물 맛에 그보다 더 달큰했던 라싸에서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라싸에서 린츠로 향하는 날. 450km, 린츠로 향하는 길은 과거엔 10시간이 걸릴 만큼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곳.
2: 이 도로가 언제 했었죠?
3: 시공을 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7년에 완공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사고가 시작한 거죠.
2: 그 이전부터 이쪽 린제는 원래 유명했었잖아요. 풍경이 아름답기로.
3: 그렇죠. TV에서 뭐 휴양지?
2: 그렇죠.
3: 네, TVN들이 많이 잡고.
0: 그토록 꿈꾸던 여행지를 찾는 기분이 묘하게 떨려옵니다. 린치에 접어들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이 녀석들입니다. 긴 털을 가진 티베트의 소 야크. 녀석들이 있다는 건 해발 4,000m 가까이 되는 고산지대란 증거죠.
1: 야크가 길거리 곳곳마다 보이는데요. 야크는 옛날 우리한테 그 소가 그랬듯이 티베트인들한테는 생활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0: 여행에서 불쑥 마음을 훔치는 곳을 발견하는 기분.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1: 옆에 분들은 마치 저 신선세계와 같다고 하는데 예, 너무나 멋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그 태양빛이 하나의 장관을 이루는데요. 와, 저곳에서 저희가 올라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0: 티베더로 태양의 보배란 뜻의 린즈.

0: 가겠습니다.
1: 아,
2: 해발 3,700m 상공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무지개. 다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쌍둥이 자매라 그런지 웃는 모습도 꼭 닮았습니다.
3: 바이바이.
2: 설산을 닮은 하얀 두견화. 그리고 설산 아래 펼쳐진 푸르른 녹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4: 이곳은 티벳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린치 지역입니다. 나사에서 450km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요. 주위엔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2: 용왕이 사는 골짜기라 불리는 루랑진 마을. 해발 3,500m가 넘는 고산지대엔 천여 명 정도의 티베트 장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얄룽짱푸 강과 그 지류 덕에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곳. 라싸와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 전통 가옥들. 비가 잦고 바람이 많이 불어 A자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몰라, 똥가싸.
2: 말이 통하지 않자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할머니. 아들과 손녀 내외까지 3대가 사는 집에는 다행히 할머니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치된 물건들에서 장족들의 삶의 방식들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신들의 전통 생활용품을 구경해보라는 아드님. 꺼내든 건 티베트 막걸리 창을 담그는 통.
4: 이분 직접 만드셨대요. 쭈뚝쇼.
2: 흥미로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4: 이 속에 이제 짬밥을 넣어서 이제 갖고서 밖에 나가실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꽁보 지역, 이쪽 지역의 그 옷인데요. 라싸의 그 티벳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특징이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 쓰시는 이제 모자인데요. 요거를 반대 뒤쪽으로 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2: 장족들의 전통 가옥은 대부분 2층 집. 다와 씨는 주로 이곳을 손님 맞이용으로 쓴답니다.
4: 문양하고 전부 다 그 티벳 전통적인 그 문양을 다 해놨고 약간 이제 개조해서 이렇게 손님이 모을 수 있도록.
2: 티베트 특유의 이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다와 씨. 티베트 전통 차 수유차를 내옵니다.

0: 소박한 차 한 잔이지만 정성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사방에서 돌아가는 마니차가 마음까지 왠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1: 룸마기야 된다 개야지. 어디서 차 차장을 가나로 빼지 차 이게 차 차장을 봐.

0: 설산은 누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호수를 탄생시켰습니다. 빠송초는 총회호라고도 불리는데요. 옥빛의 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산이 품은 우아한 조각달 같은 호수는 매혹적인 물빛을 보여줍니다.
1: 이것은 전설에 따르면 큰 호랑이가 인도로부터 파드마산바바 그 산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길도 멀고 높은 산을 건너면서 지쳐서 저기서 잠깐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 호랑이가 왜 쉬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호수 한가운데 독특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1: 와, 지금 물고기 보세요.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 세상에.
0: 아름다운 풍광 아래 섬처럼 떠있는 사원은 신비스럽고 신성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마니차 풍경. 마니차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티베트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대승불교의 형태인 티베트 불교.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정통성을 강조하며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곳 초종사는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빠 사원입니다.
1: 인도 불교를 티베트에서 전하신 그 파드마산바바 분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닝마빠 사원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모시고 계십니다.
0: 찬란한 불심의 세계 티베트. 빠송초에서는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0: 지하철 옆으로 흐르는 강이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정말 동화 속의 상같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순더머뉴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테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여기는 포비 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1: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는 두 방금.
2: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1: 이제 모두 일할 시간이에요.
3: 그만해!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1: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2: 그만.
1: 비켜.
3: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2: 감옥?
1: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3: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2: 그래, 알았어.
1: 뭘 알았다는 거예요?
3: 뭐 하는 짓이야?
1: 당장 끌고 가.
3: 이제 다시 주무세요.
2: 그럴까?
1: 착한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4: 임금님.
5: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5: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3: 임금님이 당겨 먹고 싶으시다잖아.
5: 그래도 안 돼.
3: 비켜봐.
1: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 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2: 좋아.
5: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5: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6: 조용해.
2: 맛있다.
1: 그렇죠?
7: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2: 하기 싫은데.
7: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
7: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1: 모를 수도 있지.
7: 뭐? 뽀로로 나?
5: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2: 그럼 그러자.
7: 뭐? 날 가둬? 뭐야?
1: 데려가.
7: 이거다.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5: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2: 좋아.
7: 이거 놀아니까.
6: 들어가.
5: 에디.
1: 너도 잡혀왔어.
7: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1: 맞아.
5: 임금님은 잘 있을까?
0: 포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2: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1: 네네.
3: 저 초콜릿도 드세요.
2: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3: 놀이터에 갈까요?
2: 다른 건 없어?
3: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2: 무도회?
3: 네! 숨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2: 좋아.
0: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여긴 뭐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1: 같이 춰요.
2: 어쩌지?
0: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2: 그래, 내쫓아.
0: 다들 들었지? 그럼 마저 출까요?
2: 좋아. 너희들은?
1: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0: 크랑크.
2: 요정 삼총사?
0: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크랑크랑.
1: 너무해.
2: 그게
0: 벌을 줘야겠어.
3: 크랑.
2: 무슨 벌?
0: 뿌렁뿌렁 뿌르렁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괴물!
2: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0: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5: 네!
2: 열어줘! 얘들아,
0: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2: 날 괴물로 보겠지?
6: 누구지? 모르겠어.
0: 잘 지냈어?
7: 와! 뽀로로!
0: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6: 와!
0: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3: 누구 맘대로?
0: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6: 그건 뭐야?
8: 죄인들 점심입니다.
0: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8: 네. 자.
3: 너무하잖아.
6: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자. 너도 먹어.
2: 고마워.
6: 마이.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0: 정말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6: 걱정이야.
2: 얘들아.
6: 왜? 빵이 모자라?
2: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6: 그럴 리가.
3: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2: 3.
3: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6: 정말?
3: 틀림없어.
6: 임금님.
2: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6: 그랬구나.
3: 우리 말 좀 잘 듣지.
2: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6: 우와.
3: 어떡해요?
2: 그건 잘 모르겠는데.
6: 방법이 있어.
3: 뭔데?
0: 들어봐.
6: 살려주세요.
9: 무슨 일이야?

0: 나 잡히겠어.
1: 얘들아, 어?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2: 임금님!
0: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1: 오로로! 메롱, 나 잡아봐라.
0: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1: 몰라!
0: 너? 어서 말해!
1: 모른다니까!
0: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2: 잠깐! 어?
3: 임금님을 놔줘!
2: 맞아!
0: 뭐? 임금님?
1: 어? 너희들...
0: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2: 진짜야!
0: 어서 풀어줘!
1: 도망가라고 했잖아!
0: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3: 맞아요!
1: 다들 고마워...
2: 응? 안녕!
0: 우와! 어? 뭐야?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1: 정말?
0: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뿌르렁 돌아와라! 얍!
1: 어? 우와!
0: 어, 진짜 임금님이잖아!
2: 우와! 우와! 임금님!
0: 임금님! 우와!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임금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하하! 임금님 풀어주세요. 임금님, 다 임금님을 위해 그런 거라고요.
4: 뽀로로, 이제부터 착하게 지내요.
0: 루피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4: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5: 어?
6: 들키겠어. 이야, 지나갔다.
1: 찾았다.
6: 들켰네.
1: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6: 이게 무슨 소리지?
1: 그러게.
7: 몰라.
1: 도망가!
7: 하나도 안 남았네. 배고픈데. 찾았다. 맛있겠다.
6: 이겼다. 놀아고. 안돼.
4: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8: 살았다.
0: 이제 못 쫓아오겠지.
3: 그럼, 그럼.
6: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어? 어? 어? 어? 어? 루피?
3: 어? 어디 갔지?
1: 루피는 못 봤는데.
6: 그럼 루피가 아직
3: 숲에 있다는 말이잖아.
6: 루피!
3: 빨리 돌아가자!
7: 맛있는 점심, 냠냠냠.
6: 이거다.
7: 싫어.

0: 안 돼! 내 정신! 예.
1: 어느 쪽이지?
2: 그래!
1: 아까 왔던 곳 같은데?
2: 우와!
0: 잠깐만!
2: 왜?
0: 가시 좀 뽑아줘.
2: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0: 안 그럴게.
2: 약속해.
0: 약속할게.
2: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0: 알았어.
2: 좋아.
0: 빨리.
2: 어디?
0: 가라!
2: 여기도?
0: 까홍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3: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4: 루피!
5: 이건 루피 거야.
6: 설마 괴물한테 잡혀갔나?
5: 어떡해.
2: 빨리 구하러 가자.
6: 크랑크랑. 어떡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5: 그렇네.
7: 어쩌지.
8: 패티, 그것 좀 보여줄래?
5: 여기.
8: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얍. 루피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5: 신기하다.
2: 그럼 따라가 보자.
0: 배고프다.
2: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0: 맞아.
2: 알았어. 왜 그래?
0: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2: 뭐? 무슨 소리야?
0: 거기서!
2: 안 먹는다며!
0: 배고픈 걸 어떡해!
2: 큰일 날 뻔했네.
0: 저 정신아. 나 좀 도와줘.
2: 수영도 못해?
0: 못해. 제발 도와줘.
2: 또 잡아먹으려고 할 거면서.
0: 아니야.
2: 잡아.
0: 고마워.
2: 약속 지켜야 돼.
0: 당연하지, 점심아.
2: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0: 미안해, 루피.
2: 그렇게 배고파?

0: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뭐 하는 거야?
1: 너 일부러 그랬지?
0: 부탁할게. 루피한테 데려다 줘.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0: 그렇지.

0: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1: 어, 루피 최고.
2: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3: 힘들어. 여기 맞아.
4: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5: 그러게.
3: 너 또?
6: 잠깐만.
3: 너 어디 가?
4: 이쯤인 것 같은데.
1: 괜찮아?
3: 루피!
4: 루피를 놔줘!
3: 맞아! 잡아먹지 마!
1: 어?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4: 맞아.
3: 친구?
6: 아, 그랬구나.
3: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냐고.
1: 미안해.
3: 배고파.
4: 그래.
1: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3: 어?
7: 정말 맛있다.
3: 맞아.
1: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3: 진짜? 루피 대단하다.
4: 빠이.
2: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0: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군.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1: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뭐, 그냥 살짝. 그렇게 소리치면 많이 아플 거야. 약을 좀 더 써야겠구먼. 잘 됐겠지?
2: 살짝...
3: 깜짝이야!
0: 그거 먹으면 안 돼!

0: 이건 괴물이 되는 이야기야. 이걸 맞으면 기절하고 말걸. 건드리기만 해봐.
1: 으이그,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이야기야.
2: 똑같은데.
0: 뭐가 그렇게 재밌니?
2: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0: 그럼 너구나.
1: 그게
0: 잘 됐네. 어차피 실험도 해봐야 하는데.
2: 안 돼!

0: 오지마! 오지 말라고! 이걸 됐다! 너! 어?
1: 그걸 쳐버리다니! 진짜! 진짜! 진짜! 그렇지! 우와다다다다다다다! 왜 쫓아오는 거야? 그만! 살려줘!
0: 와!
1: 살았다.
2: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 거냐?
0: 얘 네가 데려온 어린 녀석이야. 좀 말려봐.
2: 뭐? 옷이라고?
3: 두모, 옷이 맞아요.
4: 목박사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2: 또 사고 쳤냐?
0: 빨리 얘 좀 어떻게 해봐!
5: 여긴...

0: 간신히 잡았네.
1: 오씨!
2: 괜찮아.
1: 살아났다.
0: 다 엉망이 됐잖아! 용아야. 어딜 가려고?
1: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런데 용아 오빠는?
2: 용아가 문양에게 잡힌 것 같아.
1: 뭐? 잡혔다고?
2: 무사할 거야. 그리고 데려올게, 꼭!

0: 해치.
1: 윤호야.
0: 괜찮아?
1: 괜찮아.
0: 그냥 누워 있어.
1: 어떻게 집으로 왔지?
0: 내가 데려왔어.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가보자. 숲에서 찾아내서 데려온 거야.
1: 고마워.
0: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윤호야!
0: 안녕.
2: 학교 안 가?
0: 금방 나갈게.
1: 어서 가봐.
0: 학교 다녀오면 말해줘.
1: 응.
0: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잘 다녀와.
0: 가자.
2: 응. 늦잠 잤냐?
0: 그런 거 아니야.
2: 안녕, 세나야. 안녕. 숙제는? 미아야, 안녕.
4: 안녕.
2: 이따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러 갈래?
4: 오늘은 잘 모르겠어.
2: 그래?

0: 어떻게 된 거지?
1: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2: 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3: 윤호야, 포근이랑 산책 갈 거야?
4: 아빠가 다녀오셨을걸?
3: 아... 어디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4: 어디?
3: 다음에 얘기해줄게. 안녕.
4: 무슨 일이야?
3: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가자. 용아 오빠! 오빠! 용아 오빠!
0: 응?
3: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0: 누군데 내 이름을...
3: 나 미아잖아. 미아 공주.
0: 미아?
3: 왜 이래? 나 미아라고. 기억 못하는 거야?
1: 나왔다. 이러라고 내보낸 거야.
5: 아이, 여우 같으니라군.
1: 뭐야?
5: 아, 칭찬이야, 칭찬.
1: 용아, 없애버려. 아,
0: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3: 뭐 하는 거야?
1: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어디?
3: 왜 이러는 거야?
1: 없애라고!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0: 마법 기운이야. 저쪽이야. 아자자자. 어디야?
1: 찾았다.
2: 놓치지 마.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
3: 정신 차려. 나 미아라고. 삐요삐요.
2: 처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0: 멈춰. 어? 용아?
3: 용아 오빠가 저렇게 변했어. 날 기억도 못해.
1: 헨치도 나타났잖아.
2: 오히려 잘 됐어.
0: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 있어.
3: 아니, 응? 나도 같이 있을 거야.
2: 일단 헨치부터 없애.
1: 나도 가봐야겠다. 나오심 출동.
2: 별걸 또.

0: 마법 기운이야.
1: 레디야!
2: 아라리오!
1: 레디야!
0: 영화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3: 뭐 하는 거야? 공격! 공격해!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린 꿀벌의 첫 임무. 야호! 와! 신난다, 신나!
1: 저기.
0: 꿀벌이네. 안녕, 난 핑이야.
1: 아, 안녕, 난 베베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비켜줄래? 고마워. 꿀을 만들려면 이렇게 달콤한 액체를 모아야 돼.
0: 와, 그렇구나.
1: 꽃가루는 이렇게.
0: 다리에 주머니가 있네. 우와, 신기하다.
1: 꿀벌과 꽃들은 친구야. 우린 서로 도와주거든.
0: 서로 도와준다고?
1: 응. 우리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을 때 다른 꽃에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거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대.
0: 우와, 대단하다.
1: 사실 오늘 처음 임무를 나왔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걱정 마. 이 고고다이노 핑이 도와줄게.
1: 정말?
0: 그럼 나만 믿어.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1: 드디어 집에 간다. 도와줘서 고마워, 핑.
0: 이 정도 가지고 뭘. 근데 베베야, 이 길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1: 이쪽이었는데. 근데 핑, 설마 겁먹은 거야?
0: 뭐라고? 겁먹다니. 난 고고

0: 라이노 핑이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1: 어? 이 냄새는.
0: 비비야, 너 괜찮은 거지?
1: 달콤한 꿀 냄새가 나.
0: 베베야, 제발 정신 차려. 꿀벌장 버스 집 완료. 근데 핑이 어디 갔지?
1: 그러게.
0: 렉스, 나 좀 도와줘.
2: 핑, 무슨 일이야?
0: 아기 꿀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초록색 괴물한테 잡혔어.
1: 어? 우리 좀 살려줘.
0: 위치 정보 보내줄게.
2: 알았어. 여기야. 빨리 가보자.
1: 응.

0: 저건 대체 뭐야?
1: 피니 말한 괴물인가 봐.
2: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야.
0: 식충식물?
2: 응. 파리지옥은 먹잇감을 잎사귀에 가둔 다음에 소화시켜서 먹는데.
0: 어떻게 하지?
3: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1: 도와줘.
2: 얘들아, 변신하자.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4: 출동!
2: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힝! 우리가 꺼내줄게! 야! 꼼짝도 안 해!
1: 어떻게 입을 열게 하지?
2: 이 방법은 어때?
0: 어? 자, 그럼 시작하자! 응! 간질간질.
2: 야호! 성공이야!
3: 어? 어?
0: 맡을게.
4: 응,
0: 부탁할게. 레스큐 킹 부스터 발사.
2: 이게 뭐지? 떨어지지 않아.
0: 이것도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이야.
1: 다리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
0: 좋은 생각이 있어. 끈끈이 주걱부터 해결하자. 응? 레스큐 킹 워터캐논 발사.
2: 떨어졌어.
0: 레스큐 킹 메가부스터 발사.

0: 걸. 앞으로는 식충식물은 조심해야 해.
1: 응, 꼭 조심할게. 그리고 핑, 네 덕분에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2: 그것 봐, 나만 믿으라고 했지? 다 내 계획이었다고.
3: 근데 말이야, 식충식물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계획이었던 거야.
2: 이 스톤다. 야, 고개.

0: 없어? 아, 코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 아! 바로 이거야! 짜잔! 도레미 눈사람 완성!
1: 와! 정말 멋있다! 겨울이 정말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유치원 가자.
2: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2: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2: 똘똘이 유치원.
3: 오늘은 홈즈래빗
0: 키즈펜션 가는 날.
2: 나도 탈래.
1: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홈즈래빗 키즈펜션.
1: 더비트 먹자.
3: 홈즈래빗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3: 홈즈래빗 행복한 우리집 원앤원.
4: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 팔팔은 엄마 아빠랑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1: 조지, 잘 시간 다 됐는데 왜 우주인 옷을 입었어?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0: 조지는 우주인 놀이를 좋아하죠.
2: 아우. 조지, 우유 마시려면 우주 헬멧 벗고 마셔야지.
1: 다 마셨으면 이제 자러 갈까?
0: 조지는 잘 때도 우주 모빌로 음악을 듣죠.
2: 하루 종일 우주 놀이하고 또 해? 넌 지겹지도 않니?
1: 아빠도 우주 놀이는 안 지겹던데. 저렇게 별도 많은데 왜?
2: 별이 어딨어요? 전 안 보이는데. 밖이 너무 캄캄해요.
1: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봐야 더 잘 보여.
2: 그럼 지금 나가서 볼까요?
3: 페파, 잠옷 바람으로 어딜 나가?
1: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이번 한 번만 잠옷 위에 외투 입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기.
2: 맞지? 아빠, 옷 더러워지게 왜

0: 별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잘 보이거든. 저기 저 작은 별들 보이지? 저 별들을 점선으로 이어봐.
1: 저 국자 모양이 북두칠성이야.
0: 맞아. 그리고 국자 끝에 두 별을 쭉 이으면 북극성이란 별이 나오지.
2: 와, 북극성, 북극성,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우리도 차 타면 갈 수 있니.
0: 그건 안 돼, 페파. 저 별들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2: 얼마나요? 바닷가보다 멀어요?
0: 오, 당연하지. 근데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면 훨씬 가까워 보이지.
2: 우리도 망원경 있어요, 아빠?
1: 아니, 우리는 없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좋은 게 있지.
2: 그럼 지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볼까요?
0: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페파.
1: 알았어.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가죠, 뭐.
2: 맞지!
3: 파파랑 조지가 이렇게 늦은 밤에 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0: 저것 좀 봐. 우리 지금 북극성 따라간다, 얘들아.
2: 하하!

0: 타파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네요.
1: 어, 이런. 불이 다 꺼진 걸 보니 두 분 다 벌써 주무시나 보네.
2: 아니, 이 밤에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안 자고.
3: 별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1: 아버님한테 망원경이 있다니까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2: 아, 그래서 이 밤에 다 몰려왔군. 다락방에 있으니까 모두 날 따라오렴. 이게 우리 망원경 베스란다 이 애들아. 와.
0: 페파 할아버지는 별을 관찰하는 게 취미죠.
2: 자, 이제 됐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볼래?
3: 저요, 저요, 저요.
4: 오, 저게 북극성이구나.
2: 선원들은 저 북극성을 보고 집을 찾아오지.
4: 아빠도 여기 올 때 저거 보고 왔는데. 북극성 말고 다른 별도 볼 수 있어요?
2: 그럼. 저기 저 별 보이지? 저게 토성이란다.
4: 와, 근데 저 고리는 뭐예요?
2: 저 고리는 얼음이랑 돌로 만들어진 거란다. 토성은 아주아주 추운 별이거든.
4: 저기서 눈사람 만들면 되겠다.
2: 어이쿠, 저것 좀 봐.
4: 오.
2: 별똥별도 보고 운이 좋구나. 자, 이제 소원을 빌어보렴.
4: 제 소원은요, 조지가 이 다음에 커서 우주 비행사가 돼서요, 우주로 저 데려가는 거예요.

0: 아빠의 생일.
1: 오늘은 팔팔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죠.
0: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인데 회사 안 가면 안 돼요?
2: 그럼 나도 좋지. 일 끝나면 바로 올게 기다리렴. 아빠 갔다 올게.
3: 네, 다녀오세요.
4: 아빠가 회사에서 일할 동안 우린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다. 일단 아빠 드릴 생일 케이크부터 만들까? 한 볼에 버터랑 설탕, 밀가루를 넣고 달걀도 하나 넣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넣어야겠지? 바로 이 초콜릿 조각.
1: 엄마가 지금 만드는 케이크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죠.
4: 이제 잘 저어볼까?
0: 엄마, 제가 저을까요?
4: 그래, 해봐.
1: 팔팔은 젓는 게 좋았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4: 됐어, 조지. 이제 그만 잡고 굽자. 짠! 아빠 드릴 초콜릿 케이크요. 됐다.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0: 엄마, 여기 묻은 거 먹어도 돼요?
4: 그래, 베파. 넌 숟가락을 핥고 조지는 그릇을 핥을래?
0: 야호!
1: 팔팔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 반죽을 좋아하죠.
4: 아빠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0: 엄마, 아빠 회사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할까요?
4: 그래. 그럼 좋아하시겠다.
1: 여기는 팔팔 아빠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0: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1: 저기 페퍼 아빠 계신 좀 바꿔주실래요?
0: 자네 전화인데 페퍼 아빠? 아주 중요한 전화인가 봐.
2: 여보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1: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2: 그래, 우리 딸 고맙다.
1: 이따 일찍 오세요, 아빠. 끊을게요.
2: 그래.
3: 생일 축하해요, 페퍼 아빠.
2: 고맙습니다.
4: 아빠가 집에 오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1: 네, 엄마.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 쉬. 조지, 너 아빠한테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5: 페퍼랑 조지는 물을 담은 양동이를, 엄마는 풍선을 들고 오네요.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가 뭔데 저런 걸 준비하죠?
1: 어, 아빠 오셨다.
4: 얘들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
5: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죠.
3: 여보, 아빠 생일 정말 축하해요.
2: 오호,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와우, 근데 무슨 초가 이렇게 많담?
1: 당연하죠. 아빠는 나이가 아주 많으니까요. 원래 초는 한 번에 다 꺼야 되는 거 아시죠?
2: 그래, 최선을 다해보마.
4: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요.
2: 내 생일 선물? 새 장화네. 마음에 쏙 드는군. 당장 신어봐야겠다.
5: 팔팔랑 조지 엄마가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빠도 생일 선물로 받은 장화를 신었죠. 아빠가 마당에서 진흙탕을 발견했습니다.
2: 새 장화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볼까?
5: 근데 진흙탕이 아빠한테 너무 작았죠.
2: 난 이보다 큰 진흙탕이 쐬겠는데?
4: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여보?
2: 와, 이게 다 뭐야?
1: 아빠 생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5: 뭘 하려는 걸까요?
1: 아빠를 위한 커다란 진흙탕.
2: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장화 정말 완벽한데?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축하할 겸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
5: 파파파란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모두가 좋아하죠.
2: 이렇게 신나는 생일은 정말 처음이야.
1: 친구랑 자는 날.
5: 밤이 됐습니다. 팔팔은 오늘 조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1: 조이 나왔어. 어서 와, 페퍼. 안 그래도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4: 엄마가 아침에 데리러 올게. 친구들이랑 잘 자라.
1: 네, 엄마.
5: 레베카랑 수지, 에밀리는 벌써 와 있었죠.
1: 나왔어, 얘들아.
6: 어서 와, 페퍼.
1: 우리 곰돌이도 왔는데. 안녕, 얘들아.
5: 조이는 원숭이를, 에밀리는 개구리를,
1: 개굴?
5: 소질은 부엉이를,
1: 부엉 부엉.
5: 레베카는 당근을 가져왔죠.
1: 당근 당근.
5: 조이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죠.
1: 이게 다 재밌겠다.
7: 아빠 보고 있었잖니, 조이.
1: 에이, 아빠는 재미없게 저런 걸 왜 봐요.
8: 얘들아, 아빠는 지금 주무셔야 되거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배달하셔야 하니까.
7: 알았어, 지금 자러 갈게요.
8: 너희도 웬만하면 일찍 자라.
1: 네, 엄마, 주무세요.
5: 팔팔한 친구들이 자려고 침낭을 꺼냈어요. 조이의 쌍둥이 여동생 주주랑 자자도 언니들이랑 자고 싶었죠.
1: 뭐야, 얘들아, 여긴 언니들만 자는 데란 말이야.
9: 얘들 정말 귀엽다, 조이.
10: 같이 자면 안 돼?
1: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자도 좋아. 단 절대로 자면 안 된다.
6: 알았다,

0: 발소리에 조이 엄마가 깼어요.
1: 이렇게 몰래 야식 먹는 거 진짜 진짜 재밌다.
2: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빠 잠 깨면 어쩌려고. 누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얘기 알면 하나만 해줄래?
3: 저 알아요.
4: 저도요.
5: 내가 먼저 할게. 옛날 옛적에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죠. 그 다음은 네가 해봐, 페파.
6: 그 요정은 숲에 살았습니다. 아주 예쁜 요정이었죠.
7: 신기한 요술지팡이도 있었고요.
2: 재밌는데?
5: 다음은 에밀리 차례인가? 요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8: 난 얘기 같은 거 잘 못하는데.
7: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
5: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8: 알았어. 하루는 꼬마 요정이 엄청나게 큰 괴물을 만났어요. 그 괴물은...
9: 아니, 누가 이렇게 떠드니?
0: 저런, 너무 시끄러워서 아빠가 깼군요.
7: 죄송해요, 아빠. 돌아가면서 요정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5: 무서운 괴물이 나와서요.
8: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혹시 아세요, 아저씨?
9: 괴물을 본 다음에? 괴물은 아빠를 들었어요.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발이었어요. 그러고는 역시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뒷발로 걸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0: 얼룩말 아저씨의 노래를 듣고 모두 잠이 들었죠.

0: 오늘은 아주 추운 날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모자랑 목도리, 외투, 장갑, 부츠로 무장을 했죠.
1: 나무 좀 봐봐. 잎이 하나도 없다.
0: 겨울엔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팔팔한 조지가 진흙탕을 찾았군요. 팔팔한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누나 먼저.
0: 어찌나 추운지 진흙탕도 꽁꽁 얼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1: 뭐야, 그만 웃어.
0: 엄마 아빠도 나왔군요.
2: 오, 신난다. 진흙탕이네.
0: 아빠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안 돼요, 아빠.
2: 뭐?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운동신경이 좋게 망정이지.
1: 아빠, 오늘은 진흙탕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뛰어요.
3: 할 수 없지 뭐. 우리 입방 오리나주러 갈까?
1: 맞네.
0: 팔팔한 조지는 오리 먹이주는 걸 좋아하죠.
1: 얘들아, 안녕. 너희 주려고 빵 가져왔어.
0: 오리들이 좋아하죠. 오! 어찌나 추운지 연못도 꽁꽁 얼어버렸군요. 빙판은 아주 미끄럽죠.
1: 어,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웃겨서.
0: 눈이 내리네요.
1: 눈이다.
0: 파프랑 조지는 눈을 좋아하죠.
1: 조지, 우리 이 눈송이 잡기 할래?
0: 파프랑 조지가 눈송이를 잡으려고 뜁니다. 조지가 눈송이를 잡았군요. 파프도 눈송이를 잡았고요.
1: 네.
0: 소지가 눈썰매를 타고 옵니다.
4: 안녕, 페파.
1: 와, 이거 재밌겠다, 수지.
4: 네. 애들이랑 언덕에 썰매 타러 왔어. 눈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
2: 우리도 저기 올라가서 썰매 타는 거 구경할까?
1: 네, 아빠.
0: 네.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언덕에 왔습니다.

0: 조지가 언덕에서 미끄러집니다.
1: 진짜 웃긴다, 조지.
0: 하지만 조지는 웃기지 않았어요.
2: 눈 쌓인 언덕은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조지.
1: 아빠, 저도 안아주실래요?
2: 그래, 페파. 알았다.
3: 당신도 넘어지지 않게 발조심해요.
2: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알면서 당신 남편 운동신경 좋다는가.
4: 누가 더 빨리 가나 하자.
5: 좋아!
4: 제자리에 준비, 출발!
5: 출발!
2: 다 왔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구나.
3: 긴장 풀고 가다 넘어지면 안 돼요.
2: 넘어지긴 누가 넘어져.
1: 이러니까 큰 눈썰매가 따로 없네.
4: 야호!
1: 안녕! 우리가 다 이겼다!
6: 만대!
0: 1등은 팔팔랑 조지입니다.
5: 잘했어, 페파!
1: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아빠 썰매가 다 했지.
2: 지금 웃음이 나오니?
3: 솔직히 웃긴 걸 어떻게 해요?
2: 하긴 생각해보니 좀 웃기군.
1: 일하고 놀기.
0: 화창한 아침입니다.
2: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자.
0: 파파빠는 그냥 푹 쉬는 걸 좋아해요.
1: 오늘은 일하러 회사 안 가세요?
2: 팔파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0: 팔파빤 토요일엔 회사에 안 가죠.
3: 어머 여보,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2: 토요일엔 원래 나 회사 안 가는 거 알잖아. 토요일 아니야?
3: 네,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0: 팔파빤 목요일엔 일을 합니다.
2: 아빠 갔다 올게.
1: 네, 아빠. 아빠 안 됐다, 또 일하러 가고. 엄마 좋겠다, 일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노니까.
3: 놀긴 누가 논다 그래. 엄마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해야 해.
0: 조지는 행복한 암탉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3: 조지, 엄마 일해야 되니까 행복한 암탉 게임은 엄마 일 끝나고 하자.
0: 수지 엄마가 팔팔을 유치원에 태워주러 왔습니다.
7: 네, 나 왔어, 페파.
1: 어서 와, 수지.
3: 유치원 잘 갔다 와라.
1: 네, 갔다 올게요. 엄마도 일 잘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만 오늘 일하세요, 아님 놀아요?
3: 아줌마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8: 네.
3: 체육관에 가서 일해야 돼.
1: 체육관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3: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지.
7: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0: 팔팔한 소지가 유치원에 도착했네요.
5: 안녕, 얘들아. 안녕, 페파. 안녕, 수지.
9: 호호, 모두 조용. 오늘은 가게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자, 누구 가게 주인 할 친구? 가게 주인은 페파랑 수지가 할까요? 나머지는 물건을 사는 손님을 하고요.
0: 페파랑 수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역을 맡았죠.
1: 근데 우린 뭐부터 하지, 페파? 손님한테 돈 받는 건 내가 할게. 넌 선반에 있는 물건 줘.
7: 알았어.
0: 첫 손님은 강아지 댄이군요.
10: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1: 어서 오세요.
10: 과자 좀 사러 왔는데 지금 있나요?
1: 수지, 우리 가게에 지금 과자 있어?
7: 아니, 이 장난감 전화를 사면 안 될까요?
10: 네, 주세요. 이건 얼마죠?
1: 이 전화기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11: 네.
12: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혹시 빵 있으면 한 봉지만 주실래요?
7: 없는데요. 이 장난감 집은 안 될까요?
1: 쇼핑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12: 네, 담아두세요.
1: 이 장난감은 만 원입니다, 손님.
12: 아이고, 이런,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1: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손님. 이거 되게 힘들다.
7: 그러게.
13: 안녕하세요,
8: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1,000,000원이 있는데 1,000,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1: 수지, 우리 그런 거 있어? 1,00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8: 이 당근 어떠세요?
1: 네, 주세요.
0: 레베카는 당근을 아주 좋아하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파파 아빠가 파파랑 수지를 데리러 왔죠.
1: 아빠, 오늘 회사에서 바빴어요?
2: 바빴지. 눈, 코, 뜰 새 없이 종일 일했단다.
1: 우와, 우리도 유치원에서 일 많이 했는데.
11: 우리가 오늘 가게 주인을 했거든요.
3: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다. 이제 뽑아볼까?
0: 파파 엄마도 방금 일을 다 끝냈죠.
3: 알았어, 조지. 엄마 일할 동안 잘 참았으니까 상으로 행복한 암탉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1: 어머, 거짓말쟁이. 일한다면서 행복한 암탉게임 하고.
3: 아니야, 방금 시작한 거야. 조지랑 일 다 끝내고, 그치, 조지?
2: 전부 다 자기 일 끝낸 건가? 그럼 다 같이 게임해도 되겠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7: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8: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9: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8: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9: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10: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1: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8: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9: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8: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0: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완료!
1: 마이티 볼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루루트랑 변신 완료! 기어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3: 좋아!
2: 해보자.
4: 얼른이!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0: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길다 출동.
3: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3: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우와!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4: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3: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2: 짜자.

0: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1: 어이, 멈춰! 그 빙은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1: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나 놀아볼까?
1: 빨리 묶어!
2: 기가빌더 변신!
1: 포키본 변신 완료!
4: 마이티본 변신 완료!
2: 레이본 변신 완료! 스케이본 변신 완료!
0: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2: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1: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4: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5: 이것도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힘이 더 필요해.
2: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6: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2: 저기 좀 봐요!
6: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0: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무서운 걸 잊었어.
8: 한 시간 뇌를 바꿀
9: 도대체 이 예술이 뭔데.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의 모습도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예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기가 들죠? 지금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플로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 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졸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3: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4: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3: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4: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3: 빙고가 자고 있어.
4: 뭔 상관이다.
3: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4: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3: 내 이름은 칠리야.
4: 아, 미안해, 칠리.
3: 칠리.
4: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3: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플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4: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4: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3: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4: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3: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2: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3: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2: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
2: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4: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3: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4: 왜 안 돼?
3: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4: 그게...